0: 조선시대부터 광주를 지켜온 2층 누각 희경루가 있습니다. 희경루는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희경루의 모습은 16세기 회화에도 남아 있습니다. 1567년 과거에 함께 합격한 동기 5명이 20년 만에 다시 만난 걸 기념해 그린 희경루 방회도가 바로 그 작품인데요.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회화 희경루 방회도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창극단의 창무극 희경루 방회도입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4명 친구들의 갈등과 우정을 신명나는 소리와 춤 그리고 창극 특유의 해악으로 그려냈는데요. 지난 9월 국립극장에서 열린 창극 중심 세계음악극 축제에 초청돼 관객들에게 또다시 감동과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회화 그림을 재해석해 탄생한 희경루 방회도 만나러 국립극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 400여 년 전에 그림에서 피어난 내 친구의 우정. 신명나는 창무극으로 도살아난 광주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 지역 문화유산에서 꼽힌 오늘날의 새로운 감동.

0: 조선시대부터 전남 광주를 지킨 누각 희경루. 1567년 이곳에서 펼쳐진 만남과 풍류를 담은 그림이 보물 희경루 방회도로 남아있습니다. 올해 6월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립 창극단은 그림 희경루 방회도 속 이야기에 판소리와 춤, 연희를 더한 창무극 희경루 방회도를 탄생시켰는데요.
1: 가장 광주적인 그 작품이 무엇일까라는 걸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연찮게 희경루 방회도라는 그런 그림, 회화들을 보게 됐죠. 그래서 그 작품에 있던 회화 안에 있었던 그런 작품을 창극으로 창무극으로 끄집어낸 일을 시도를 했고요.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것으로 만든다면 우리 작품이 더 빛날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가무악을 가장 광주스럽고 광주 예술로만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0: 광주 공연 전석 매진, 부산 초청 공연에 이어 지난 9월 17일과 18일에는 창극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에 초청돼 국립극장에서 관객을 만났습니다. 오장환과 홍서룡, 임충일, 이호택. 내 친구는 고향의 누각인 희경루에 올라 서로 꿈을 나누며 희망찬 미래를 그립니다.

0: 그 과정에서 서룡과 서량의 사랑이 싹트는데요.
1: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을까요?
2: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런다요?

입신양명의 뜻을 위해 사랑하는 서량을 두고 과거를 치르러 떠난 서룡. 장원급제해 돌아왔지만 서량은 기생이 되어 있었는데요.

0: 서량이 아니오?
1: 서량아, 오늘은 기쁜 날이니 네가 한번 곱조를 올려보거라.
2: 대감만 성질 모르시오? 한번 찍으면 꼭 손에 넣으셔야지라. 그때 땅을 못 가졌을 게 노비라도 삼겠다고 들이닥쳐서는 가족들 다 노비로 만들고 우리 서량이는 환기로 보냈어라.
3: 제가 생각하고 파악했던 서룡은 네, 겉은 곧고 절제되어 있지만 네, 속 마음은 따뜻하고 네, 사랑을 위해 여자를 위해 포기하고 자기의 신분의 굴레를 벗어나서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가는 그런 남자인 것 같습니다.
4: 가문의 횡포에 부끄러움을 느낀 서룡은 서량과 함께 마을을 떠나기로 합니다. 서룡을 돕기 위해 친구 장화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데.
0: 그다 잡히면 나가 불을 놓아 소량을 피울 테게 그 틈에 자네는 서량이와 북쪽 문으로 빠져 나가라고.

0: 서령과 서량을 살리기 위한 장완의 최선의 선택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서령과 서량은 멀리 떠나고 장완은 그런 친구들을 그리워하게 되는 그런 결말로 이제 오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재회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네.
1: 20년이 흐른 뒤 광주 목사가 된 장완은 다시 세워진 희경루로 친구들을 부릅니다. 친구들은 지난날의 아픔과 마음의 짐을 털어내고 다시 만난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데요.
2: 자네 참말로 소령이 맞는가? 자네를 보내는 것이 아니었는디. 이 자리도 자네 것이었는디 말이야.

0: 네 명의 친구들이 함께 추는 한량무. 전통 무용과 연희, 창작 음악부터 판소리와 남도 사투리로 풀어낸 이야기까지. 희경루의 풍류에 남도의 색을 더한 내 친구의 이야기. 희경루 방회독.
1: 소리를 하면서 어떠한 움직임의 그런 그 딕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춤을 춥니다. 이러한 그 모든 요소들이 합쳐질 때 저는 창무곡이라는 그 단어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효과를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창무곡이라는 타이틀로 이 제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0: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눈다는 뜻의 희경루. 20년의 세월을 지나 다시 만난 내 친구의 기쁨이 오늘의 무대에서 되살아납니다.
2: 우정과 연대는 변치 않는다라는 그런 가치가 있는 네, 그런 극인 것 같습니다.
3: 그간 좀 잊고 지냈던 약속이나 인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지역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오늘의 예술로 다시 태어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립창극단의 희경루 방회독. 앞으로도 우리 문화유산이 시대를 넘어 새로운 이야기와 예술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바탕이 되길 바랍니다.
4: 네, 그림 한 장에서 시작된 상상은 과거의 한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의 무대 위에 생생하게 되살려놨는데요. 실제로 그림 희경루 방회도는 당시 모였던 친구들이 각각 한 장씩 나누어 가졌지만 현재는 한 장만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창극단 자체 개발 콘텐츠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립 창극단 김용호 예술 감독이 우연히 회화 희경루 방회도를 본 후 가장 광주다운 작품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기획을 했는데요. 광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그대로 담아내 큰 호평을 받으며 국립극장과 국립부산국악원 등 여러 지역에서 관객을 만났습니다. 지역의 문화유산에 담긴 이야기가 오늘의 예술과 만나 새로운 감동을 전해주는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문화유산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꽃피우는 소중한 바탕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 노래 어느 지역 아리랑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빠르고 경쾌한 장단이 특징인 밀양 아리랑인데요. 밀양 아리랑과 함께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은 우리나라 3대 아리랑으로 손꼽힙니다. 특히 올해는 밀양 아리랑이 경상남도 무형유산에 등재된 지 2주년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해 지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2026 3대 아리랑 페스티벌이 밀양강 산문둔치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졌는데요.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밀양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한 2026 3대 아리랑 페스티벌 준비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선 3대 아리랑 명인들의 정통 소리 무대는 물론이고요.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과 지역합창단이 빚어낸 웅장한 크로스오버 무대까지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100년의 숨결을 품고 울림에서 찬란한 빛으로 피어난 밀양 아리랑의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떠나볼까요?
5: 밀양강 물결 위에 울려 퍼지는 100년의 울림, 밀양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대한민국 3대 아리랑이 한 무대에서 만나다. 전통에서 세계로, 울림에서 빛으로 피어나는 아리랑의 현장 속으로.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강 산문둔치 야외 공연장에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26 3대 아리랑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6: 명인 명창전 오늘 첫 번째
5: 밀양 아리랑 음반 취입 100주년을 맞아 밀양 정선 진도의 3대 아리랑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7: 밀양 아리랑은 밀양 지역에 또는 우리 밀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 정서를 담고 있죠. 사랑과 이별,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이 녹여있는 문화적 유산이고 문화적 자산입니다. 2012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저희 3대 아리랑이라고 해서 협의체가 구성돼서 널리 불려주고 있는 대표적인 아리랑 중에 밀양 아리랑이 되겠습니다.
5: 알겠습니다.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되었는데요. 밀양 소리박물관이 소장한 유성기와 음반으로 옛 아리랑을 들어보거나 2026 전국 문화도시 박람회와 연계한 밀양 아리랑 예술장터에서는 전통악기 연주, 상모 돌리기 등 다양한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8: 옛날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이니까 뜻깊이 피고 좋은 것 같아. 애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서.
9: 애들도 경험해보기도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5: 아리랑의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명인들과 명창들의 공연도 이어졌는데요. 이날 3대 아리랑 축제에서는 태평소에 경쾌하면서도 힘찬 가락이 돋보이는 최경만 명인의 호적 풍류부터 전통의 선율을 되살린 소리꾼 박정우의 밀양 아리랑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아리랑으로 꼽히는 밀양 아리랑은 씩씩하고 경쾌한 가락이 특징인데요. 3대 아리랑 가운데 가장 이른 1926년 유성기 음반에 취입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0: 미랑 아리랑 부르면은 엄청 저 신이 난다는 거죠. 힘든 일을 하고 일할 때 또 아리랑 한번 부르면 힘든 것도 다 잠시나마 또 잊어버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아리랑이 이제 미랑 아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1: 1부의 마지막 무대는 유지숙 명창의 아리랑 연곡인데요. 본조 아리랑과 미량 아리랑, 진도 아리랑을 이어불러 지역마다 다른 아리랑의 멋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무대를 펼쳤습니다. 때로는 위로의 노래로, 때로는 승리의 함성으로 한과 흥을 모두 담은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데요.

0: 이날 밀양아리랑의 경상남도 무형유산 지정 2주년 기념식도 열렸는데요. 경남을 대표하는 밀양아리랑은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민주화운동까지 우리의 삶과 함께 해왔는데요. 그 역사성과 고유성을 인정받아 2024년 경상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1: 1926년 김금화의 밀양아리랑 음반으로부터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사실 밀양아리랑은 그 100주년 전보다 훨씬 이전부터 저희가 불려왔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24년도에 이제 밀양아리랑이 경상남도 무형유산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것이 아니라 이제 도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모두의 것이다 라는 거에 좀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0: 고난과 역경도 웃음으로 승화하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현대무용과 음악으로 밀양아리랑을 새롭게 해석한 공연 100년의 숨결 다시 뛴다와 평택 시립 국악관현악단의 글로벌 아리랑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2: 밀양아리랑은 사실 밀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민요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악 자체가 장단이 경쾌하고요. 선율도 경쾌할 뿐더러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고 재미있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즐겁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보편성이 아주 높은 그러면서 특성이 있는 그런 민요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는 특별히 창단된 지 이제 3년째 맞이하는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이 관현악으로 오디세이라는 장구 협주곡을 연주하고요.
0: 민영치의 장구 협주곡 오디세이 긴 여행. 그가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며 만든 곡인데요. 박진감 넘치는 장구 장단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영웅의 긴 여정을 그려냅니다.
3: 다른 외국에 이렇게 아리랑 민요죠. 이런 큰 페스티벌이 다른 외국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페스티벌이 크게 열린다는 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0: 마지막 무대는 밀양 제이드 예술단 느티나무 합창단의 아리랑 환상곡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래 아리랑이 밀양강에 울려 퍼지며 밀양 아리랑의 새로운 100년을 기약하는 무대였습니다.
4: 정말 아리랑이라는 힘이 뭐 좀 크게 얘기하면 한국의 힘이 막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5: 너무 행복하고 평생을 잊지 못했거나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랬어요. 너무 벅차가지고요. 고생 많으셨고 아마 죽을 때 죽었어도 못 잊을까 우리 엄마한테 가서 얘기할 거예요.
6: 밀양 아리랑이 좀 선도적으로 조금 현대적 발전과 창의적으로 좀 확산을 해서 관광에 선도적으로 다른 지역 또는 외국의 관광들이 찾아올 수 있고 아리랑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대표적인 브랜드, 문화 브랜드로 성장시키려고 밀양 아리랑을 지금 가꾸고 있습니다.
0: 밀양강 위로 번진 100년의 울림, 밀양 아리랑. 전통과 현대, 국경을 넘어 하나 된 오늘의 무대처럼 다음 100년에도 밀양 아리랑의 울림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7: 밀양강 물결 위로 울려 퍼진 우렁찬 가락을 들으니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밀양시 정선군 진도군은 3대 아리랑의 전승과 보존, 세계화를 위해 2021년 6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지역을 돌며 축제를 이어왔는데요. 올해 100년의 아리랑, 울림에서 빛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가 밀양 아리랑의 유성기 음반 취입 100주년을 맞이한 해이기 때문인데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 대한민국 대표 문화유산 아리랑. 우리의 아리랑이 과거의 100년을 넘어 앞으로 다가올 100년에도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울림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1951년에 개원해 국악과 전통예술의 보존 전승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와 노력을 기울이는 곳, 바로 국립국악원입니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며 전통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국립국악원 서승미 원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8: 네, 반갑습니다.
7: 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8: 아, 그럴까요? 네네. 문화공감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립국악원 원장으로 발령받아서 4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원장 서승미입니다.
7: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6월에 국립국악원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셨는데, 야, 원래 국립국악원과 인연을 맺게 된 건 정악단 단원으로.
8: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93년도에 정악단 단원으로 입단하고, 거기서 한 2년 정도 이제 그 단원 생활을 하고, 이제 떠나 있다가, 6월 12일 날 다시 이제 원장으로 돌아왔죠. 네.
7: 근데 사실 국립 그 국악원에 단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보통은 막 정년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2년 만에 다른 데로 가시기에는 너무 아까운 자리 아니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8: 계기라기보다는 그 생활이 너무 좋았었어요. 단원으로 갔더니 처음에 이제 입단을 하게 되면 꿈의 직장이잖아요.
7: 그럼요.
8: 사실은 7-8년 동안 누군가가 나가야지만 누군가의 맞아요. 자리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보니까 정말 꿈꾸듯 들어와서 오자마자 이제 옷 치수부터 재워주시고 머리 쪼글지는 법을 배우고 이제 연주법을 익히고 실제로 또 학교에서 배웠던 건 또 다른 그런 것들을 계속 또 배워가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 이렇게 즐겁게 있다가 하다 보면은 정말 그 다음 세상을 가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원 들어가면서 한 6개월 정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병행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절대 안 된다. 두 가지는 다 못 잡는다. 공부라는 거는 굉장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짧고 그 찰나를 그때 공부하지 않은 평생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정말 울면서 나왔던 너무 아쉽고 항상 그 뒤로도 국악원 하면은 지나가면서 그 2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항상 유턴을 하게 되는 국악원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짧았지만 저한테는 깊게 자리 잡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7: 네. 그렇게 이제 우는 마음으로 그만뒀던 국립국악원의 원장으로 이제 오시게 되셨습니다. 사실 진짜 여쭤보기도 전에 얼마나 힘드실까 싶은 게 계속 공석이었잖아요.
8: 맞습니다.
7: 한 2년 정도 비어 있었나요?
8: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7: 네. 딱 국악원장으로 이제 자리를 맡게 되셔서 업무를 시작하셨을 때 어떠셨나요?
8: 어깨가 무겁다란 표현 하잖아요.
7: 그죠? 그렇죠.
8: 네, 어깨가 무거운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고요.
7: 네.
8: 그러나 뭐 이런 저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일단 그 2년의 공석 안에 비어져 있는 것들, 밀려 있는 일들을 또 빨리 좀 또 처리하고, 또 단원들을 또 현장의 그렇죠. 목소리도 또 들어보고, 또 직원들의 이야기도 또 들어보고, 또 내부

0: 국악진흥법이 시행이 되면서 국립국악원의 역할이 더욱더 또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실까요?
1: 예, 국악진흥법이라는 것은 2023년에 이제 저희가 제정되고 2024년부터 이제 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핵심적으로 딱 말씀드리자면 국가가 이제 국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겠다라는 것을 표명했다라는 거에 큰 의의를 두고 또 국립국악원 역시 그 이제 진흥을 위해서 한 단계 도약해야 된다는 그런 뭐 시대적 책임을 가졌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비전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 국악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너무 명확합니다. 역대 원장님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인데 항상 국악원은 우리 전공자만의 그런 국악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 국민 모두의 이제 국악원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커다란 비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0: 정말 또 세계 속에서 또 요즘 국악이나 이런 관심도 높아지고 우리 전통 예술에 대한 관심도 뭐 사랑도 많아졌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그야말로 하실 일이 앞으로
1: 맞습니다.
0: 첩첩산중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립국악원의 사업들 가운데에서 좀 소개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1: 네.
0: 부탁드릴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그 예술가, 국악 전공한 국악인들만의 국악원이 아니라 그래도 많은 시민들, 그리고 정말 우리 국악에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공연들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국립국악원하고 맨 처음 떠올리자면 이제 공연기관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공연 이외에 여러 가지 뭐 교육도 있고 또뭐 사회공헌 사업도 있고 또 뭐라 그래야 될까 학술 뭐 연구 아카이브 그다음에
0: 맞아요.
1: 뭐 사전 편찬 뭐 등등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거의 한번 요번에 와서 쭉 한번 사업을 살펴봤더니 한 100여 개 정도의 콘텐츠가
0: 그렇게
1: 있다라고
0: 많아요.
1: 예 100여 개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51년 이후에 75년 정도 축적된 그런 콘텐츠가 이제 그만큼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수 있고요. 아까 뭐 대표적으로 좀 꼽을 수 있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연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한 30년 정도 동안 몇년 동안 일반 국민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은 토요 명품
0: 그렇죠.
1: 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11시에 차와 함께 인문학자들과 대담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다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까지 또뭐90% 이상의 그런 예매율을 배우 이제 지키고 있고 또 다른 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그 국악 배달통이라든지 아시나요?
0: 저희가 소개도 했었어요. VCR로.
1: VCR로 그러신가요? 예. 국악 배달통이라고 이제 초등학교 현장에 교실 안에 들어가서 국립국악원 연주자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직접 뭐 가르치고 연주하고 체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각 학급에서 이제 그 사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가지를 또 얘기하자면 국악 동행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모아서 이제 국악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예악당 그 국악원의 예악당 무대에서 직접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또 펼치는 그런 무대까지 연결돼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어떻게 사회에 이제 공헌하고 우리가 함께 갈수 있는가, 국민과 함께 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좀 고민한 사업이고 성공한 사례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국악연구실 쪽에서는 이제 정말 국악원만이 할 수밖에 없는 국악사전. 한 지금 5, 6년째 계속 지금 이어서 가고 있는데요. 각각의 이제 표제어들을 갖다가 모든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좀 정리해가는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국악원에서 조금 제가 이 정도는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좀 가치 있고 또 우리밖에 할 수 없는 보물들입니다 하고 이제 내놓을 수 있는 일들이죠.
0: 네, 네 정말 그냥 들어도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악 배달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VCR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국악기를 체험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국립국악원이

0: 51년에 개원을 해서 올해로 벌써 75주년을 맞았습니다.
1: 맞습니다.
0: 와, 정말 100년을
1: 그렇죠.
0: 바라보고 있을 텐데요. 국립국악원이 이제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원에도 있고 진도, 부산에도 소속 국악원이
1: 맞습니다.
0: 있죠.
1: 네네. 예, 그렇게 지금 지방원도 세 곳에 지금 자리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뭐 2030년 목표로 지금 뭐 강원권에서는 강릉, 그다음에 중부권에서는 서산 국악원도 지금 행정 절차를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0: 지역마다 좀 색깔이 다를까요?
1: 그렇죠. 이제 지역마다 전체 본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커다란 결은 맞추는 건 당연하고요. 그 안에서 그래도 각각 지방원마다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컨대 이제 부산국악원 같은 경우는 뭐그 영남 춤이라든지 그 연희 같은 게좀 특화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진도에 있는 남도국악원 같은 경우는 연수 체계가 참잘 잡혀 있고, 그러니까 연수가 좀 필요하니까요. 해외에서도 오고 국내에 연수하는 프로그램이 좀잘 잡혀 있고, 또그굿 음악 이게 좀 특화되었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그 남원에 있는 민속국악원의 경우는 창극이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이제 계속 지방 이제 분원이 생길 텐데, 분원 뭐 단지 그냥 극장 하나가 세워진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또 우리 국악원 전체의 정체성을 함께 그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고민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과 협의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0: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강원권과 중부권의 2030년을 목표로
1: 목표로.
0: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정말 주요 각지에서
1: 맞습니다.
0: 국악원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국악원에서는 많은 분들께 우리 국악은 어렵지 않다, 지루하지 않다 하면서 정말 명품 공연들을 선보여주고 계신데,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거리를 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누구나 모두의 국악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국악을 더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1: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 그럴까, 모든 역대 원장님들도 항상 국민들을, 모두를 위한 그 국악원을 꿈꾸셨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노력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계속 이제 부족해 부분, 조금 부족하다라는 표현은 좀 모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국악원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은 계속 짊어지고 있는데 저도 고민을 했어요. 자, 왜 그럴까?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저희가 51년에 부산에서 이제 개원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부산 그 피난 시절에 어떤 그 기록을 보면은 정말 시체를 넘고 넘어서 그 천막 안에서 교육을 했고 또그 안에서 공연을 펼치고 그랬던 선조들의 뭐라 그래야 될까? 노력?
0: 노고라고 해야
1: 노고?
0: 되나?
1: 뭐라고 해야 될까?
0: 네.
1: 그 노고라는 표현,
0: 열정이라고 해야
1: 뭐라고
0: 될까?
1: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그분들이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빼앗겨 봤었다는 거. 예, 그 빼앗겨 봤기 때문에 그 보전 전승이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깊이 박혀 있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보존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강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교육 과정 같은 데서도 저희가 이제 보전과 전승에 조금 많이 집중이 돼 있고, 저희 국악원 역시 첫 번째 제일 목적이 이제 보전 전승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굳건히 지금까지 이어온 그런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일인 건 확실하고요.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
0: 그렇죠.
1: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 시대 안에 우리가 그 속도를 좀못 따라가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더 가깝게 갈수 있을까 이제 노력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네. 근데 커다랗게 저는 두 가지를 조금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과 좀 가깝게 가기 위해서는. 그첫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 네. 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거예요.

0: 아니에요. 지금 이제 국립국악원의 대표 공연장인 그 예약당의 경우 30년이 되다 보니까
1: 아,
0: 예, 약간
1: 노후화가지고.
0: 노후화 그리고 또뭐 안정성의 문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겹쳐서
1: 네.
0: 요즘 그 수요층이라 그래야 되나? 문화 수요층의 눈높이에는 일단 하드웨어 자체가 너무나 조금 낙후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그럴
0: 그
1: 수 있을 것
0: 부분이
1: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1: 네.
0: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요즘 공간의 힘이라는 건 굉장한데
1: 네.
0: 그런 부분이 어쨌든 눈높이에 맞춰갈 수 있도록 정말 조금 더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또 와서 직접 보니까 리모델링 하는 그런 상황들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더라고요.
1: 예산도 많이 들 거고요.
0: 예산도 많이 듭니다. 예.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차차 어떻게 해서든지 좀 풀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1: 네.
0: 그 전에 그래도 좀, 적어도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도의 환경 개선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좀그 부분을 좀 조금 지금 이제, 뭐라 그러나, 개보수를 하려고 할 예정이고요.
1: 네.
0: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신작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작품을 조금 더 고도화하고 또 정비해서 정말 대표 콘텐츠를 낼수 있는 방법, 그걸 소프트웨어에서는 또더 보충시켜야 되겠다라는
1: 네.
0: 생각 한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1: 아,
0: 즉,
1: 중요하죠.
0: 예,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인구, 뭐라 그래야 되나, 학력 인구가 줄고 있고,
1: 네.
0: 국악 인구는 그 학력 인구에 주는 것보다 더
1: 더
0: 빠르게
1: 많이,
0: 줄고
1: 네,
0: 있어요. 예,
1: 맞아요.
0: 그거 너무 현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공자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더 어려서 유아들한테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첫 번째 경험은 정말 좀 재밌고 쉽고 즐거워야 이 친구들이 전공도 하고 또
1: 그렇죠.
0: 아닌 친구들은 애호가
1: 즐기기라도.
0: 그럼요. 아주 애호가 같은 부분에 그런 그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 뭐 청소년 유아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많이 이제 개편하고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아, 사실 이렇게 그 앞을 지나다 보면 예술의 전당부터 우면산자락, 그다음에
0: 맞습니다.
1: 한국예술종합학교, 얼마나 지금 훌륭한 학교, 이렇게 해서
0: 예.
1: 국악원까지 그야말로 서초구를 가면 예술의 도시인가? 라는
0: 맞습니다.
1: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악원이 약간 좀 침침하고 그런 느낌이 꼭 들어요. 왠지 요즘
0: 맞습니다.
1: 젊은 세대들은 가서 사진이라도 좀 예쁘게
0: 그렇죠,
1: 나오고 이런 게
0: 그렇죠. 너무
1: 필요한데
0: 필요하죠.
1: 저도
0: 예.
1: 예술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0: 그렇죠.
1: 국악원에 참 많이 드나들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
0: 네.
1: 와닿습니다.
0: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외부인도 아닌 내부인도 아닌 바깥의 안팎을 다 이제
1: 네.
0: 경험했던 바로서는 정말 공간의 힘이라는 건 요즘
1: 어우,
0: 시대에 너무 중요하다라고
1: 맞아요.
0: 확실히 느낍니다.
1: 네.
0: 뭐 국중박이라든지 현대미술관 같은
1: 그럼요.
0: 경우도 공간의 개혁 이후에
1: 네.
0: 일단 거기에 가고 나니까 그
1: 그렇죠.
0: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콘텐츠도 자연스럽게 이게
1: 맞아요.
0: 스며드는 부분이 있기
1: 네.
0: 때문에 국악원도 저는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신감은 충분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1: 네네.
0: 자부심은 확실한데 그거를 제대로 정말 한 번이라도 오고 또 오게 하려면
1: 그렇죠.
0: 요즘은 정말 공간이
1: 맞아요.
0: 그런 뭐 우리 요즘의 그 트렌드에는 좀 맞게 가야 된다라는 거는 아주 뭐 크게 공감하고
1: 네.
0: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주차장도
0: 예,
1: 그쵸.
0: 주차장.
1: 주차장 맨날 주차할 데가
0: 아니, 많이
1: 없어가지고.
0: 힘듭니다.
1: 예. 그리고 또 이제 국악뿐만 아니라 우리 K컬처 전반에 걸쳐서 또
0: 네.
1: 외국인들의 관심이 너무너무 높아졌잖아요.
0: 맞습니다. 네.
1: 야, 정말 주요 명소만 가도 여기가 한국인가
0: 그러니까요.
1: 싶을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도 많은데, 그래서 토요 명품 공연에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관람객이
0: 예,
1: 많아졌다면서요?
0: 맞습니다. 아까 토요 명품은 제가 아까도 소개도 잠깐 드렸지만
1: 네.
0: 거의 토요 명품 공연의 한뭐 37%? 거의 한40% 정도 육박하는 분들이 거의 외국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전면적으로 외국어 서비스도 좀 보강을 하고
1: 네.
0: 또 이제 브로셔 같은 경우도 뭐 영어, 일어, 중국어 정도는 또 비치를 해놓고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은 이제 사뭇 점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예. 또
1: 네.
0: 부산 국악원만 하더라도 굉장히 외국인 그 관광객 비율이 많아져서
1: 맞아요.
0: 네, 그거에 해당되는 그런 맞춤형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계속 좀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이제 또 그거에 따라가야 되는 필요는 있습니다.
1: 네. 네. 오히려 정말 우리 국민들이 국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만큼이나

0: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악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국립국악원이 해외에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하러 가는 경우들도 꽤 있죠.
1: 아, 많습니다.
0: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국립국악원 공연이 있었다고
1: 네.
0: 들었는데요.
1: 얼마 전이라고 하기 또 까마득해 보여요, 벌써.
0: 아, 그래요?
1: 아,
0: 아, 예.
1: 7월에 이제 아르헨티나를 다녀왔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 BA 오케스트라랑 우리 창작악단이랑 같이 협업을 했어요.
0: 네.
1: 뭐, 간 이유는 이제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20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때 마침 또 뭐, 케이팝에 대한 전시도 함께 했었었고, 그거랑 맞물려서 이제 기념 연주회를 했는데, 제목 자체가, 아리랑과 탱고의 만남이에요.
0: 아,
1: 좀
0: 멋지네요.
1: 아니, 너무 직관적이긴 하죠. 예,
0: 네.
1: 근데, 아, 이게 과연 어떤 접점이 있을까라고 생각은
0: 그러니까요.
1: 하지만, 아리랑도 그렇고, 탱고도 그렇고, 각 나라의 그, 뭐라 그럴까, 오랜 세월 쌓아왔던 희로애락을 다 담긴 그런 전통 예술이라는 면에서
0: 네.
1: 굉장히 접점이 맞았던 것 같아요.
0: 오.
1: 그래서 그때 이제 공연을 하고 나서 같이 뭐 협업을 한 단원들은 물론이거니와 관객들도 일제히 일어나서 이제 기립박수도
0: 와,
1: 쳐주고
0: 네.
1: 아 그래서 그때 정말 더 이제 아 이게 문화라는 것이 그냥 그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술기관이 정말 나가서는 문화 외교관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정말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0: 네.
1: 그런 또 자부심도 얻고 왔습니다.
0: 네.
1: 네.
0: 야, 정말 오늘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국립국악원장의 임기가 시작된 만큼 임기 내에 꼭 하고 싶으신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걸까요?
1: 저는 이제 국악을 전공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0: 네.
1: 국악을 전공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도 이제 국악원이 정말 쉽고 그냥 좀 편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0: 네.
1: 쉼터이기를 정말 바라고요. 국중박이 그야말로 지금 그 유형 문화의 보물이라면
0: 네.
1: 우리 국립국악원은 무형 문화의 바로 보물 창고다라고 전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1: 이두 축이 과연 잘 맞았을 때 정말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그 이후 그 이상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정말 이제는 국악의 이런 뭐 K라는 바람들이 많이 타고 있잖아요. K
0: 네.
1: 한복, K 이제 뭐 K 등등등등
0: 푸드, 뭐
1: 푸드,
0: 컬처,
1: 컬처,
0: 다
1: 헤리티지
0: K죠.
1: 예, 다 하는데 그 흐름을 반드시 우리도 좀 타야 된다라는 그런 좀 바람을 갖고 있고요.
0: 네.
1: 또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내가 국립국악원의 단원이고 또 직원이고 이랬다는 게 정말 뭐랄까
0: 자부심.
1: 자부심을
0: 네.
1: 가지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1: 네.
0: 아, 정말 하실 일이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 전통 공연 예술의 아름다움과 깊은 울림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발견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주시고요.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이 소통하는 국악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국악방송도 국립국악원에도 도와서 국악과 전통 예술 발전을 위해 더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오늘 지금까지 국립국악원 서승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10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정동극장 정호의 한마당입니다. 가을이 머무는 도심 속 야외마당에서 남사당 줄타기와 택견 등 전통 민속 예능과 무예를 선보입니다. 서암문화재단 제4회 서암음악회 풍류 바람의 기록입니다. 전통음악의 호흡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해 바람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무대로 전통음악과 춤, 판소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상선 약수입니다. 태평무, 승무, 한량무 등 서로 다른 전통춤의 움직임과 미학을 동시대의 감각과 군무의 언어로 펼쳐낸 작품입니다. 제57회 영동난개 국악축제입니다. 전통 국악공연부터 퓨전무대, 그리고 국악기 제작 등 체험 프로그램까지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는 15일부터 나흘간 펼쳐집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어린이음악극 둥딩동 가야금 소리나라 졸장말록입니다. 조선 후기 가야금 악보 졸장말록 속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 떠나는 모험기를 음악과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남산골 한옥마을 한옥콘서트 시공 이음이 10월 23일까지 관훈동 민식아옥에서 열립니다. 시공 이음은 시간과 공간 속 즐거운 소리를 잇는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국악의 확장, 한옥의 확장이란 주제로 한옥마을에서 음악과 이야기, 관객의 경험을 하나로 엮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지난 10월 2일 국가무용유산 판소리 이수자인 지기학 연출가의 북콘서트 꾸민 듯 취한 듯을 시작으로 10월 15일과 16일엔 판소리 아지트 노래박스의 전통 판소리 시리즈 2 귀한 소리가 이어지는데요. 이혜원, 황지영, 이예린, 박인혜가 적벽가와 심청가, 춘향가의 서로 다른 바탕과 유파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10월 22일에는 국악 크로스오버 밴드 시오트가 민식아옥 마당에서 국악과 재즈를 넘나드는 어쿠스틱 콘서트 현 볼륨 2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시공 이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10월 23일 공연에서는 한중일 청년 전통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교류의 무대 네오 트레디션의 네오 트레디션 시간 경계 없는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관객이 민식아옥의 마당과 안채, 사랑채 등을 직접 이동하면서 각 공간에서 펼쳐지는 전통 음악과 현대 창작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남산골 한옥마을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일단 한국에서밖에 없는 춤이잖아요. 다른 춤과는 확실하게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조상들의 혼이라던가 뭐 한국인 특유의 혼? 이런 게 담겨 있어서 저희도 계속 무용을 하다 보면 되게 경건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0: 사람들이 현대 무용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전통 무용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되게 색달라서 꼭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1: 시작! 하나, 아, 두, 둘, 셋, 엔, 네, 넷!
2: 감고 그 다음에 여기 4번 볼게요.
3: 2번, 3번, 얼, 4번.
1: 2번, 3번, 얼, 4번.
4: 준비하세요. 맨 처음에 그리고 우리 치마 잡는 거 있잖아. 치마 잡을 때 그냥 이렇게 움켜쥐고 이렇게 해서 올리면 안 돼. 치마에 가려져서 조금 안 보여야 돼요. 이렇게까지 속바지가 너무 이렇게 덜렁 보이지 않게. 안에 속치마는 그대로 두고 겉에 색깔 있는 치마만 살짝 잡아서 이렇게 올려야 돼.
1: 선수 오른손 하나, 아.
0: 한국 무용을 하면서 집중과 인내를 배우고 또 옛날 우리 조상들의 정신도 같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세상을 살아갈 지혜들이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용할 때는 저희 학교의 유일무이한 한국 무용 동아리로 일단 개교하자마자 있었던 되게 유서가 깊은 동아리예요. 축제나 체육대회 같은 큰 곳에서 공연을 하고요. 또 저희가 북한 이탈자 주민 자선 공연이라던가 또 노인분들이 계시는 요양원 같은 데 가서 봉사 공연을 주로 하고 있어요. 한국 무용이 일단 한국에서밖에 없는 춤이잖아요. 확실히 한국 무용이 다른 대중음악을 기반으로 한 춤과는 되게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4: 올리고 감고 하얀파 내려갈 때 귀 뒤로 약간 스치는 듯이 이렇게 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스치듯이
5: 생활하고 수행 평가도 많고 그래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잠들 시간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모여서 연습한 게 동작이 다 모여서 한 가지 아름다운 움직임이 되었을 때 정말 뿌듯합니다.
0: 하면 되게 옛날 사람들이 하던 거? 또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는데 직접 제가 해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할수록 되게 저를 갈고 닦을 수 있는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았고 또 이걸 다른 친구들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상징이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소개합니다. 한류에 편승한 상점이나 간판들을 발견하여 신속히 제보해주세요. 찾고, 찍고, 올리고, 초간단 3단계면 K브랜드 수호 완료! 참여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K브랜드 수호천사입니다.

0: 영재 하늘의 오신 여러분, 저는 가야금 병창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 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오채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하늘은 크라운 헤트가 주관하는 모여라 하늘 영재들 및 하늘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상작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꿈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이시구!
1: 어이시구!
0: 좋다!
1: 좋다!
0: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축의 대찬 소리 국악 관현악단 친구들의 유초신지곡 중 타령입니다. 유초신지곡의 한 악장인 타령은 조선시대 궁중연향에서 연주되던 궁중기악곡으로 밝고 경쾌한 분위기가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닌 음악입니다. 반복적인 선율과 안정감 있는 장단이 특징이며 궁중음악 특유의 품격과 화려함을 잘 보여줍니다. 그럼 제가 어이시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시구
1: 좋다.

두 번째 무대는 한음의 바나다 친구들의 상금연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상금연류 가야금 산조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국거리, 자진모리, 휘모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장단 내에서도 조상이 바뀌는 등 조의 변화가 다채롭고 농연과 장식음이 많습니다. 상금연류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산조에서 볼 수 없는 국거리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한음의 바나다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번째 부대는 화동 정제재단 친구들의 아방모입니다. 조선 정기에 창작된 향악 정제의 하나로 타악기의 일종인 아박을 두 손에 놓고 박자를 맞추어 치며 대모하는 춤입니다.

있습니다. 아박은 상아로 여섯 쪽을 만들어 사슴 가죽으로 꿰고 오색 매듭을 늘어뜨려 아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허동 정재 둘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네 번째 부대는 한예준 오빠의 기밀구류 아쟁산조입니다. 기밀구류 아쟁산조는 장월중 산류 가야금산조의 가락을 기반으로 하되 판소리적 선율의 흐름과 드라마틱한 감정선이 짙게 배어있으며 연주자에게 단순한 기교, 이상의 호흡, 정서, 해석을 요구합니다. 활의 강약, 속도의 세심한 조절을 통해 음악적 긴장과 이완을 섬세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 산조의 묘미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예준 오빠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다섯 번째 무대는 주 아린 친구의 금강산 타령 노래가락입니다. 금강산 타령은 금강산의 절경을 담은 노래로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경기 작가입니다. 경기 12작가와 비슷하지만 미녀와 작가의 중간 형태의 음악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노래가락은 서울 경기 지역 곳에서 무당이 부르는 노래인 누가가 전문 음악인들에게 의해 통속화된 민요입니다. 그럼 주 아린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여섯 번째 무대는 광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의 궁중 건무입니다. 궁중 건무는 전통 검을 들고 추는 한국의 대표적인 궁중 무용이며 절제된 춤사위와 품격 있는 움직임 속에 강인함과 우아함이 조화를 이루며 화려한 의상과 장구한 대형 변화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전통 음악의 선율에 맞춰 펼쳐지는 궁중 건무는 우리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과 기상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식!

오늘의 무대는 예음 전통 사무놀이연희단 친구들의 중부동학입니다. 경기 충청 지역에서 전승된 중부동학 장단을 동시대적으로 편곡하여 예음만의 중부동학 장단으로 연주합니다. 중부동학 장단은 홀수박의 연주가 특징인데 예음의 중부동학 장단은 짝수박도 함께 구성되어 과거와 현대 시대를 동시에 품고 있는 사무놀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음 전통 사무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오재연이었습니다.

도산서원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또 하나의 서원이 있습니다. 바로 병산서원인데요. 서해 유성룡의 위패를 모시고 그 업적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운영되어 온 풍산유씨의 초등교육기관 풍악서당이 그 시작인데요. 1572년 유성룡이 지금의 자리를 옮겨왔고 1863년 철종 인근에게 병산서원으로 사액을 받습니다. 병산서원은 다른 서원과 구별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병산서원은

0: 후손들이 병산교육재단을 세워서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비정신을 계승한 현대판 서원, 그 대단한 뚝심과 철학이 놀랍기만 합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 정동극장 정호의 한마당입니다. 가을이 머무는 도심 속 야외마당에서 남사당 줄타기와 택견 등 전통 민속 예능과 무예를 선보입니다. 서암문화재단 제4회 서암음악회 풍류 바람의 기록입니다. 전통음악의 호흡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해 바람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무대로 전통음악과 춤, 판소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상선 약수입니다. 태평무, 승무, 한량무 등 서로 다른 전통춤의 움직임과 미학을 동시대의 감각과 군무의 언어로 펼쳐낸 작품입니다. 제57회 영동난개 국악축제입니다. 전통 국악공연부터 퓨전무대, 그리고 국악기 제작 등 체험 프로그램까지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는 15일부터 나흘간 펼쳐집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어린이음악극 둥딩동 가야금 소리나라 졸장말록입니다. 조선 후기 가야금 악보 졸장말록 속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 떠나는 모험기를 음악과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저희 아지트에서는요, 이 시대에 우리 음악을 만드는 젊은 예술인들이 매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편안한 아지트에서 그들의 음악을 듣고 또 진솔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지음을 초대했습니다. 아지트의 문을 처음 열었을 때도 저의 지음들이 찾아주셨었는데 이번 시즌의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어떤 분들이 아지트에 오셨을지 기대되시죠? 그럼 준수 지음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지음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완벽한 하모니를 들려준 크레질의 무대였습니다. 크레질 여러분들 모시고 잠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2: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인사해 주세요.
4: 저희 인사 한번 드릴게요. 그래도 네. 또 나름 저희 그 구호가 있어서.
3: Where's the fun
5: in 크레질?
3: 안녕하세요, 크레질입니다.
0: 야, 방금 앞서 들었던 노래도 정말 우리 스튜디오를 밝혀주셨고 예. 근데 사실 또 아쉽게도 오늘 한 분이 안 계세요.
6: 맞습니다. 오늘 저희 막내가 그 오페라 공연이 있어가지고 네.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0: 진짜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모시는 입장에서 한 분이 없어서 이 완전체를 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4: 다음에 완전체로 한번
3: 불러주시면 또 완전체로
6: 시즌2 하시면 완전체로 한번 더 오겠습니다.
0: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꼭 하게 되면 꼭 와주실 거죠?
6: 네, 네 그럼
0: 지금 여기서 약속하는 네. 거예요?
4: 아니면 막내만 네. 따로 나와도
0: 막내요?
3: 그건 또 안 되나 봐.
6: 같이 나와야지.
0: 아니 그런데 크레질은 사실 한 분 한 분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고 또 그 다양한 색깔들을 하나로 합쳐서 또 보여주는 게 크레질만의 무대 그 어떤 매력이잖아요.
3: 맞습니다.
6: 네. 맞습니다.
0: 그렇다 보니까 또 한 가지의 노래를 각각 또 장르로 불러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6: 그때 우리 준수 선배님께서
3: 뭐 같이 했었는데
6: 우리 저희의 크로스오버라는
0: 저희 콘텐츠 얘기 하려고 했는데
3: 맞아.
6: 아 그렇구나.
0: 네네.
6: 그 나오셨을 때 그때 배웠었잖아요. 소리를 한 대목.
0: 그때 사랑가 배웠었죠.
3: 맞아요. 사랑가.
6: 예 네, 예. 네. 그거를 각자 스타일의 버전으로 한 번씩 불러보는 거 어떨까요?
4: 자 이리 오너라.
0: 네.
4: 나와 함께. 업고 놀자.
0: 아 리더님 왜 그러십니까?
4: 네?
0: 당당하게
3: 그래 열심히 해야죠.
4: 당당했어요.
3: 아. 열심히 해야죠.
4: 자 이제 아이돌 버전으로
6: 이제 K-POP 네, 버전으로 버전. 한번 가봅시다. 네. K-POP 버전
3: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4: 뭐 이렇게 해야 돼? 춤도 추면서
3: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뭐 이런 식으로
4: 자 이제 이러면 이제 수인이는 뭘 해야 될까요?
0: 네 수인 씨는 또 바로 이제
3: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0: 얼씨구
6: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 업고 놀자
0: 사실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려주셨지만 각각 개인이 뭔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 되게 뚜렷해요. 저희 어쨌든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뮤지컬 배우로서의 네. 또 활동들도 열심히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 진호 씨는 또 아이돌
3: 네 저희가 이제 올해 펜타곤 10주년입니다.
0: 네. 네,
3: 10주년 맞아서 이제 다양한 활동과 또 투어 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네. 많은 관심과 사랑.
4: 아,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나요?
0: 그러니까요.
3: 그렇죠.
0: 아, 마음껏 하세요.
3: 마음껏 하세요.
4: 네. 저는 지금 충무 아트 센터에서 뮤지컬 디어 에반헨슨이라는 뮤지컬을 하고 있습니다. 네.
0: 아, 그 뮤지컬 너무 재밌죠.
6: 그때 같이 보러 가셨잖아요.
0: 같이 봤잖아요. 네. 너무 재밌어. 네. 규영 씨가 또 연기도 잘하고
6: 노래도 너무 잘하고
0: 노래는 뭐 명창이에요, 명창.
6: 그렇죠.
3: 아, 명창이죠.
0: 진짜 아까도 무대 봤지만 저 명창 대회 나온 줄 알았어요. 네.
4: 아니었나요?
0: 그래서 그 정도로
3: 심사위원이
0: 정말 아 엄청난 열창을 해주셨습니다.
4: 맞아요.
0: 그래도 우리 또 막내 승민 씨가 안 나왔잖아요. 우리 막내 승민 씨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6: 네, 저 우리 승민 씨는 무려 서울대 출신 성악가입니다.
0: 네.
6: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는 친구고요.
0: 네.
6: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또 키도 훤칠하고 또 인물도 좋고 많은 활동을 또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막내 승민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이렇게 각기 장르의 네 분이 모여서 크레질이란 팀이 탄생했습니다. 모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최종 3위 를 하면서 네. 이렇게 또 지금까지 이 크레질이란 팀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 크레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4: 말 그대로예요. 크레질.
0: 네.
4: 영어와 네. 한국어를 합성한 합성어인데요. 네. 크레. 크리에이티브.
0: 네.
4: 그리고 즐. 즐겁게 즐기다.
0: 네.
4: 창의적으로 즐기다. 말입니다.
0: 지금 다 말을 잊지 못하고 계신데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6: 네 맞습니다. 제가 네.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즐겁다의 즐을 합성해서 크레질이란 말도 되고 네. 또 저희끼리는 미친 그룹이 되자라고 해서 크레이지 또 즐 이렇게 해서 크레질로
4: 노래. 네. 그러니까 원래 사실 이 뜻인데 이렇게 저희 방송용으로
3: 크레이지를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4: 입이 안 떨어져요.

0: 그냥.
1: 아, 그래서 또 망설였구나.
0: 네.
1: 아, 얼마나 네 사람이서 합을 맞춰서 가는 그 하모니가 쉽진 않겠지만 또 잘 맞았을 때 그 본인들이 느끼는 어떤 그 막 쭈뼛쭈뼛 사는
2: 카타르시스가 있죠.
1: 그런 게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 맞아요.
1: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라서 이 팀 활동하면서 서로 또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3: 이게 확실히 그동안의 중창 팀들이
1: 네.
3: 보통 이제 같은 장르였거든요. 그렇죠? 성악이거나 뭐 국악을 섞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네 장르가 섞인 적은 없었다 보니까
1: 네.
3: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울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모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이제 결성이 된 거잖아요.
1: 네.
3: 그 이제 라운드를 하면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합쳐져 온 그 그룹이다 보니까 그 과정이 뭐랄까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스며든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딱히 저희가 화음을 맞출 때 어렵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2: 맞아요.
3: 네, 그냥 이제 서로의 특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1: 네.
3: 그래서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네 명이서 잘 묻어난다?
1: 네,
3: 그래서 딱히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게 있죠. 이제 노래가 웬만한 노래로는 좀 네 명의 특징을 보여주기가 어렵다.
2: 아, 맞아요. 그게 있어요. 네,
3: 그게
2: 맞아요.
3: 네. 왜냐면 여기 국악도 한 소절 얹어야 되죠.
1: 네.
3: 여기 또 소리 질러야 되죠.
1: 네.
3: 또 성악 여기 없지만 막내 친구가
1: 소리 질러야죠.
0: 소리 지르기 담당.
1: 명창 담당.
0: 명창 담당. 고음, 고음 담당.
4: 파트를 짤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위해를 해야 돼.
1: 자연스럽게. 어쨌든 지금 수인 씨는 우리 국악을 또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세 분의 멤버분들께서 이 국악이라는 장르를 딱 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어떤 인상과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됐는지 궁금해요.
3: 아 저는 실제로 초등학교 때 사물놀이를 오래 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3: 제가 상쇄 출신이거든요.
1: 야,
3: 또 지금은 잘 못 치지만 네 그렇게 해서 뭔가 국악에 그렇게 사실. 실용음악을 하다 보면 국악에 뭔가 이렇게 자주 들을 뭔가 접할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제 수인이를 이제 프로그램에서 만나고 제가 되게 마음에 든다고 좀 러브콜을 좀 했어요.
2: 맞아요.
3: 왜냐면 이 구성지다고 하잖아요.
1: 네.
3: 이 구성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냥 제 취향으로.
1: 네.
3: 그래가지고 아 너무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막 전화로 꼬시기도 하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좋아해요. 평소에 이게 수인이를 어떻게 아 이쪽에 배치 제가 이제 프로듀서도 겸하고 있었어 이 팀에서는.
1: 네네네.
3: 그래서 아 여기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 그걸 또 마법처럼 또 해주고 하면 그 카타르시스가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딱 그 들었을 때 이 마음을 울리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2: DNA가 있어요. 한의 DNA가 맞아요.
1: 또 규영 씨는요?
4: 아 사실 저는 이제. 뭐 노래를 좋아했어도
1: 네.
4: 그러니까 국악이라는 장르를 잘 몰라도
1: 네.
4: 이게 참 진호가 말한 것처럼 한국인은
1: 네.
4: 정말 그냥 그 소리를 들으면 왜 막 이게 울리지? 사실 저는 이제 뮤지컬을 봤었을 때 지금 최근에 이제 또
1: 네.
4: 우리 형님이 끝내신 뮤지컬 서편제를
1: 네, 네, 네.
4: 보러 갔었을 때도 그런 소리를 그때 좀 듣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울고 웃더라고요. 그냥 그런 소리만 들어도
1: 네.
4: 아 이게 진짜 이 한국의 소리의 그냥 힘이구나.
1: 앞으로도 또 음악 크레이지 음악 안에서 여러 가지의 또 다양한 시도들을 하시겠지만
3: 네네.
1: 또 어떤 국악적인 색깔들을 또 많이 이렇게 넣어서 가져갈 생각도 있으신가요?
3: 너무 있죠.
4: 무조건
3: 네,
4: 있죠.
3: 너무 있고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저희가 타이틀로 냈던 곡이 이제 하쿠나 마타타였는데. 그 멜로디가 하쿠나마타타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파트에서 국악색이 팍 입혀지면 좋겠다 싶었어가지고 그렇게 곡 작업을 했었고 이제 편곡 과정에서는 이제 마지막 3절 부분에 이제 음악 감독님이랑 해서 아예 선물놀이를 녹음을 해가지고 아예 얹어버렸던 그런 식으로 좀 국악과 좀 같이 하려는 시도를 항상 많이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1: 아 진짜 크레이지의 어떤 행보도 정말 중요할 텐데 다양하게 또 도전하고 싶은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2: 웬만한 그래도 장르는 저희가 다 한 번씩 불러봐가지고
1: 네.
2: 되게 재밌게 잘 즐기고 있는데 나중에는 진짜 이게 원래 이제 크로스오버의 가장 큰 장점이 화음의 약간 증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정말 그것들을 거대한 곡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3: 괜찮은데요?
2: 네. 네. 정말 아름답고 되게 그란데한 곡으로 한번 해보고

0: 싶어요.
1: 저도 사실 크레이지의 무대를 본 사람으로서 네 분의 무대를 보면서 이 팀이 계속 잘 유지가 돼서 다양한 시도들과 도전을 통해서 많은 관객들에게 우리 크레이지만의 색깔과 매력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또 시간들도 너무 바쁘겠지만 이 크레이지의 활동 또한 멈추지 않고 계속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2: 맞습니다. 네,
3: 정말.
2: 그렇게 하도록
1: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3: 네.
1: 그러면 이제 또 왔으니까 그 음악을 한곡더 들어볼 것 같은데
3: 아, 네.
1: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2: 네, 저희가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경연곡으로 불렀던 그 가왕 조용필 선생님의 황신이라는 곡인데요.
1: 네.
2: 저희가 이제 그 곡을 연습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와, 이 시대에 이런 음악을 어떻게 쓰셨지? 이래서 가왕이시구나라고 할 정도로 원곡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블루스의 감성이 너무 좋은 곡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 황진이라는 곡에 인생의 무상함 그리고 덧없음을 늘 이야기하는 우리의 판소리 단가 중에 사철가,
1: 사철가.
2: 사철가를 매시업을 해서 새롭게 만든 크레질만의 황진이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또 바쁜데, 개인적으로 다 바쁜데, 바쁜 시간을 다 쪼개서 이렇게 같이 함께 우리 아지트를 빛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불러주셔서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1: 감사합니다. 네, 그럼 크레질의 황진이 함께 만나보시죠.
4: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5: 일도 장애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6: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 대로 떠하리.

네,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저의 음악 친구이자 동반자인 지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준수 지음 두 번째 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모실 분은 오랜 시간 저와 무대 위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한 든든하고 특별한 벗입니다. 판소리 신동에서 시작해서 소리꾼과 창극 배우를 넘어 이제는 작창가와 음악감독까지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넓히고 있는 유태평양의 무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좋다. 성관모 구간족이라 요단 항량 전리마루다. 연왕이 500금으로 조금뼈 사갈생이 너를 산채 몰았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정금상을 아니 해주랴. 들으래. 그때요, 어? 신봉사가 황성서 맹인잔치가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그런저런 길을 건너 낙수교를 지나 녹수정을 건너 한 곳을 당도하니 여러 부인네들이 방아를 찢노라고 야단이겄다. 한 여인네가 신봉사를 보고 조롱을 하는 뒤 근래 봉사들 한실에 주두고 아이 저 봉사도 황성 맹인잔치 가지며 아이 그 이리와 방아라 좀 찧어주고 가지. 공연히 방아를 찧어줘. 아이 그 방아만 찧어주면 고기 반찬에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담배도 한 모금 주지라. 아따 그 참 실없이 여러 가지 것 준다. 아이 그럽시다. 일포식도 제수라고 방아나 한번 찧어보죠. 아이 그러나 여보시오 부인네들, 막노이가라 하였으니 방아를 찢더라도 그 선소리를 맞춰가며 찧읍시다.
1: 찧어보지.
0: 신봉사가 점심밥을 얻어먹을 작정으로 방아를 한번 찢는디.
1: 그죠.
0: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0: 와 방아요
1: 다 좋지
0: 널 그동동 잘 짓는다 어유 와 방아요
1: 좋다
0: 머리 들어 오르는 양은 장의 도룡이 성을 랜드 어유 와 방아요
1: 좋다
0: 머리 수혁 내딘 양은 주문왕 돈술른가 유와 방아요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조왕궁허리를가 유와 방아요
1: 좋다
0: 오가 대부 죽은 후 방아 소리가 끊쳤더니 우리 사

0: 방아요.
1: 좋다.
0: 딸 그덩덩 잘 찍는다. 아유 아팡아요. 아 여보시오 봉사님. 아 우리가 이렇게 방아를 찢다가는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우리 자주 자주 한번 찢어 봅시다. 아유 아팡아요. 허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만첩청산을 들어가 길고 고든 소를 베어 이 방아를 놓았는가. 허유와 방아요. 방아 만든 형용보니 사람을 비양던가. 두 다리를 쩍 벌렸구나. 허유와 방아요. 한 다리 올려드리고 한 다리 내려드리고 오르락 내리락 허는 향은 이상하고도 맹랑하다.

방아요. 아. 보리 삶은 물에 부드맞고 끓으라 우리 방아꿈 배 좀 부르자. 아. 어유와 방아요. 덜덕덕덕 잘 찢는다. 어유와 방아요. 아. 고소하구나 깨방아. 찐득찐득 찰떡방아. 어유와 방아요. 재채기 난다 고추방아. 어유와 방아. 어유와 방아. 어유와 방아요.

0: 네, 언제 들어도 흥겨운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방아타령 만나봤습니다. 소리를 해준 유태평양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왔구나 우리 평양 왔네. 드디어 왔구나 준수네 아지트. 얼씨구 좋구나 지와자 좋다.
1: 드디어 왔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0: 사실 또 유태평양 씨가 우리 아지트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나오신 게.
1: 네.
0: 사실 그간에 맞아요. 너무 바쁘셨어요, 사실.
1: 네, 여러 일들이 많았고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바쁘게 또 살다 보니까 사실 준수 씨 이 아지트가 열린다는 네. 소문은 제가 당연히 알고 있었고 네. 또 방송도 꼬박꼬박 잘 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도 빨리 나가고 싶은데 이러고 있었습니다.
0: 아, 근데 사실 유태평양 씨가 이제 상반기 때 정말로 큰 굵직굵직한 일들을 했습니다. 국립창극단에서 작창가로서 또 역할을 했었고 또 2026년 여우락 페스티벌에 음악 감독 역할을 또 하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역할에서 어떻게 제가 갑자기 나와주세요 하기에는 내가 너무 때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1: 아이고 그렇게 또 깊게 생각해 주셨는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0: 알랑가 몰라. 내가 그만큼 마음에 배려를 했다는 거라.
1: 알랑가 몰라.
0: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무대에서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1: 네, 정말 너무 일단은 어쨌든 그래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뭐 워낙 준수 씨랑은 개인적으로

0: 쪽으로도 제가 친분이 있다 보니까 네. 언제든지 불러주면 나와야지 언제든지 불러준다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 근데 이렇게 처음 나오셨는데 이렇게 또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0: 그러니까 사실 그 제가 오면서 네. 이게 마지막 녹화라는 얘기는 듣고 네. 제가 그 깜짝 선물을 준비해 오긴 했어요.
1: 뭐요?
0: 집에다가 잠깐 갖고 와가지고 제가 이따가 끝나고 집에 가서 꼭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 진짜 아유 네. 능청스러워가지고 네. 근데 이제 요락 페스티벌에서 음악 감독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사실 또 이러한 음악 감독 역할이 처음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이 제의를 받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0: 사실 일단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죠. 감사한 네. 마음이 컸고 무엇보다 어깨가 좀 무겁다. 왜냐면 제가 그전에도 요락 페스티벌 무대에는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제 음악 감독이라는 어떤 그런 직책이 딱 주어지니까 뭔가 그 이 중심에 딱 서서 이 페스티벌을 우리 예술 감독님과 함께 이끌어 네.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 네. 막 이런 게 생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좀 무거운 게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또 예술 감독님 이한철 예술 감독님을 잘 보필하면서 네. 열심히 한번 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다행히 좀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엔 네. 감사하게. 네. 네. 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첫 음악 감독 을 했습니다. 네.
1: 이제 모든 공연들이 다 또 나름의 매력을 갖고 특징도 있고 관객들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셨겠지만 또 유태평양 씨의 마지막 폐막자 또 저도 한번 보러 갔었습니다. 네. 또 보면서 유태평양 씨를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되게 재밌는 무대도 있었고 통통 튀고 아 유태평양 씨가 하고 싶은 걸 다 했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함께 느꼈거든요. 네, 네. 어떠셨어요?
0: 맞아요. 딱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 이 공연을 통해서 한번 이것저것 내가 지금까지 들어서 좋았던 내가 매일매일 듣는 장르의 음악들을 한번 싹 넣어보고 거기에 가운데의 국악을 중심으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장르를 한번 버무려보자. 거기에 이제 우리의 미래를 한번 이 국악계 앞으로 미래 나의 미래는 무엇인가를 한번 입혀보자.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여우락 그 폐막장을 얘기할 때 홍보할 때 이야기는 안 했지만 네. 제 스스로는 나의 미래 그다음에 우리 국악계의 미래는 우리의 꿈나무들 네. 지금 이 국악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마지막엔 저의 이제 제자들과 함께 무대를 꾸미는 그런 연출까지 해서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네.

0: 마지막에 비나리의 무대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유태편 씨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대에서 너무 막 너무 웃으면서 아니, 되게 재밌게 봤는데
1: 그 내가 노래
0: 유태편 씨가 약간 뽕필도 있더라고요.
1: 아니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준수 씨의 그 웃음 소리가 되게 특이하거든요. 되게 네. 하이톤에 네. 그 객석에서 딱 들려요. 네. 근데 내가 무슨 노래를 하고 있을 때마다 이 준수 씨가 계속 이러면서
0: 아 그게 들렸다고요?
1: 엄청 크게 들렸다고요? 잘 들려요.
0: 제가 진짜 거의 박장대소하면서 웃었던 구간이 술타령이었어요. 오늘 여기서는 안 보여줬지만 이거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1: 술술술술 들어간다 술술술술 이거 하면서 막 술 엄청 주고 혼자서
0: 나는 무슨 접신하는 줄 알았잖아.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이렇게 이게 좀 약하네요.
1: 아 그럼요.
0: 이건 실제로 무대를 봐야 되는데 에. 아 그거를 오늘 보여줬어야 되는데 보지 못해서
1: 아 그거를 하기에는 너무 낮이었어요. 오늘 시간이 지금부터 벌써 술을 타령을 그거는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정도니까 아직 아니야. 지금 오늘 평일 낮인데
0: 보면서도 제가 왜 저러나 할 정도로 무대에서 진짜 술이 취했나 할 정도로 네. 계속 술을 연신 외치잖아요.
1: 근데 사실 준수 씨가 알겠지만 네. 이거 제가 그날 공연 때 저희 어머니가 오셨어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자칫 노예하실 수가 있겠더라고. 저 원래 술을 잘 안 먹잖아요, 준수 씨 알죠?
0: 아 그렇죠. 즐겨하진 않죠.
1: 네. 그러니까 네. 즐겨는 하지만 자주 먹진 않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근데 그날 이제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태평이야 너는 목을 쓰는 사람이니까 술을 자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진짜 매일 볼 때마다 말씀을 하세요. 네. 저는 진짜 억울하잖아요. 난 진짜 술 잘 안 마시는데. 근데 그날 공연을 보시고 아마 저희 어머니가 확신을 하지 않으셨나.
0: 아, 뭐라고?
1: 이놈의 자식 진짜 술을 좋아하는구나.
0: 아니 그러면 그 내가 봤을 땐 평상시에 그러니까 자주 먹지 않는 어떤 나의 술에 그런 그 거를
1: 뭉쳐 있던 거를
0: 그
1: 거의 풀어버린 거지.
0: 객석에서 아니 무대에서 다 풀더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네. 그래서 술이 보이지 않은데 뭔가 술이 분수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취하게 만드는 네. 아 그런 마력의 무대였습니다.
1: 사실 그 술타령이라는 노래가 우리 박다울 씨 여기 한번 나왔었잖아요.
0: 맞아요. 네.
1: 박백수로 나오셨는데 그 박다울 씨와 제가 어떤 공연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네.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박다울 씨에게도 이 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열악하기 전에 다울 씨랑 통화를 하면서 네. 아 내가 이 노래는 꼭 여기 넣고 싶다. 내 스토리에 이 노래가 꼭 들어가야 된다. 네. 그래서 혹시 괜찮으냐 그랬더니 흔쾌히 좋다 하셔가지고 이제 그 노래를 같이 이렇게 열악 때 불렀습니다.
0: 그때 무대에서 네. 박다울 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같이 함께 했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유태평 씨는 사실 판소리뿐만 아니라 타악도 전공했었고 또 해외 유학파 출신입니다.
1: 유학파.
0: 유학파 그리고 또 피아노 뭐 기타 연주 그리고 또 미디 음악까지 정말 잘 다루면서 또 다양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또 작창에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유태평 씨.
1: 맞습니다.
0: 이제 여우락 페스티벌 이제 이야기 이후에 또 창극단에서 이제 작창가로서 정말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1: 네. 사실 그 전에 이제 작창가 프로젝트라는 국립창극단에서 네. 주최했던 그 작창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작창가로 데뷔를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국립창극단에서 또 이런 뭐 작가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또 만신이라는 작품에서 안숙선 선생님 밑에 이제 작창 보조 네. 역할을 하면서 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네. 이제 정식적으로 공식 작품 네. 데뷔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효명이라는 대작을 네. 또 감사하게 작창을 맡게 돼가지고 네. 그렇게 끝냈습니다.
0: 이게 작창이라는 게 사실 이제 작곡을 하는 일과 같잖아요. 소리를 짓는 건데 그 영역에 있어서 정말로 어려울 때가 없으셨나요?
1: 아, 매 순간이 어렵죠. 진짜 네. 매 순간이 술 들어간다.
0: 술 드셨어요? 술 먹으면서 작창하셨나요?
1: 아니죠. 진짜 그 술이 고플 정도로 네.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고 이게 사실 그 창작이라는 게 참 이 진짜 고통이다.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고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사실 그 SNS를 잘 평소에 잘 안 합니다. 네. 근데 하루는 막 이 한 페이지가 네. 죽어도 안 풀리는 거예요. 네네. 아무리 이거 막 머리를 굴리고 해도 이 한 페이지가 안 풀려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진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지. 그렇게 한 6시간을 이 한 페이지에 매여 있었어요. 그러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SNS 스토리에다가 창작의 고통은 막 이렇게 올려준 적이 있었어요.
0: 악지르고 싶었구나.
1: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엄청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쉽지 않죠.
1: 모든 창작하시는 분들의 어떤 공감대인 것 같아요.
0: 창창가의 역할. 네. 무대에서 이렇게 유태평양 씨가 또 소리를 하는 유태평양 씨의 모습 어떤 게 본인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1: 진짜 다른 옷인 것 같고. 아직 그러니까 제가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 준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그 국립창단을 이제 퇴단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퇴단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목표를 삼았던 게 어떤 창작의 길을 이제는 조금 한번 가보자 였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는 약간 그 창작의 길이 아직까지 좀 재밌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물론 무대에 서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결론은 내가 창작을 해서 그걸로 무대에 서는 것 제가 작창을 해서 그걸로 무대에 서는 것 이러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0: 뭐 그런 네.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너무나 역량과 그런 기량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태평양 씨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무대에서는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1: 다음 무대는 이제 제가 그

0: 락 페스티벌 네. 해막작에 불렀던 만들었던 네. 직접 작사 작곡을 한 노래들입니다. 네. 휘뚜루 마뚜루라는 곡과 왜 그런 날 있잖아라는 네. 곡인데요. 사실 휘뚜루 마뚜루는 제목 그대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네. 살지 말고 가끔씩은 네. 그냥 다 내려놓고 대충 그냥 살아도 된다.
1: 그게 되나요?
0: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 쉽지가 않으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노력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막 그 가사에 그런 게 나와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제가 파스타를 크림 파스타를 시켰어요. 네. 근데 크림 파스타가 안 나오고 해물 파스타가 나온 거야. 네. 그러면 그걸 보고 그때 당시에 나는 너무 이게 화가 나서 아니 저는 크림 파스타를 시켰는데 왜 해장 아니 해물 파스타가 나오나요? 해장 파스타. 아니 왜 해물 파스타가 나오나요? 막 이렇게 화를 냈던 나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네. 아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 크림 파 어차피 먹는 거 그냥 크림 파스타 먹어도 되잖아. 아 대충 그냥 먹어. 어차피 똑같이 먹는 건데 이런 생각.
1: 아 유태풍 씨는 입맛이 까다로운 걸로.
0: 저는 입맛은 좀 까다롭습니다.
1: 먹는 거에 네. 먹는 거에 상당히 예민하시네요.
0: 하여튼 그래서 휘뚜루 마뚜루 그런 곡이고 네. 왜 그런 날 있잖아라는 곡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유독 이 하루만큼 진짜 안 풀리는 날이 있어요. 네. 내가 막 엘리베이터를 난 내려가려고 탔는데 막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밖에 우산을 챙겨 나왔을 때는 깜빡을 우산을 지하철에 놓고 내리고 막 이런 날들 하루에 딱 날 잡아서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진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썼던 일기를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1: 그러면 유태평 씨 오늘 또 바쁜 와중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는 무대에서 만나요.
0: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26년 여락 페스티벌 초연곡인 유태평양 씨의 휘뚜루 마뚜루 그리고 왜 그런 날이 있잖아 함께 만나보시죠.

파스타 한 접시. 음식이 나왔는데 내가 시킨 게 아니잖아. 저기요, 이거 잘못 나왔는데요? 짜증내고 열내고 미치고 돌아버리고 씩씩거리고 이를 갈고 눈에 물을 켜고 부들부들 떨고 목소리 높인다고 달라지나 짜증낸다고 세상이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짜증내며 소리쳤지. 저기요, 운전 똑바로 안 해요? 짜증내고 열내고 미치고 돌아버리고 씩씩거리고 이를 갈고 눈에 불을 켜고 부들부들 떨고 목소리 높인다고 달라지나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네.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저의 소중한 음악 친구들인 준수짐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즌 김준수의 아지트가 준비한 16편의 음악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바람대로 김준수의 아지트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아지트를 빛내준 음악 친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공개 방송에 관한 소식은 김준수의 아지트 SNS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찾아봐 주세요. 네,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의 마지막 인사는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더질더질 들려드리겠고요. 또 저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국악에 대한 관심과 사랑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서 너무나 즐거웠고요. 또 같이 함께 시청해 주셔서

0: 난 멋없는 거 안 해.
1: 가능한 내 의지로, 내 인내심으로, 내 손으로, 조금 오래 걸려도 내 힘으로. 그게 진짜 멋 아님? 마약은 절대 안 해.
0: 멋없는 거 하지 마.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상징이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우리 집 안전 지금 시작해볼까요?

실천하여 학행 일치되어야 하거늘 비록 왕이라고 할지라도 도리와 덕을 지키지 않으면

0: 사람이 사람 노릇하는 이유가 4대 오상 때문이지요.
1: 그렇소이다. 전필제 스승님의 뜻을 따라 도와 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431년 경상도 밀양 한골 마을에서 태어나 나는 정의를 숭상하며 시시비비를 분명히 당했소. 훗날 유자왕과 연상군은 조 의제문의 이름으로 무호사화를 일으켜 많은 살인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소. 조의가 무너진 세상

0: 넘어 이상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1: 도학의 정치로, 지덕의 정신으로 말이죠.
2: 그게 바로 전필재 선생의 밀양 선비정신이 아니겠소?
3: 그렇고 말고요.

사촌 빌제의 각동의원 살인파들은 정의를 저버리고 권력만을 쫓아다니며 궁극관신을 질타하며 조선을 개혁하려 했다. 전필자의 선비정신은 아련한 고개로 넘어와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정동극장 정호의 한마당입니다. 가을이 머무는 도심 속 야외마당에서 남사당 줄타기와 택견 등 전통 민속 예능과 무예를 선보입니다. 서암문화재단 제4회 서암음악회 풍류 바람의 기록입니다. 전통음악의 호흡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해 바람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무대

주제로 전통음악과 춤, 판소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상선 약수입니다. 태평무, 승무, 한량무 등 서로 다른 전통춤의 움직임과 미학을 동시대의 감각과 군무의 언어로 펼쳐낸 작품입니다. 제57회 영동난개 국악축제입니다. 전통 국악공연부터 퓨전 무대, 그리고 국악기 제작 등 체험 프로그램까지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는 15일부터 나흘간 펼쳐집니다. 대전시립 연정국악단 어린이 음악극 둥딩동 가야금 소리나라 졸장 말록입니다. 조선 후기 가야금 악보 졸장 말록 속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 떠나는 모험기를 음악과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상징이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모국의 문화로부터 단절감을 느껴오신 많은 해외 이방인분들께 대동굿 마더랜드는 한국 문화에 대한 풍부함과 다양성을 체험하고 한국적 정체성을 이해하며 문화적 뿌리와 연결되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전통예술 공연 마드랜드는 고대로부터 이어내온 대동굿의 형식을 차용하여 예술화된 한국인만의 상생과 해원의 축제이자 제의입니다. 해외 입양인 분들과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과거와 한국이라는 그런 지역적인 시공간을 넘어서 현대에서의 대동굿의 사회적 기능을 탐색해보려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엄마의 나라에 찾아온 해외 입양인 분들과 우리의 따뜻한 심장의 떨림을 대동굿을 끈삼아 하나로 묶어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동굿은 마을의 수호신에게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참여하고 또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기원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행사이고요. 그래서 그 모임을 위해서 모이다 보면 슬픈 일을 서로 위로하게 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기운을 보태주는 그런 아주 뜻깊은 행사이죠. 그래서 오늘 입양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픈 기억은 서서히 치유하고 앞날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대동굿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예전

예전에는 대동굿을 마을마다 했지만 지금은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대동굿을 하는 마을이 점차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전통의 아름다운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전통 예술의 진수를 맛보도록 저희가 아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공연은 5분의 전통 예술 전문가 선생님들이 힘을 모아서 꾸미는 아주 특별한 무대입니다. 아, 그래서 축복과 위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굿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우선 세 거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최영미 만신이 주시하는 신청올림, 그 다음에 김혜경 만신의 상산맞이, 이미영 만신의 대감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박수로 일단 굿을 한번 청해볼까요?

12대 신신명님 주당이야. 서해안 풍호자 식구들의 남녀노소의 주당이야. 여기 오신 여러분들 강명각성은 타명타성해. 다 묻어들은 주당 따라들으니 주당이야.

0: 상산부고님 노당님 아니나요?
1: 그렇죠.
0: 그냥 지구멍에 소를 모는 거 같습니다.
1: 몰라서 그래요.
0: 시간이 짧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구실하지만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1: 멋있다.
0: 그저 입양행인 여러분들
1: 그렇죠.
0: 우리 한국에 와서 좋은 추억만 많이 보고 또 앞으로 입양인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게 빌어보고
1: 그렇죠.
0: 받들고 챙겨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1: 멋있다.
0: 한쪽으로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서글프기가 그지없다.
1: 그렇죠.
0: 그냥 누구를 원망하겠나 나라를 원망하겠나 부모를 원망하겠나
1: 네, 그렇죠.
0: 하지만 이정성 그냥 오늘 우리 문화요 우리 어리요 뿌리요 또 우리가 그냥 할머니가 옛날서부터 빌던 그런 뿌리다.
1: 네.
0: 청성덕 내리고 지성덕을 낚아서
1: 네.
0: 오는 길에 명걸음 가는 길에 복걸음
1: 옳시다.
0: 재수 열어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도와보고
1: 그렇죠.
0: 또 입양인 여러분들 부모를 만나서 상봉하게 돕고 받들어서
1: 그렇죠.
0: 이정성 내리고 청성덕 내리고 지성덕을 낚아보고 하고 생겨본댄데라.
1: 네.
0: 아 여보소 뭐 시정시폐가 늦어가니까
1: 네.
0: 그래도 우리 서해안 풍어제 대둔꽃이 들어오고 어허, 앞바다도 열두바다 뒷바다도 열두바다 사회바다 그냥 제비선이 다니고
1: 네.
0: 또 위에 비행기가 그냥 하늘로 날아다니고
1: 네.
0: 또 아래는 그냥 기차가 다니고 버스가
1: 네.
0: 다녀도 실을 수 없고 작업 없이 돕고 받을
1: 그렇죠.
0: 때 천하지대 보는 농사요 농사가 잘 돼야 풍요롭고
1: 네.
0: 또 우리나라가 다 풍어를 기원해서 만선하고
1: 네.
0: 도장원해서 그냥 외국 타양말리에 수출도 많이 하게 도와보고
1: 네.
0: 입양인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재수여러 건강하게 도와드리리다
1: 멋있다.
0: 챙겨드리리다.
1: 멋있다.
0: 아 그렇지만 한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에밀양 소리는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1: 멋있다.
0: 등장이나 들어줍시다.
1: 네.

때가 많이시리. 나라 때가 많이시리. 이 나라 이 백성 지키시는 한양 성내를 지키시는 내대감님 많이시리. 아이고 내 자손들 어디에서 이렇게들 나왔는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내 자손들이 아니더냐. 오늘 내가 이렇게 바라보니 하나도 안 예쁜 것들이 없구나. 어디 한번 만져보고 어디 한번 쓰다듬어 보고 싶지만은 오늘 내가 바라보니 우리 자손들이 고된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더냐. 그래서 내가 오늘 내 자손들에게 오고 가는 길에 만복 내려서 도와주고 하나하나 다 받들어서 도와줄 터이니 걱정을 하지 말거라. 멋있다.

하나님이 나르셔서 보니 내 새끼들 모두 다 예쁘고 그렇죠. 모두 다 반갑고 그래 다음 시력에 너희들이 올 적에도 우리 내 나라떼감님이 받들어서 도와주고 해외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그저 다 내가 지켜주는 줄 말아라 갑시다.

해로는 계면년 3월 초 사흘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삼진날이 옵니다. 오늘 이곳 좋은 터 민속극장 풍류에서 신한 식김꽃 성방 집사들이 입양 동포들의 넋을 위로하고 이방 동포 망대님들의 넋을 위로하고 식김 해갈 천도하여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이굿 잔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 입양 동포님들 그리고 그분들을 잘 길러주셨던 입양 가정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린 자식들을 그 못남은 타국에 보내드리고 보내주고 언제나 가슴에 한을 안고 살아가셨던 부모님들 이제는 이굿 잔치를 해서 명도 주고 복도 주고 제수여로 도우시고 삼재팔란 관제구설 우한질병 잡기잡신 일체 액사를 비껴가게 도와주시옵고 입양 동포 망제님들을 상등 망제로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라고 조상님 신령님께 지성 정성으로 빕나이다. 주야.

하신 입양망제 진호신랑 벗어다가 마상에 걸어놓고 마른 옷을 갈아입고 꽃은 꺾어 머리에 꽂고 입은 띄어 초경 물고 백비단은 한산소매 양손에 갈라지고 수팔년을 손에 들고 세미령자 품에 품고 시왕 가고 극락가야 검은고 풍류소리 세월간지 모른대로 상등망제로 모십시다. 에이, 에이.

적은 내 성천강 유광 속에 배삼차 떠오더라. 급이 안에 개무어 실렸든가 응계 높게 실렸더라. 응계 잡어 열고 보면 황제 헌원씨 염제 실롱씨 상하백주 하시던 삼신산 불사약이 실렸는디. 어여신 입양망제 병석에 들어 누워 그 약 한 첩을 못 쓴 거로

좀 가여워서 맑고 맑은 영혼으로

다니무 정근이야 해니무 정근이야 이로로 정근이야 오로로 정근이야 저건 내 보량 안에 끝없고가 없는 청청나무 다리 무어 대동강을 청강 다리 무어 그 다리 인도마소 소구하여 가이 없네 펌과 유가는 폐군적이요

0: 앞가고 세왕 가리는 세왕 가네. 어여시던 예방망에 지옥을 지옥을 넣은 그의 지옥에 불탄 탈지옥 피지옥 독사지옥 금수지옥의 철망 가사지옥의 합빙지옥 절상지옥을 넣어간고 가자 서라 가자 서라
1: 가자 서라
0: 황생극락을 가자 서라 극락세계로 가자 서라 어디로 가면 은극락을 가고 어디로 가면 은세왕 가냐 감천벽도 이어지고 성

대왕 제4대는 송년대왕 제4에는 오간대왕 제5에는 변나대왕 제6에는 변성대왕 제7에는 대산대왕 제8에는 변성대왕

벗어내고 손에 수갑을 벗어내고 발에 족사를 다 벗어서 걸렸던 목을 다 끌어서 왕생극락의 지장보살 극락세계로 잘 간다가니 어찌하니

씹어서 다리를 다리를 건넙시다. 통으로 들어 청개소요, 나무로 들어 적개소라.

세상을 다시 보소. 신어 하자갑시다. 자, 우리 불쌍한 입양망대님들 극락세계로 잘 가시라고 우리가 이제 하적을 합시다.

저희는요, 이거 이 상당구시라고 하는데요. 부여에 옛날 백제 시대에 우리 의자대왕께서 이제 계백장군님하고 전사하셨 저기 그 유골들이요 다 흩어져 갖고 우리 저희 운산 고랑이 여러 가정들이 다 계질병으로 사람이 죽어나갔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나가는 나가 갖고서 무엇들에 죽어나가는

걱정을 하는 끝에 할아버지 한 분이 낮잠을 주무시는데 장군님이 백마를 타고 나오시고 내려오셔갖고 우리 장군들을 유골을 다 걷어서 따뜻한 양지다가니 묻어주면은 이 고랑 백성들 계집병을 다 걷어주겠다 했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유래가 돼갖고 그 백성들 그 유골을 다 걷어갖고 따뜻한 양지 끝에다가 묻어드리고 제사를 지내드렸더니 그제리부터는 이 계집병이 다 없어지고 부여 고랑이 다 발전이 되고 은상고랑 여러 가정이 다 근심 걱정을 막아주고 했다는 뜻이어서요. 거기에는 할아버지도 모셔 있고요. 복신 장군님도 모셔 있고 토진 대사님도 모셔 있습니다. 그래서 유별나게 모셨다는 뜻에서 별신제입니다. 거기가 여러

우리 자연님, 어머니, 아버지, 고향에 오신 우리 가족 여러분 다 만수무강하시고 내내 근심 걱정 다 우한일곱 환자구선 삼자팔랑 다 걷어다가 저기 서울 한강물에 다 던지시고 가시고 가정에 가셔서 아유 춤추 갈치하자도 몸수대기라고 신수대기고 운수대기라서 마음 먹고 뜬방는을 이루어서 그저 만복을 깃들기시길 기원합니다.

하늘을 벼락 들고 땅에 울어서다. 이정성도 받으시고 청성덕 내리고 지성덕을 낳을까. 아, 옛날에 번개불에 붙이던 담배불을 붙이던 네, 신장님들 그저 받들고 생겨보고 재수 운세 열어보고 여러분 입양인들 여기 와서 정체성도 찾게 도와보고 나라가 발전해서 우리나라 국태민 안하고 대한민국 발전해서 앞으로는 입양아를 다 입양인들을 보내지 않는 나라가 되게 도와보고 받들고 생겨볼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마음고통도 많고 심적고통도 많았다. 다 근심 걱정 막아보고 이렇게 우리 문화를 다 찾아서 또 경청차 오고 구경차 오고 다 여러분들 다 오는 길에 제 순수 열어보고 마음을 다 깨끗하고 편안하게 도와보고 생겨 받들어 내 나라 주인.

그냥 마음이 많이 외롭다. 서글프기도 하고 그저 한국에 온게 영광이고 좋기만 하고 앞으로 좋은 일 있게 도와본다. 걱정 말아라. 여기 근심이 너무 많아. 그냥 힘내고 용기 내고 외로워하지 말고 서글퍼하지 말고 또 한국에 왔다 좋은 일 있게 도와본다. 걱정하지 마라.

먼 길을 왔어도 수사 났고 액사 났고 구설수가 많다. 그렇지만 이렇게 와서 우리 문화를 접하고 또 그냥 모르는 거를 알고 서글퍼하지 말고 신경성 위장 장애가 있어. 속이 별로 편안치가 않아. 건강 조심해라.

0: 삼투 신령 작두 장군이 많이 나요.
1: 옳시다.
0: 그저 대동제. 그저 성황리에 끝나게도 없고 하도에 대동제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사진전도 그저 늘어나는 손님들 구경하는 사람들 많이 오게도 와서 널리 입양인들이 이렇게 그냥 작품전을 해도 이름나게 돕고 핫 들고 생겨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또 종교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하느님을 믿으면 하느님의 은총이 있을 거고 부처님을 믿으면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 거고 또 우리 신령님을 모시면 명가복을 관장할 거고 너무너무 잘했구나. 카도 대동제가 앞으로 일회성이 있으면 이회성에 삼회성에 앞으로 길을 열고 문 열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하고 무섭고 두려웠습니까? 우리 한국의 그냥 모국의 나라 어머니의 나라에 와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일만 있고 마음도 풀고 마음에 그냥 짐이 됐던 것도 모두 내려놓으십시다. 핫들고 생겨보고 이정성 들여놓고 그저 정체성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이 바뀌어서 뭐 입양을 70년 동안 보냈다 그러는데 앞으로 입양을 보내지도 않고 우리나라에서 해결하게 도와보고 핫들고 생겨보고 또 입양인들이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야 우리나라의 자손이고 그런데 타국말리 가서 그 나라에 그냥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됐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이 있고 시민권이 있게 도와보고 생기고 받들어보고 법이 바뀌어서 입양법이
1: 다 이뤄주세요.
0: 그저 입양인 여러분한테 좋게 즐겁게 마음 풀게 도와보고 생겨보고 받들어본다. 걱정하지 마라. 이 정성 들여놓고 입양인들 되냐 오늘 이렇게 왔다 남녀노소에 그저 말귀는 못 알아듣고 언어는 그냥 제대로 알진 못해도 감으로 알고 음악으로 알고 또 눈으로 알고 빛으로 알고 이정성 들여놓고 다 모두 건강하게 도와보고 팥 들고 생겨본댄데라. 외국 타양에서 연구차 오시고 또 그냥 뭐 구경차 오신 분들도 재수여라 편안하게 놓고 수산한 거 걷고 액사는 거 걷어가지고 이정성 내려놓고선 카드가 발전하게 도와볼 테니 너무 그게 걱정하지 마라.
1: 멋있다.
0: 장군님이 좋다. 장군님 지하자 좋다.

0: 사모님이 너무너무 좋다.
1: 럭키 라이스.
0: 여러분들 마음의 치유, 마음의 병, 또 그저 고독하고 뭔지 모르게 우리가 입양 가서 인종차별 받던 것도 한국에서 보상을 받게 도와보고 받대로
1: 그러니까
0: 너무 걱정하지 마라.
1: 그렇죠.
0: 장군님이만 하면 하마에서 아래에서 네. 그냥 다 보니까 무단 같아. 아 그냥 춤이 마려워서 못 견디는 거 같으니까 장군님이 내려가서 네. 손에 손을 잡고 네. 오늘 한풀이금 원피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0: 치마를 감싼 듯이 고사빵 곱게 넘겨서 우리 박 감독님 애만이 쓰고 10만이 드리고 네, 이름 나게 도와보고 정성떡 내리고 그저 건강 지키세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일곱 개요 받들고 생기고 등 이거는 딱 맞아 재수 열어보고 그저 카드하고 카드 대동제 지내고 이름 나고 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뭐가 또 연락이 오가시다 제수혈해드리리다 받들고 생겨드리리다
1: 멋있다.
0: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저 뒤에 춤추고 싶은 분들 여기 그냥 다 보니까 어깨가 들썩들썩 엉덩이가 들썩들썩 다리가 그냥 이러고 들리고 이래 나와서 춤 같이 추고 오늘 춤을 추어서 살을 푸는 거고 하늘 푸는 거고 오늘 푸는 거야 모든 걸 다 풀고 가세요 먼지도 털고 가고 나오세요 그죠 나와서 같이
1: 베이싱 풀고. 타임

그래도 모국의 나라에 와가지고 살도 풀고 흥도 풀고 신도 풀고 또 이렇게 오셔서 건강들 하시고 그래도 아까 아리랑 불러서도 우리 다 같이 아리랑 하면서 끝낼까? 예, 한번 해봅시다. 그냥 아.

육신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이 깨끗해지는 세상. 불국 정토를 현세에 재현하겠다는 신라인의 꿈이 깃든 곳입니다. 불국사는 서기 528년 신라 법흥왕 때 창건해 통일신라 경덕왕 때 크게 중건하면서 대규모 사찰로 위용을 갖추게 되죠.

불교를 나라 신앙으로 믿었던 신라인들은 그들이 해낼 수 있는 최고의 건축 기법, 최고의 노력과 정성으로 부처님의 나라,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불국사를 처음 지었을 당시에는 청운교 앞에 큰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면 자음문 옆 수출구로 물줄기가 폭포처럼 떨어져 연못 위에 신비로운 물안개가 장관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옛 모습은 자취를 감췄지만 비 내리는 불국사의 고요함 속에 신라인의 향취가 전해지는 듯합니다.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상징이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1945년 10월 28일 독자적인 교정 행정을 시작한 날 대한민국의 안전은 대한민국 교정이 지킵니다. 과거의 가둠에서 벗어나 치료와 회복의 교정으로 역사를 지나 오늘까지 국민 곁에는 교정이 있습니다.

이어사나 이어사나 아리아리 아리.

이렇게 이틀 밤을 지내노니 허물도 적을 뿐더러 이제는 춘향모도 아는지라. 하루는 도련님이 술도 한 잔 얼근어요 마음 놓고 사랑가를 부르며 놀던 것이었다. 사랑

0: 비가 안 와서 다행이다. 맞지?
1: 아, 근데, 맞아요.
2: 아 근데 이렇게 흐리니까 좋다 사실은. 그치? 막 쨍쨍하면 진짜 우리 더워가지고. 네,
3: 맞아요. 오.
1: 바다다. 오,
0: 바다가 싹 보이네. 야 이쁘다.
2: 우와.
1: 내려가고 싶어. 어떡해? 저기 해수욕장 같아요 밑에.
0: 오, 약간 작은 백사장이 있네.
1: 백사장님?
4: 뭐래?
0: 백사장님이라는
4: 여기 양사장.
1: 양사장.

0: 윤사장,
1: 신사장,
0: 신사장,
1: 이사장.
2: 아, 네. 한국말을 잘하는데 이런 이제 백사장까지는 잘 모르네.
1: 백사장 뭐예요?
2: 비치 샌드 매니 매니 매니.
1: 오케이.
2: 코리안 스피킹 백사장.
1: 또 결국에 또
3: 화이트 샌드 화이트.
2: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곳이 어딘지 윤서령 씨 설명 네.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영동?
2: 예?
3: 네?
1: 영동.
2: 얘는 어딘지도 모르고
3: 동경 아니 뭐 동경이래.
1: 아니 동경.
2: 이름은 잘 알 건데 나폴리 알죠?
1: 나폴리 알.
2: 나폴리. 여기가 이제 동양의 나폴리.
3: 한국의 한국 나폴리 아니야?
2: 그게 이제 동양인 거지.
3: 동양의 나폴리 따로 있을 수도 있잖아.
2: 아니야 우리가 동양에서 최고 유명한 나폴리를 하면 되지. 아, 네, 그만큼 이제 바다가 아름다운 네. 통영입니다. 네. 예 알겠죠? 네.

0: 장군은 뭐 이순신 장군 아닌가요?
1: 그렇죠.
2: 아세요, 언니?
1: 그렇죠.
2: 이순신은 그 고보기를
0: 만든. 이순신은 함 임마 반말이고 임마.
2: 아, 이순신.
0: 어? 토끼 임마 영웅한테 임마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어? 어?
2: 잘못했습니다.
0: 이순신 장군님이라고 예, 예.
2: 이순신 장군님은. 거북이를 만드신 분.
0: 거북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2: 거북선 거북이는
0: 이순신 장군이
2: 이순신 장군님은 거북선을 만드시는 분 아닙니까요?
3: 맞습니다요.
2: 거기 광화문에서도 있어요. 어. 이거
1: 그 동상
2: 그 동상 있습니다.
3: 거북이를 만드셨어요.
0: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외국인이 아는 정도고 일단 우리가 역사 여행을 한번 하러 가보죠.
3: 예. 네. 네.
0: 가시죠.
3: 장군.
2: 가시죠. 나의 죽음을 초계하지 말라.

0: 거북선을 만드시는
1: 거북이를 만드시는
0: 아, 거북이를 만드시는 분. 여기서 살았던 여기서 싸우신 거예요? 네. 여기서?
2: 아마 근데 여기 정확한 기억이 뭔지 모르겠네.
0: 여기서 뭔데 우리? 네. 설립됐던 곳.
1: 여기가 그거 아닐까? 여기서 이제 회의하고
0: 막 군사들 훈련하고 아니에요? 오. 네.
2: 저 한자 너 못 읽지?
0: 네.
2: 나도 못 읽어.
0: 형 어떻게 알아요?
3: 저 7자 같아요. 7. 첫 번째.
1: 7일?
0: 가운데 있는 거 8 같아요. 8.
3: 보짱.
1: 어? 아니에요.
2: 열다고 뭐.
1: 우리 아, 8이래. 가운데 있는 거 8이래.
0: 8이에요. 가운데. 8.
1: 8자 숫자 8.
2: 엉망이다, 엉망. 자, 그럼 일단 가서 옛날에 그 이현호호 같은 선생님 찾아봐야 돼. 이현호호호.
3: 집어봐. 우리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저기 있어?
0: 딱 봐도 굉장해요?
1: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아니, 근데 선생님.
4: 네.
2: 뭐, 선생님도 궁금한데, 근데 저 한자 저거는 뭐예요?
4: 한자가요? 네. 우러러 본 망자.
1: 아.
4: 날일자. 누가? 늦자.
1: 망일루.
4: 아. 망일루.
1: 매일 우러러 본다.
4: 조선시대 때는요, 예. 날일은 임금님이에요.
1: 아.
4: 임금님을 우러러 보는 곳이에요.
1: 아, 네. 일자가?
4: 네.
3: 임금님이에요?
2: 뭐 와,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 카메라 보고. 예.
4: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통영시 문화관광해설사 정다겸입니다.
2: 아이, 반갑습니다. 다겸 해설사님.
3: 네네네.
2: 아, 톤이 약간 방송통으로 바뀌네요.
5: 아, 그렇죠. 반갑습니다.
2: 네. 네. 따라가죠. 예.
0: 네, 배울 게 많아요.
2: 예. 네.
4: 삼도 수군 통제영은 네. 충청도, 예. 전라도, 예. 경상도를 총 지휘하는 해군 본부가 되겠죠. 통영이에요, 여기가. 아.

0: 오, 이 뭐야?
1: 자, 여기 보시면 왜 제가 이 지도에 섰냐면 복원의 기준이 바로 이 지도를 토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아. 이제 일부 건물 40여 동이 복원이 되어 있는 뿐이고 아. 세변관 건물, 여기 보이는 국보 건물만 복원 건물이 아니에요. 아. 1605년도 건물이에요. 우와. 대단한 곳에 오셨죠?
2: 우와. 네. 와, 역사, 완전 역사다.
3: 이 지도란 이순신 님은 무슨 관계예요?
1: 여기에 이순신 장군님이 계셨던 곳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4: 어디?
3: 자, 여기 볼까요? 지도에서? 어디 있을까요? 아마 바쁘겠죠? 그때 바쁘셨겠죠? 그래서 어디가 어려운데? 모르겠어요. 여기?
0: 자, 오케이, 오케이. 이름은 저기 이름 여기다. 여기. 승태.
2: 보일 수가 없어.
0: 이게 한자를 모르니까 진짜 더 추측도 안
2: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한자는 알아야.
5: 왠지 진짜 여기 계셨을 것 같아요.
0: 거기.
5: 왜냐면 여기 지금 일본이 여기 있잖아요.
2: 지키시려고.
5: 일본이랑 오케이, 오케이. 가까운 곳에.
2: 지켜보고 지키시려고. 저는 근데 사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여기 계실 것 같아요.
0: 아, 저기.
5: 거기요, 아까?
2: 네, 아까 저기.
0: 아, 얘들 다 틀렸습니다.
5: 뭔데? 어딘데?
2: 어딘데요? 뭐예요?
3: 어딘데?
0: 왜냐면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 이순신 장군님은 따져 보면 그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예, 예. 그래서 가장 가까운 여기 이제 별장 쪽, 요쪽이 아마 잠을 주무시던 곳이 아닌가? 라는 저희 이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5: 아니, 거기 사신 게는 이 아,
2: 그럼 너무 아는 것처럼 예. 설명.
0: 자, 선생님 혹시라 정답자가 아니에요. 있습니까?
3: 정답은요? 있어요.
0: 한 분인데. 자, 정답자는 우와. 누굽니까?
1: 짠!
0: 저요?
2: 저요?
3: 짠!
0: 저요?
3: 저요? 저요? 누구요?
5: 여기 계셨어요?
1: 네?
5: 진짜로?
2: 진짜? 대박! 누가 봐도 되게...
5: 아니, 왜냐면은 이게 봐봐요. 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집을 이렇게...
0: 아, 나 이제 장난으로 내 처음에 됐잖아. 진짜예요?
2: 진짜? 네. 오, 섬들 다 찍었어요. 왜 거기 계셨을까?
1: 전라자수소의 본직을 맡고 있던 것이 여수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이 전라자수형에서 출전해가지고 이곳을 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래서 선택된 곳이 바로 한산도예요.

0: 자, 여기는요. 삼도 소금 동제사의 집무실이에요. 아. 촬영부.
1: 아, 여기가?
0: 네네네. 오.
2: 사무실.
0: 사무실. 그러니까 작전사령부. 그래서 여기를 운주당이라고 해요. 옮겨다니면서 작전회의를 하는 곳. 아. 그래서 운주당.
3: 전하! 전하! 700일은 아직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4: 싸워보자!
3: 야!
4: 야! 싸워보자!
3: 야!
4: 야!
2: 아니 근데
5: 감정을
2: 형 너무 잘했다.
5: 감정을 엄청
2: 뭐 들어올 것 같아. 4급 들어올 것 같아.
1: 괜찮았나?
2: 어, 최민식 박해일 했잖아. 양상국이.
1: 아 그래?
2: 최민식 박해일 양상국.
1: 나 지금 좀 두려운데 최민식 연기 옆에 내 거 넣지 마라.
2: 넣어줘.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6: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7: 이곳 한산이 우리의 최전선이 될 걸세.
3: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0: 최근까지 90년대까지 여기 뭐 있었냐면 2000년 전까지 법원하고 검찰청이 이 자리에 있었어요.
1: 여기에요?
4: 여기?
8: 우와.
1: 근데 그거를 이제 흔쾌히 그래도
0: 다 옮겼어요.
1: 옮겼구나. 다.
0: 왜냐하면 문화재가 더 중요하죠.
1: 그렇죠.
0: 역사라는 것은 이후에도 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역사 공부가 필요하니까 이곳을 동제형제를 복원하게 된 거예요. 아.
2: 이게 말하자면 이게
8: 와 가까이 보니까 더 커요.
0: 야. 자, 우리 이쪽으로 올라갈게요.
8: 네.
2: 올라가도 돼요?
0: 네, 국보에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에요.
2: 우와.
1: 거의 뭐 서울에도 이만한 게 잘 없잖아.
0: 우리나라 조선 중기 건축물 중에서 가장 큰 건축물 중에 들어가요. 아. 글씨 한자가 2m에 가까워요. 아. 그리고 이건 무게만 1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현판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2: 여기가? 와.
1: 네. 이거는 옛날 그대로.
0: 그대로예요. 실제로는요. 여러분들이라 저는 조선시대라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2: 아, 왜요? 우리는
0: 왜냐면 이 건물이 임금님이에요. 이 건물 자체가 임금님으로 보시면
2: 우리 지금 임금님 깔고 앉은 거네요.
1: 아, 여기가요?
0: 네. 사신이 오거나 손님이 오거나 이곳을 방문한 사람이 맞이하는 장소예요. 오. 임금님을 향해서 예를 표하는 곳이니까. 아. 지금은 예. 이순신 장군님의 그 출정식이라든지 군령과 관련된 모든 행사들이 여기서 많이 이루어져요.
2: 아, 여기서 행사.
0: 네.
2: 아.

0: 근데 여기 우리 지금 배가 고픈데 네. 우리 뭐 좀 먹어야 안 되나 이제?
1: 에? 자 여기가 내려가시면 바로 중앙시장 있고 서울시장 있는데 시장 가시면요 지천에 먹을 게 천지백갈입니다.
2: 천지백갈인겨.
3: 뭘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1: 물회도 좋고요.
3: 물회요?
1: 장어도 좋고요.
2: 장어요?
1: 장어도 좋고요. 시라국도 있고요. 쌀도 있고 다 있어요.
0: 먹고 싶은 거
4: 하나도 없어.
0: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5: 네 사비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의미가 먹을게요, 없잖아요. 어떻게?
6: 어떻게? 자 일단 둘 다 먹고 시장으로 싶어. 이동하시죠.
5: 네.
0: 땡이요 넘어오는 감사합니다.
1: 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즐겁게
5: 하세요. 잘 먹을게요.
1: 네. 고맙습니다. 잘 가세요.
4: 감사합니다 선생님.
0: 아 그러면 시장 가서 장어 시락국 아 어쩌지?
2: 시장.
5: 시장에
2: 가면 아줌마도 있고.

0: 전통시장.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신승태입니다.
4: 시장 대표님.
3: 가수 신승태.
4: 맞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5: 예, 아버지. 아, 그렇죠. 맞네.
1: 예, 맞습니다. 예.
5: 내 마이크 한다.
3: 시장계의 탑스타네.
4: 시장계의
1: 탑스타. 어머니, 여기 오면 뭐 먹어야 돼요? 저희 배고파 죽겠어요.
6: 뭘 먹어야 되나?
1: 여기 오면 뭐 시장 안에 뭘 먹으러 가야 되는지.
4: 시라쿠.
3: 시라쿠 먹어야 되네.
1: 시라쿠하고 뭐 또 그런 걸.
3: 통녀 와서.
7: 우짜가 통녀.
3: 우짜? 아, 약간 별미다, 우짜가.
7: 우짜가 낫지.
3: 아, 야, 고민되네. 아니, 지금 보면 지금 거의 다 시라쿠 우짜를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
7: 예.
3: 두 팀으로 나누긴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시라국 하나 둘 셋 한번 손 들어요. 하나 시라국이에요?
8: 네, 시라국.
3: 하나 둘 셋. 셋.
4: 처음으로 우리 이렇게 됐어요. 처음으로.
3: 남남 여녀로 나뉘었네.
4: 아, 대박.
3: 오케이.
4: 아, 원래 유저들이 면 좋아한다잖아요.
3: 아니, 내가 우짜가 나 맛있을 것 같아. 먹어, 시라국은 먹어볼 수 있어.
1: 어머니가 우짜 뭐라 그러지?
3: 어머니, 우짜 어디 있어요, 우짜가? 나가서 오른쪽?
7: 오른쪽.
3: 아, 맛있게 먹어.
4: 아, 잘 드세요. 사진 보내주세요, 이따가.
3: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우짜. 아, 승태랑 이 둘이 팀 처음 아니야?
1: 그러니까.
3: 아니, 근데 보통 이게 젊은 애들이 들지 않나?
1: 아, 제가 들까요? 우리 좀 거꾸로 되잖아. 원래 남자가 들어야 되는데 여자들이 들고 젊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늙은 사람이 들고.
3: 뭐 그렇다기는
1: 늙은 사람이라고.
3: 근데 젊다기 하기에는 뭐 사실 우리가 몇 살 차이 안 나니까.
1: 많이 나요, 그래도.
3: 아, 왜 그래.
1: 우리가 그래도 한 네 살 차이 나잖아.
3: 시장이 정겹네, 맞지? 야, 원조네.
1: 이 집 하나인가 봐.
3: 아, 원조지.
1: 우짜.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이 뭐 연예인들도 많이 왔다 가고.
1: 다 왔다 갔네요.
3: 사장님.
9: 예.
3: 예. 좀 할게요.
9: 어서 오세요. 예.
10: 안녕하세요.
9: 네, 반갑습니다.
10: 안녕하세요.
3: 아, 우리가 여기 우짜가 지금 유명하다 해가지고 왔거든요.
9: 예.
3: 예. 원래 정확하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우짜가?
9: 우짜가 65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건데.
3: 오, 오래됐네요.
9: 1965년. 아. 저 생일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통영분들이 우동도 먹고 싶고 짜장도 먹고 싶어 이래가지고. 예. 슬픈 음식이라고 해야 되지.
3: 왜 슬퍼요?
9: 같은 돈으로서 두 개를 다 먹을 수 있는 거니까.
3: 아. 힙한 거 아니에요, 그럼?
9: 예,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으면 돈이 없다. 아.

0: 아, 돈이.
1: 그래서 통영 사람분들이 만든 음식입니다.
2: 어, 신기하다.
0: 너무 신기하다.
2: 어. 아니 근데 이게 사장님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예. 저는 아직 안 먹어봤어요.
0: 예.
2: 근데 안 먹어봤는데 우짜가 이게 진짜 괜찮았으면 나는 사실 서울에 진출했어야 됐다고 봐.
1: 안 하고 싶었잖아.
2: 근데 내가 그 맛을 내가 먹어보고 진출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아 이건 나 진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된다.
1: 나는 저는 안 한 겁니다.
2: 안 한 거다.
1: 일단 드셔보시고 드셔보시고 진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못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 내려주세요.
2: 알겠습니다. 예.

0: 우와.
1: 비벼서 국물이랑 같이 드십시오.
0: 아. 와. 와, 이게 와, 나 이런 생각도 안 했어. 그냥 면만 우동면이고 짜장면 소스만 넣은 줄 알았는데.
2: 일단 나 우동 국물 맛. 아, 시원하다.
0: 잔치국수,
2: 잔치국수 육수 약간 느낌 나는데 하나? 와, 시원한데? 야, 그렇게 안 뜨거운 것 같은데 후를 몇 번을 넣었냐?
0: 뜨거운 거 못 먹어요? 뜨거운 거 못 먹어요?
2: 맛이 어때?
0: 이거 진짜 처음 먹는 맛이야.
2: 처음 먹는 맛이라고?
0: 진짜로.
2: 태어나서?
0: 응.
2: 진짜?
0: 처음 먹는 맛이지.
2: 야, 사장님이 오묘하게 처음 먹는 맛인데.
0: 이거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어요.
1: 와. 그러니까 오묘하고.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맛이래.
0: 우와, 이거 뭐야?
2: 아, 짜장 맛이 나. 나.
0: 나는 근데 그 우동 맛이 더 많이 나.
2: 아, 나는 그 짜장 맛이 뒷맛에서 나. 아, 근데 이거 어메하네. 어, 괜찮은데, 맛있는데.
1: 안 한 거 맞죠, 진출.
0: 사장님 이거 왜 안 하세요?
1: 안 할. 와,
0: 해야 될 것 같은데.
1: 하지 마.
2: 와, 맛있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0: 와 근데 후루룩 먹겠는데? 이 우짜는 독보적인 메뉴입니다. 네. 하나의 메뉴고
1: 우동도 먹고 싶고 짜장도 먹고 싶어서 섞었는데 우짜가 생겨가지고 지금 고민이 더 된 거야. 하나가 더
0: 들어갔어. 네. 근데 이건 진짜 별미여서 여러분들 한번 먹어봐야 알아. 이게 표현이 잘 안 돼.
2: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0: 근데 약간 그래서. 맛있어.
3: 아 잘됐다.
4: 너무 잘됐어. 네.
5: 안녕하세요.
6: 세리형님.
5: 오 대박. 이게 뭐야?
6: 우와.
5: 이거 반찬이에요?
6: 네.
5: 어머님 이거 이렇게 테이블에 있어도 돼요 반찬이?
6: 우와. 네. 여기 냉장고 시설이거든. 냉장고인데 이제 골라 먹는 재미 셀프.
5: 아,
6: 자기 원하는 반찬 골라 먹는.
5: 아 일부러 이렇게 해놓으신 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잘 먹는데 괜찮으시겠어요?
6: 네, 많이 드셔도 돼요.
5: 아, 진짜?
6: 안 남기게. 빙그르고 운동 안 남기게.
1: 그쵸, 남기게. 그거는 중요해요.
4: 아, 남기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머니가 있어가지고.
5: 네, 아, 그럼 앉을게요.
4: 근데 일단은 시래기 입고 집을 왔잖아요.
5: 우리 여기서 시래국이 유명하다고 들어서 먹고 싶은데
6: 밥 두 개 드릴게요.
5: 두 개, 네, 주세요. 네.

0: 안녕하세요.
1: 벌써 나왔어요?
2: 언니 봤죠? 여기가 한국.
1: 아 진짜?
2: 감사합니다.
1: 30초인데요?
0: 네. 감사합니다. 아. 자, 이래가지고 이거 이제 부추 넣고 김 넣고 청양초 이제 산초 방아 뭐 이런 게 있어요.
2: 자, 잘 먹겠습니다.
1: 일단은 반찬부터 네. 나는 조금 뵙겠습니다.
2: 콩나물 무침 저 진짜 좋아요. 아,
1: 일단 일어나 볼게요.
2: 언니 근데 먹을 만큼만 담으셔야 돼요.
1: 그럼요.
2: 너무 많이 담으시면 안 돼요.
1: 남으면 안 돼. 언니는 담는 만큼 다 먹어.
2: 네.
1: 김치. 청국김치. 이거는 일반 김치야, 맞지?
2: 근데 색깔 맞아요.
1: 멸치 조금. 네. 오이. 오이 무침?
2: 맞아요, 오이 무침.
1: 예스. 오케이. 받았습니다. 전 이렇게.
2: 대박, 대박. 너무 맛있겠다. 지금 첫 끼예요, 첫 끼.
1: 맞아, 배고파. 네.
2: 첫 끼예요, 먹고. 너무 맛있겠다.
1: 잘 먹겠습니다.
2: 잘 먹겠습니다. 아, 대박. 와, 잘했다. 여기 잘했다. 와,
1: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진짜 맛있어요.
2: 진짜 맛있어요.
0: 맛있어요.
2: 와. 와.
1: 반찬도 맛있어.
2: 진짜 맛있어.
1: 사장님 공깃밥 하나 더 주시겠어요?
2: 언니 근데 먹는 것도 진짜 빠르다.

0: 벌써 배부른데 두 그릇째 드시고 있어요. 와, 진짜 잘 드신다, 언니. 아.
1: 또 언제 먹어? 또 언제 먹어요, 이거?
2: 사장님, 여기 얼마나 됐어요?
3: 60년 됐어요.
2: 60년? 네,
3: 우리 어르신들 했고, 이제 제가 하고, 우리 딸이 또 하고.
2: 아, 물려받으셔서 계속. 아.
1: 그러셨군요. 와.
2: 진짜 잘 찾아왔다. 잘 찾아왔다. 네,
1: 그러니까.
2: 아니, 사장님, 근데 통영에 왜 실업급이 유명한 거예요?
3: 통영에는 배 사업하는 분이 네네네. 너무 많아요. 네. 자기 배 자그만한 거 가지고 바다 고기 잡으러 가시는데 새벽에 가거든요. 아. 그런데 간단하게 이거 국에 말아가지고 막걸리 한잔하고 가게 쫓겨내 딱 해, 그때는. 그래가지고 서서 잡수고 배 나가고.

0: 와, 대박 진짜. 이렇게? 솔직히 언니 세 그릇 먹을 수 있었는데
1: 한 그릇도 먹을까 말까 했는데 아니 근데 반찬이 앞에 있어서 밥을 계속 먹게 되더라.
0: 아, 그러니까요. 근데 손이가요.
1: 위험해.
0: 네, 진짜 진짜. 저 지금 한 그릇도 지금 다 배불러 죽겠는데.
2: 갑시다 일단.
3: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1: 야야야야야. 왔어요.
4: 오, 오 뭐야?
5: 얘들아.
1: 대박이지.
4: 뭐야?
0: 왜 보셨어요?
1: 너무 좋지.
3: 뭐야 반찬 통이. 우와 아니 나 이.
6: 사장님 누가... 안녕하세요.
1: 아니 자연스럽게 앉으시네요.
3: 아, 왜 앉는 건 어땠어?
6: 왜 우리 왜 앉으면 왜 안 돼?
7: 사장님 한 그릇만 주세요. 이거 싫었고 예.
1: 봐봐.
0: 오늘 이름 언니가 사기로 했어.
6: 아 이름이가 사기로. 그럼
1: 서령거만 왜 그래 서려.
0: 안내면 진다 가위 가위보. 이모?
8: 아, 알았어, 내가 낼게.
0: 어, 진짜요?
3: 야, 이거 어릴 때 먹던 맛이네.
1: 좋겠네요. 이렇게 식당 두 가지 가져가가지고 다 먹고. 한국 오빠 이거 영어로 unfair이라고 하거든요. unfair.
3: 응?
1: 듣지도 않아, 진짜 들으지도 않아.
9: 영어를 알기 위해서.
3: 응? 아빠 대단하고
4: 야 오늘의
0: 진짜 짜증나네 진짜 짜증나네
6: 쓰이고 랄랄랄랄랄랄랄랄
3: 하도죠
1: 밥값 내고 그러면 다음 도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야, 뭐야 이거 뭐 좀 이상해 생겼는데.
1: 아, 나 이거 알아요.
0: 야, 저 위에 저 까마귀 한 마리 앉아 있는데.
1: 진짜 이게 저거
2: 안 떨어지면 좋은... 바로 잡아먹어.
3: 그러니까 안 좋은 징조인데.
2: 야, 설마 뭐 저기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돼?
3: 그래요.
2: 거기 저기까지?
3: 맞아.
0: 이게 도전이에요?
4: 네, 맞습니다. 여기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익스트림 스포츠 체험 시설입니다.
1: 야, 정말 높아.

0: 어드벤처.
1: 아, 아 안전하겠지?
2: 나 진짜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야, 이거 뭐.
1: 안녕하세요.
0: 야, 이거 동의서를 써라는데?
1: 뭐야, 왜 동의서까지 써요?
3: 쓰기 싫으면 어떡해?
0: 이상한 것 같은데?
4: 무서워서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하였어도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5: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6: 높은 거 안 무서워하시죠?
5: 무서워요.
1: 무서워요.
6: 일단 장비를 착용하고 올라가시면 추락할 위험은 전혀 없거든요. 예. 일단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1: 스릴
6: 자신의 극한을 한번 찍어보기 위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동의서 내용은 뭐 다쳐도 보상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저희가 이제 안전에 위해되는 행동을 하시면 제지를 할 수 있다. 아하. 이런 거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 이런 거 동의해 주시는 거고요.
0: 기분 나빠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려와서
7: 내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0: 환불 안
6: 해도 돼요? 위험한 행동을 하시면 조금 세게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 말라고.
1: 하지 마!
4: 야, 새끼야! 양상구 새끼야!
6: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4: 양상구 새끼야!
6: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강하게 할 수도 있어요.
0: 너 새끼야.
4: 아니, 이렇게.
0: 하지 마, 저렇게
4: 누가. 아니야, 아니야.
0: 뭐 평소에서 어떻게
1: 평소에서.
0: 우리 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빨리 썰어 한 명씩
4: 쓰세요.
1: 여기 몇 미터예요? 가장 높은 거?
6: 3층당 5미터씩 증가하고요. 3층 자리라서 제일 꼭대기는 15미터.
4: 그게 제일
1: 너무 높아요.
4: 인간이 극한에 뭐 그거 느낀다는 15미터 아닌가요?
6: 네, 그렇죠. 진짜 높아. 조금 더 높죠. 11미터보다는 조금 높으니까. 아파트 5층 높이 정도밖에 안 돼요.
4: 아파트 5층인데 지금 아파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거잖아.
0: 괜찮아? 너무 높은 데 올라가?
8: 저는 진짜
0: 나 진짜
8: 이래머님 울었잖아요.
0: 나 진짜 오줌 쌀 것 같은데.
6: 높이 체감 다르죠? 높이 체감 다르죠?
1: 진짜.
0: 야 이걸 어떻게 해? 이거는 안 되지 사람이. 야, 나 이거 갑자기 엄두가 안 나.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1: 갈게요. 야! 진짜. 아! 아, 흔들린다.
0: 아, 위에 거 잡으면 안 되지.
1: 위에 왜, 왜요?
0: 안 되지 않아요?
1: 안 돼, 돼요.
6: 무서우면 잡아도 돼요.
1: 아, 진짜 흔들린다. 뒤에서 오지 마요. 뒤에서 오지 마.
6: 아무도 안 가고 있어요.
1: 야! 오케이.
4: 너 떨어지기만 해.
1: 아! 든든하게. 이게 말도 안 돼!
0: 나 못 가! 나 진짜 못 갈 것 같아!
1: 하지 말지!
0: 진짜 가요? 진짜 가요? 우와! 야 이거 어떡해! 우와! 야 이거 어떡해!
4: 진짜 무섭나?
1: 어, 무서워요.
0: 야, 야, 왜 이렇게 흔들려요? 원래 이렇게 흔들려요?
1: 왔어, 다 왔어요, 다 왔어요.
0: 아니, 원래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6: 공중에 떠 있으니까.
1: 아니, 이래버리면 저 신나있어. 다 왔어. 갈게요.
0: 야, 어? 저 왜 이렇게 잘해?
1: 오, 잘한다. 어머, 무서워.
0: 야, 어? 저 왜 이렇게 잘해?
1: 오, 잘한다.
0: 야, 어? 저 왜 이렇게 잘해?
1: 오, 잘한다.
4: 아, 신승재! 아, 뭐야.
0: 너 아빠 진짜 무섭다니까?
4: 어? 엄청 무서워하네.
0: 아니, 형 진짜 무섭다고.
1: 흔들려요.
4: 흔들지 마!
1: 안 흔들었어요.
4: 흔들지 마!
0: 안 흔들어. 아니, 그게 줄이 흔들리는 거야, 얘 밑에가. 너 비켜!
1: 아, 갑자기 일로 와야 돼. 자리 없다고요.
0: 그러니까 내가 묶여있잖아.
1: 저리 가요!

0: 셋이 어디로 가요?
1: 일로
0: 일로 와요.
2: 아니야. 그럼 위쪽 오면 돼.
3: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2: 위쪽 오면 돼.
3: 아 이거 완전 고급이야 고급 이거.
0: 안젤리나 졸리.
4: 화이팅.
5: 웃기게 하지 마요.
3: 웃기게 하지 마요.

0: 잘했는데.
1: 승태야 좀 도와줘.
2: 아니 아니 안돼
3: 도와줘. 나도 죽을
2: 안돼 안돼.
1: 아 도와줘.
2: 안돼.
3: 옆에 줄 잡으시고.
2: 안돼. 하.
3: 야 나는 진짜 그게 아니야.
2: 근데 저 이거만 하면 끝날 것 같아.
1: 이게 거의 최고 어려운 거 아닌가?
2: 한 시간 걸려 저 거의 갈 때까지.
1: 그래 그럼 다시 뒤로 빽빽빽 잡아줘.
4: 뒤로 돌아가실 것 같아.
3: 나를 좀
1: 잡아드려야 돼. 아 근데 좀 진심이 안 되는 거야.
2: 잠깐만.
1: 아 근데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너 좀 말이 흔들려 이게.
2: 네.
3: 아. 이거 봐 잘하잖아 상.
4: 오 잘하신다.
3: 피지컬이 있으니까.
4: 오.
3: 형
1: 발부터 해요? 손부터야?
3: 손 먼저 가도 돼요. 그 다음에 오른발.
1: 오. 오 야 이씨. 아. 아. 아. 잠시만. 오 야 이씨. 아. 아. 아. 아. 잠시만. 오 이거.
3: 팔이니까 그냥 갔네.
1: 오 씨. 됐다.
2: 됐다.
1: 우와
2: 왔다. 대박.
1: 나 1등. 나 1등했어.
4: 아,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1: 야, 야, 왜 이렇게 이래마 왜 이렇게 하얘졌어 얼굴이?
4: 모양해지신 거
5: 하얘졌어요.
1: 근데 생각보다 무서워 엄청.
3: 어, 엄청 무서워요.
1: 아, 무슨 식은땀 보이죠? 이 식은땀. 더워서 흘리는 땀이 아니고 식은땀이에요.
3: 나 목이 쉴 것 같아.
1: 나 다 쉬었어 지금.
5: 저희가 게임을 하나 준비했어요.
1: 뭐예요?
5: 골든벨을 울려라.
1: 어딘데? 여기서 울려야 돼요?
5: 저기 저 봤어요. 15m 위에 있어요. 저기 맨 끝에 있어요 골든벨.
1: 그럼 못 울려.
5: 맨 위에 있고 칭칭칭.
1: 몇 층에 있어요?
5: 맨 위층에 있어.
2: 맨 위층.
5: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1: 우리요?
3: 돈이요.
2: 돈이요. 돈.
1: 저는 감독님이요.
5: 아 이건 뭔가.
3: 저는 쓰리고요.
5: 저희가
2: 술.
1: 술.
5: 다음 여행지에서 조기 퇴근.
2: 오?
4: 조기 퇴근?
5: 시켜드릴게요.
4: 이거 할 만하구만.

0: 번째 우리 출전은 신승태입니다.
1: 저기, 어, 저기 어떻게 가, 저기를.
0: 시작!
2: 어, 저 어떻게 흔들려.
3: 잘한다, 잘해요. 밑에 보면 안 돼, 밑에 보면 안 돼요!
0: 근데 이건 좀 쉬운 거 같은데, 아닌가?
2: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
0: 지금 몇 분 됐어요?
1: 41초.
0: 41초! 오,
2: 빠르다, 빠르다.
1: 와, 저거
2: 너무 빠르다, 빠르다. 시우 진짜 아니다, 저거 진짜 아니다. 와, 어, 선배 잘하시는데?
0: 그래, 잘해.
4: 어, 말도 안 돼. 어, 말도 안 돼. 어, 밑에를 못 보겠어. 아, 못 보겠어, 나.
0: 저기 가는 게 무섭나? 그냥 일자 아니야?
4: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우와, 여기를 봐.
3: 삼촌 멋있다. 밑에 보지 마요.
4: 아, 여기 진짜. 아, 여기 진짜 안 돼.
0: 아, 발로 차. 발로 차.
2: 근데 갔다 와야 돼.
0: 빠른데, 빠른데, 저 정도면.
2: 네, 빠른데.
3: 올 때까지?
2: 오!
3: 한 아파트 5층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15m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4: 조용해, 조용해. 아니야, 아파트 5층 아니야. 아니야.
0: 제가 볼 때 그냥 느낌상 조기 퇴근은 날라갔지 않나. 어,
2: 느낌. 근데 혹시 모르는 것 같은데.
4: 내 발 맞아?
3: 올라올 때까지.
1: 네, 4분 10초.
0: 4분 10초. 아, 나이스, 나이스.
4: 야, 생각보다 여기는 괜찮다? 근데 저기서 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겠어.
3: 이래머니!
0: 시작 한번 갑니다. 시작!

0: 일찍 퇴근! 일찍 퇴근!
1: 미쳐다 하신다.
0: 일찍 퇴근!
2: 아, 너 밑에 막 보네. 야, 제발 막가. 미쳤나 봐. 어, 이제 수능 때보다 빠른 거
1: 같아. 90일까요?
2: 90 빠르네.
1: 90. 야, 이래요. 잘하신다니까요? 와.
0: 이제 보지 마.
1: 와.
3: 오, 빠르다.
0: 이제 보지 마.
3: 저기 퇴근이 고속공포증도 이긴다.
0: 여기 일이잖아.
3: 야, 너 그렇게 프로그램 하기 싫어? 야, 고소공포증 있다며.
2: 지금 2분 10초 지났어요. 야, 쟤 밑에 막 봐. 나 야, 쟤 봐.
1: 와우.
2: 2분 48초.
1: 오.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2: 자, 여기 승태 씨의 조기 퇴근 물건 나가 있습니다.
3: 자, 그럼 다음 타자.
4: 아, 근데 상국이 형 너무 잘하니까 한 30초만 잡아주자, 그치?
3: 안 돼. 도전!
4: 잠깐만요. 20초.
3: 안 돼.
4: 20초 줘.
3: 10초, 10초.
4: 에헤, 남자가 10초 뭐야, 그치?
3: 15초, 15초.
4: 오케이, 오케이.
0: 그래요?
4: 15초 주세요.
3: 아, 15초 큰데?
1: 오, 잘하신다, 이거 봐.
4: 줘봐, 줘봐. 30초 줘도 돼. 조용 봐, 와, 욕심 봐, 저 막가는 거.
1: 뭐, 뭐, 세상에, 세상에.
4: 야, 진짜 조기 퇴근하고 싶은가 봐. 아까 뭐 자기 뭐 조금 더.
2: 난 방송만 하는 사람이야. 조기 퇴근 너무 싫어. 나는 조기 타 퇴근 따윈 절대 안 할 거야.
4: 아... 형 이기면은 진짜 이건 예능 아니다. 형, 에헤이, 진짜 아니.
1: 너무 하시다, 진짜.
4: 에헤이.
3: 이거 뭐야?
1: 욕심.
2: 몇 초야?
5: 2분 18초입니다.
1: 쪘어요, 제가 쪘어요.
2: 내가 이긴 거야? 와!
3: 자, 준비! 마지막 우리 윤설이 형. 2분 33초 안에 들어오면 네. 아, 조기 퇴근에 아, 우리 또 상품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윤설이 형, 파이팅!
1: 파이팅!
0: 네. 가자!
1: 빨리! 빨리! 좋아, 잘한다!
4: 너 쟤 막 다이아몬드 건 뽑았어.
1: 빨리! 좋아, 잘한다!
4: 너 쟤 막 다이아몬드 건 뽑았어.
1: 다이아몬드 건 뽑았어.
3: 오우, 빠르다.
4: 제발. 저기가 진짜 무섭잖아. 저 쟤가 뭐 저걸 어? 막가. 저 쟤가 뭐 저걸 어? 막가.
1: 고!
3: 오, 몇 분, 몇 분이야?
2: 지금 1분입니다.
1: 오, 잘한다!
4: 네, 1분이래.
1: 오, 빨라! 고, 고, 고! 고, 고, 고!
4: 야, 진짜 대박이다.
3: 오, 안 돼.
1: 오! 거의 다 됐어.
3: 야, 왜 얘를 안 막아?
4: 빨리. 야, 얼른 와! 얼른 와야지!
1: 올라와.
4: 얼른 와! 네! 아.
2: 1분 29초!
1: 대박! 이겼다!
3: 아, 좋네요.

0: 배고파요.
1: 근데 우리 아까 지라국 먹길 잘했다.
0: 그치?
1: 그거 안 먹었으면 배고팠을 거야.
2: 펜슈원. 펜슈원.
1: 뭐예요? 와~
3: 감사합니다.
1: 충무김밥 아니야?
3: 야! 와! 와!

0: 아 이거 뭐 게임에서 가져가는 거 아니야?
1: 어허.
2: 자, 두 팀으로 나눠주세요.
0: 두, 두 팀?
3: 헤헤.
4: 아.
2: 잠깐만.
0: 웃자!
4: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0: 웃자!
3: 웃자!
4: 시라쿠!
1: 둘 다 그 문제를, 문항을 둘 다 맞춰야지 성공.
2: 그렇지.
1: 오케이.
2: 자, 그럼 아주 쉬운 인물 퀴즈 하나 내볼게요.
1: 네.
2: 자, 하나, 둘, 셋.
4: 시락! 블랙핑크 테디. 아니요, 블랙핑크 로제.
0: 땡땡땡땡땡.
4: 오다오다오다
2: 왜 이래요? 미쳐!
4: 시락! 블랙핑크 로제.
2: 로제, 로제.
5: 할게요.
2: 하나, 둘, 셋.
0: 웃자!
5: 하나.
4: 뭐야?
0: 뭔 소리야?
4: 내가 여기 왜 나와?
0: 저기 선웅이야?
3: 어, 선웅.
4: 저 연락을 받았어.
3: 줘봐요.
4: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1: 성형설 나. 성형설.
0: 아, 줘봐요.
1: 성형설 난다. 저.
0: 에이, 이건 아니지.
4: 안 돼.
1: 야, 근데.
4: 아니, 선웅이 예쁜데?
1: 이게 더 이뻐.
4: 네? 저도 더 살쪘을 때요.
1: 그러니까
4: 더
1: 예쁘잖아.
4: 더 예뻐. 훨씬 예뻐.
0: 근데 이게 얼굴이 나.
1: 그래, 통통한 게 더 이쁘잖아.
4: 그래요?
1: 그래. 내가 말했잖아. 이게 옛날에.
0: 지금은 좀 말랐어.
1: 맞아.
4: 그래요?
0: 어. 그럼 우리가 지금 맞춘 거잖아.
2: 어. 그럼 스테이션 뒤로 빠지면 돼요?
1: 두 명 다 맞춰야 되는데, 잖아.
2: 하나, 둘, 셋.
4: 시락!
3: 예.
4: 시락! 방탄소년단 민윤기요. 제가 BTS 팬이거든요. 어떻게 좀 이렇게 나와야 되나?
1: 본명 말하기 있어요?
4: 어? 본명이나 본명이나.
2: 오늘도 만났던 사람이에요.
1: 정다겸 만났던 정다겸 해설사님 정다겸.
4: 깜짝이야.
2: 오늘도 만났던 사람입니다. 자 하나 둘 셋
0: 웃자. 아, 이순신 장군.
4: 저는 이미 아 이만 알고 있었는데 아 그 이름 생각하다가 시락을 말을 못했어. 이름 생각하다가 신승 때 이름 나와요. 그 자꾸.
1: 볼륨돼요?
6: 바빠.
4: 바빠.
6: 네 바빠.
3: 바빠. 하나 가져오면 돼.
6: 하나 가져.
3: 우리 중에 하나 가져.
2: 저희 방송 관련된 퀴즈를
4: 좋아요.
2: 내도록 할게요.
4: 지옥 이름은 아 지옥 이름이면은 어려운데. 지옥 이름 하도 많아가지고.
2: 자 1월 영월 편에서.
3: 네.
2: 최종 장보기 금액은?
4: 어,
0: 아, 정답! 아, 이거... 48,000원!
4: 네. 아니, 넘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아닌데?
7: 39,200원!
2: 네.
1: 39,000원!
2: 네.
7: 38,200원!
2: 네.
1: 32,000원!
2: 네.
0: 600원. 고마워!
3: 그럼 얼마야?
2: 36,000원입니다.
3: 36,000원.
7: 시락 1 했고, 일단은 해보자.
4: 아, 기억이 안 나요.
7: 28,000원.
1: 웃자.
3: 웃자.
1: 자.
4: 아니!
7: 나 방금
4: 지팡이!
7: 지팡이!
4: 보고 있어요! 휴대폰이요!
1: 아니 그냥
0: 영상... 야! 내 연락 온 것도 못 봤냐!
4: 촬영 아, 중에 핸드폰 봐요?
1: 여자친구 보고 싶어서 여기 사진 봤어.
4: 없어요 여자친구!
1: 이거 어떻게 알아?
0: 누가 내 여자친구를 어떻게 알아? 어?
2: 아니 되게 예민하네요 이렘 씨.
1: 웃자!
6: 3,500원.
0: 맞다!
7: 네! 시락! 3,600원!
2: 정답! 예!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큰 걸 만났어요.
1: 네.
2: 그것의 이름은?
4: 와, 어떡하지?
1: 천고.
2: 정답. 어?
4: 괜찮아, 아직 안 끝났어. 빨리 집중.
7: 아, 진짜 이건 맞을 수 있었는데.
3: 난 몰랐어, 사실. 안 떠올랐어, 순간.
4: 못 떠올랐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
2: 두 분이 같이 갔던데요, 두 분이. 고등어를 손질해서 소금간으로 숙성시켜 안동의 특산물인 광고등어를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칭하는 말은?
0: 웃자! 간쟁이!
2: 뭐라고요?
0: 간쟁이!
2: 네.
4: 간쟁이.
3: 그거 내 나중에 먹어봤잖아, 또.
4: 간첩? 간첩?
3: 간첩?
4: 떠졌어.
3: 야!
0: 간으로 시작하는 건 맞죠?
2: 맞습니다. 간으로 시작하는 건 맞아요.
1: 근데 안 갔는데도 알겠다.
8: 움직임 힌트 제가 좀 줘도 돼요?
2: 네, 주세요.
5: 기다려보세요.

0: 이게 뭐야? 내가 지금 한 거.
1: 간수제비. 간수제비.
2: 물수제비라 지금.
3: 물수제비 아니에요? 물수제비 아니에요?
2: 갈수록 옥션으로 가고 있어요.
3: 물수제비 아니에요?
1: 웃자! 간제비.
3: 그림 안 나왔어.
0: 그림 진짜 안 나왔어. 그래. 그림 진짜 안 나왔고 정말 의미 없고
3: 어떤 거?
0: 이거 뭐죠? 우리 오뎅 저 오징어지. 오징어. 너네 깍두기 김치 먹어.
2: 실하다.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
4: 홍성대야.
2: 제가 불타오르네.
0: 이게 했잖아요.
2: 저 방탄소년단
0: 팬이었나 봐. 웃자.
5: 아니요. 나 좋아요.
1: 룰라. 3, 4.
4: 정답!
1: 정답! 신승태 그대라는 꽃!
4: 와! 정답!
2: 대박! 멋있었어요.
5: 아니, 엄청 배고파요.
0: 고민이면 되잖아!
1: 자, 하서의 문제 또 뭐예요, 이제?
4: 자, 마지막은 속담! 속담, 속담 퀴즈 갈게요.
0: 네, 속담, 속담.
4: 어, 속담. 집신도?
1: 웃자! 저기 있다!
4: 김성태.
0: 우리 같은 편이
4: 좀 문제 갈게요. 가람비에.
0: 웃자. 옷 젖는다.
4: 정답.
0: 옷 젖는다니.
5: 속담 없어? 그러면? 속담도 없어? 아무것도 없네. 왜 그래? 소리 나. 멘탈이 나요?
0: 김치야 형. 김치야 형제 김치야.
1: 잘 먹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5: 살려줘. 언니를 살려줘.
2: 인생 진짜 이렇게 살면 되냐고.
0: 이거는 어.
1: 야 그러면 우리서 개인기 하나 해봐.
5: 개인기?
0: 충무김밥 사행시 한번 가자.
1: 그래. 충무김밥은 빌수가 있으니까 충무로 하자. 충무로.
0: 그래.
2: 오케이.
1: 이대비 먼저 충.
2: 충분히 잘했는데도
1: 어우 바로 선택 줬다. 무!
2: 무식하게 먹고 아무것도 안 주네요.
0: 야야야 야, 야,
2: 야. 끝났다 끝났다 여기서. 아, 너무 쓸거 없네.
1: 통속으로 한번 갈까요? 근데 애들 이제 좀 줘도 안 되나?
4: 안 되죠 원래는.
1: 어, 그럼 우리가 먹을게요.
2: 웃어? 떠나왔다 떠나왔다.
0: 나 진짜 무섭더라.
1: 선배님 죄송한데 우리 다 먹을 때까지만 좀 찍읍시다. 아니 촬영 끝내면 얼른 달려들 것 같아서.
4: 웃어?
1: 빨리, 빨리 먹으라.
0: 출발!
2: 아 좋다!
0: 야 시원하다.
2: 네 이거야. 아니 삼국삼촌은 언제 동죽해시려고 저렇게 지금
4: 멍충이들.
0: 도둑이야!
2: 오빠! 내 거야! 안 돼요! 이리 오세요!
1: 꼴찌 한 사람이 여기 다 치우기다.
2: 밥

경주 남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옛 신라의 수많은 불교 유적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 능선과 골짜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절터만 무려 150곳이 된다고 하네요.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이런 경주의 모습을 사사성장 탑탑안행 절이 하늘의 별만큼 많고 탑도 기러기 때처럼 솟아있는 곳이라고 묘사했습니다.

0: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1: 경주 남산은 돌과 사람의 공간입니다.
0: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2: 바위석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부처를 찾아 가족의 안녕을 비는 할머니의 마음은 수천 년을 흐르며 남산을 찾아 기대온 사람들과 곁을 같이 합니다.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손가락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빚으로 지친 일상을 치료하세요. 1375 일상치료 한 통의 전화로 빚 문제 해결에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빚으로 답답할 때 1375 신용회복위원회.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감 박은영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는 조선시대부터 광주를 지켜온 2층 누각 희경루가 있습니다. 희경루는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희경루의 모습은 16세기 회화에도 남아 있습니다. 1567년 과거에 함께 합격한 동기 5명이 20년 만에 다시 만난 걸 기념해 그린 희경루 방회도가 바로 그 작품인데요.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회화 희경루 방회도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창극단의

0: 풍무극 희경루 방회도입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4명 친구들의 갈등과 우정을 신명나는 소리와 춤, 그리고 창극 특유의 해악으로 그려냈는데요. 지난 9월 국립극장에서 열린 창극 중심 세계음악극 축제에 초청돼 관객들에게 또다시 감동과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회화 그림을 재해석해 탄생한 희경루 방회도 만나러 국립극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 400여 년 전에 그림에서 피어난 내 친구의 우정. 신명나는 창무곡으로 도살아난 광주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 지역 문화유산에서 꼽힌 오늘날의 새로운 감동.

0: 조선시대부터 전남 광주를 지킨 누각 희경루.
1: 이 그림을
0: 1567년 이곳에서 펼쳐진 만남과 풍류를 담은 그림이 보물 희경루 방회도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 6월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립 창극단은 그림 희경루 방회도 속 이야기에 판소리와 춤, 연희를 더한 창무극 희경루 방회도를 탄생시켰는데요.
2: 가장 광주적인 그 작품이 무엇일까라는 걸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연찮게 희경루 방회도라는 그런 그림, 회화들을 보게 됐죠. 그래서 그 작품에 있던 회화 안에 있었던 그런 작품을 창극으로 창무극으로 끄집어낸 일을 시도를 했고요.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것으로 만든다면 우리 작품이 더 빛날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가무악을 가장 광주스럽고 광주 예술로만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0: 광주 공연 전석 매진, 부산 초청 공연에 이어 지난 9월 17일과 18일에는 창극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에 초청돼 국립극장에서 관객을 만났습니다. 오장환과 홍서룡, 임충일, 이호택. 내 친구는 고향의 누각인 희경루에 올라 서로 꿈을 나누며 희망찬 미래를 그립니다.

0: 그 과정에서 서룡과 서량의 사랑이 싹트는데요.
1: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을까요?
2: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런다요?

0: 입신양명의 뜻을 위해 사랑하는 서량을 두고 과거를 치르러 떠난 서룡. 장원 급제해 돌아왔지만 서량은 기생이 되어 있었는데요.
1: 저 서량이 아니요?
2: 서량아, 오늘은 기쁜 날이니 네가 한번 곱조를 올려보거라.
3: 대감만 성질 모르시오? 한번 찍으면 꼭 손에 넣으셔야지라. 그때 땅을 못 가졌을게 노비라도 삼겠다고 들이닥쳐서는 가족들 다 노비로 만들고 우리 서량이는 환기로 보냈어라.
4: 제가 생각하고 파악했던 서룡은 네, 겉은 곧고 절제되어 있지만 네, 속 마음은 따뜻하고 네, 사랑을 위해 여자를 위해 포기하고 자기의 신분의 굴레를 벗어나서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가는 그런 남자인 것 같습니다.
0: 가문의 횡포에 부끄러움을 느낀 서룡은 서량과 함께 마을을 떠나기로 합니다. 서룡을 돕기 위해 친구 장화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데.
1: 그다 잡히면 나가 불을 놓아 소량을 피울 테게. 그 틈에 자네는 서량이와 북쪽 문으로 빠져나가라고.

0: 서령과 서량을 살리기 위한 장완의 최선의 선택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서령과 서량은 멀리 떠나고 장완은 그런 친구들을 그리워하게 되는 그런 결말로 이제 오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재회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네, 이어집니다. 네.
1: 20년이 흐른 뒤 광주 목사가 된 장완은 다시 세워진 희경루로 친구들을 부릅니다. 친구들은 지난날의 아픔과 마음의 짐을 털어내고 다시 만난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데요.
2: 자네 참말로 소용이 맞는가? 자네를 보내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 자리도 자네 것이었는데 말이야.

0: 4명의 친구들이 함께 추는 한량무. 전통 무용과 연희, 창작 음악부터 판소리와 남도 사투리로 풀어낸 이야기까지. 희경루의 풍류에 남도의 색을 더한 내 친구의 이야기. 희경루 방회독.
1: 소리를 하면서 어떠한 움직임의 그런 그 딕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춤을 춥니다. 이러한 그 모든 요소들이 합쳐질 때 저는 창무곡이라는 그 단어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효과를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창무곡이라는 타이틀로 이 제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0: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눈다는 뜻의 희경루. 20년의 세월을 지나 다시 만난 내 친구의 기쁨이 오늘의 무대에서 되살아납니다.
2: 우정과 연대는 변치 않는다라는 그런 가치가 있는 네, 그런 극인 것 같습니다.
3: 그간 좀 잊고 지냈던 약속이나 인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지역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오늘의 예술로 다시 태어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립창극단의 희경루 방회독. 앞으로도 우리 문화유산이 시대를 넘어 새로운 이야기와 예술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바탕이 되길 바랍니다.
4: 네, 그림 한 장에서 시작된 상상은 과거의 한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의 무대 위에 생생하게 되살려놨는데요. 실제로 그림 희경루 방회도는 당시 모였던 친구들이 각각 한 장씩 나누어 가졌지만 현재는 한 장만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창극단 자체 개발 콘텐츠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립 창극단 김용호 예술 감독이 우연히 회화 희경루 방회도를 본 후 가장 광주다운 작품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기획을 했는데요. 광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그대로 담아내 큰 호평을 받으며 국립극장과 국립부산국악원 등 여러 지역에서 관객을 만났습니다. 지역의 문화유산에 담긴 이야기가 오늘의 예술과 만나 새로운 감동을 전해주는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문화유산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꽃피우는 소중한 바탕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 노래 어느 지역 아리랑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빠르고 경쾌한 장단이 특징인 밀양 아리랑인데요. 밀양 아리랑과 함께 정선아리랑

0: 아리랑, 진도 아리랑은 우리나라 3대 아리랑으로 손꼽힙니다. 특히 올해는 밀양 아리랑이 경상남도 무형유산에 등재된 지 2주년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해 지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2026 3대 아리랑 페스티벌이 밀양강 산문둔치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졌는데요.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밀양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한 2026 3대 아리랑 페스티벌 준비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선 3대 아리랑 명인들의 정통 소리 무대는 물론이고요.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과 지역합창단이 빚어낸 웅장한 크로스오버 무대까지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100년의 숨결을 품고 울림에서 찬란한 빛으로 피어난 밀양 아리랑의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떠나볼까요?
1: 밀양강 물결 위에 울려 퍼지는 100년의 울림, 밀양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대한민국 3대 아리랑이 한 무대에서 만나다. 전통에서 세계로, 울림에서 빛으로 피어나는 아리랑의 현장 속으로.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강 산문둔치 야외 공연장에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26 3대 아리랑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2: 명인 명창전 오늘 첫 번째
1: 밀양 아리랑 음반 취입 100주년을 맞아 밀양 정선 진도의 3대 아리랑이 한 자리에 모인 건데요.
3: 밀양 아리랑은 밀양 지역에 또는 우리 밀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 정서를 담고 있죠. 사랑과 이별,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이 녹여있는 문화적 유산이고 문화적 자산입니다. 2012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저희 3대 아리랑이라고 해서 협의체가 구성돼서 널리 불려주고 있는 대표적인 아리랑 중에 밀양 아리랑이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되었는데요. 밀양 소리박물관이 소장한 유성기와 음반으로 옛 아리랑을 들어보거나 2026 전국 문화도시 박람회와 연계한 밀양 아리랑 예술장터에서는 전통악기 연주, 상모 돌리기 등 다양한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4: 우리나라에 맞던 전통이니까 전통 뜻깊이고 좋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서
5: 애들도 경험해보기도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리랑의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명인들과 명창들의 공연도 이어졌는데요. 이날 3대 아리랑 축제에서는 태평소에 경쾌하면서도 힘찬 가락이 돋보이는 최경만 명인의 호적 풍류부터 전통의 선율을 되살린 소리꾼 박종우의 밀양 아리랑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아리랑으로 꼽히는 밀양 아리랑은 씩씩하고 경쾌한 가락이 특징인데요. 3대 아리랑 가운데 가장 이른 1926년 유성기 음반에 취입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0: 미랑 아리랑 부르면은 엄청 저 신이 난다 그죠. 힘든 일을 하고 일할 때 또 아리랑 한번 부르면 힘든 것도 잠시나마 또 잊어버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아리랑이 이제 미랑 아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1: 1부의 마지막 무대는 유지숙 명창의 아리랑 연곡인데요. 본조 아리랑과 미량 아리랑, 진도 아리랑을 이어불러 지역마다 다른 아리랑의 멋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있는 무대를 펼쳤습니다. 때로는 위로의 노래로, 때로는 승리의 함성으로 한과 흥을 모두 담은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데요.

0: 이날 밀양아리랑의 경상남도 무형유산 지정 2주년 기념식도 열렸는데요. 경남을 대표하는 밀양아리랑은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민주화운동까지 우리의 삶과 함께 해왔는데요. 그 역사성과 고유성을 인정받아 2024년 경상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1: 1926년 김금화의 밀양아리랑 음반으로부터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사실 밀양아리랑은 그 100주년 전보다 훨씬 이전부터 저희가 불려왔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24년도에 이제 밀양아리랑이 경상남도 무형유산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것이 아니라 이제 도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모두의 것이다 라는 거에 좀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0: 고난과 역경도 웃음으로 승화하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현대무용과 음악으로 밀양아리랑을 새롭게 해석한 공연 100년의 숨결 다시 뛴다와 평택 시립 국악관현악단의 글로벌 아리랑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2: 밀양아리랑은 사실 밀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민요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악 자체가 장단이 경쾌하고요. 선율도 경쾌할 뿐더러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고 재미있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즐겁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보편성이 아주 높은 그러면서 특성이 있는 그런 민요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는 특별히 창단된 지 이제 3년째 맞이하는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이 관현악으로 오디세이라는 장구 협주곡을 연주하고요.
0: 민영치의 장구 협주곡 오디세이 긴 여행. 그가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며 만든 곡인데요. 박진감 넘치는 장구 장단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영웅의 긴 여정을 그려냅니다.
3: 다른 외국에 이렇게 아리랑 민요죠. 이런 큰 페스티벌이 다른 외국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페스티벌이 크게 열린다는 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0: 마지막 무대는 밀양 제이드 예술단 느티나무 합창단의 아리랑 환상곡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래 아리랑이 밀양강에 울려 퍼지며 밀양 아리랑의 새로운 100년을 기약하는 무대였습니다.
4: 정말 아리랑이라는 힘이 뭐 좀 크게 얘기하면 한국의 힘이 막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5: 너무 행복하고 평생을 잊지 못했거나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랬어요. 너무 벅차가지고요. 고생 많으셨고 아마 죽을 때 죽었어도 못 잊을 거. 우리 엄마한테 가서 얘기할 거예요.
6: 밀양 아리랑이 좀 선도적으로 조금 현대적 발전과 창의적으로 좀 확산을 해서 관광에 선도적으로 다른 지역 또는 외국의 관광들이 찾아올 수 있고 아리랑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대표적인 브랜드, 문화 브랜드로 성장시키려고 밀양 아리랑을 지금 가꾸고 있습니다.
0: 밀양강 위로 번진 100년의 울림, 밀양 아리랑. 전통과 현대, 국경을 넘어 하나 된 오늘의 무대처럼 다음 100년에도 밀양 아리랑의 울림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7: 밀양강 물결 위로 울려 퍼진 우렁찬 가락을 들으니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밀양시 정선군 진도군은 3대 아리랑의 전승과 보존, 세계화를 위해 2021년 6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0: 지역을 돌며 축제를 이어왔는데요. 올해 100년의 아리랑 울림에서 비치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가 밀양 아리랑의 유성기 음반 취입 100주년을 맞이한 해이기 때문인데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 대한민국 대표 문화유산 아리랑. 우리의 아리랑이 과거의 100년을 넘어 앞으로 다가올 100년에도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울림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1951년에 개원해 국악과 전통예술의 보존 전승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와 노력을 기울이는 곳, 바로 국립국악원입니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며 전통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국립국악원 서승미 원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저희
1: 네.
0: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1: 아,
0: 부탁드릴게요.
1: 그럴까요? 네. 문화공감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립국악원 원장으로 발령받아서 4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원장 서승미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0: 지난
1: 반갑습니다.
0: 6월에
1: 네, 맞습니다.
0: 국립국악원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1: 네.
0: 되셨는데, 야, 원래 국립국악원과 인연을 맺게 된건
1: 아.
0: 정악단 단원으로였죠.
1: 네, 맞습니다. 네, 93년도에 정악단 단원으로 입단하고 거기서 한 2년 정도 이제 그 단원 생활을 하고 이제 떠나 있다가 6월 12일 날 다시 이제 원장으로 돌아왔죠. 네.
0: 근데 사실 국악원에 단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보통은 막 정년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2년 만에 다른 데로 가시기에는 너무 아까운 자리 아니었어요? 어떤 계기가
1: 맞습니다.
0: 있었나요?
1: 계기라기보다는 그 생활이 너무 좋았었어요. 단원으로 갔더니 처음에 이제 입단을 하게 되면 꿈의 직장이잖아요. 사실은 예,
0: 그럼요.
1: 7, 8년 동안 누군가가 나가야지만 누군가의 자리로
0: 맞아요.
1: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보니까 정말 꿈꾸듯 들어와서 오자마자 이제 옷 치수부터 재워주시고 머리 쪼글지는 법을 배우고 이제 연주법을 익히고 실제로 또 학교에서 배웠던 건또 다른 그런 것들을 계속 또 배워가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야 여기 이렇게 즐겁게 있다가 하다 보면은 정말 그 다음 세상을 가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들어가면서 한 6개월 정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병행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절대 안 된다. 두 가지는 다못 잡는다. 그 공부라는 거는 굉장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짧고 그 찰나를 그때 공부하지 않으면 평생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정말 울면서 나왔던
0: 그렇죠.
1: 너무 아쉽고 예. 항상 그 뒤로도 국악원 하면은 지나가면서 그 2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항상 유턴을 하게 되는 국악원으로 그런 예 생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짧았지만 저한테는 깊게 자리 잡은 곳이라고 할수 있죠.
0: 그렇게 이제 우는 마음으로 그만뒀던 국립국악원의 원장으로 이제 오시게 되셨습니다. 사실 진짜 여쭤보기도 전에 얼마나 힘드실까 싶은 게 계속 공석이었잖아요. 한
1: 맞습니다.
0: 2년 정도 비어 있었나요?
1: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딱 국악원장으로 이제 자리를 맡게 되셔서 업무를 시작하셨을 때 어떠셨나요?
1: 아, 뭐 어깨가 무겁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죠?
0: 그렇죠.
1: 네, 어깨가 무거운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러나 뭐 이런 저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일단 그 2년의 공석 안에 비어져 있는 것들, 밀려 있는 일들을 또 빨리 좀또 처리하고 또 단원들을 또 현장의 목소리도
0: 그렇죠.
1: 또 들어보고 또 직원들의 이야기도 또 들어보고 또 내부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금방 지나갔고요. 일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혼자는 절대 할수 없잖아요.
0: 그렇죠.
1: 저의 부족한 점은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좀 채워주고 계셔서 좀 어깨는 무겁지만 또 그래도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좀 가볍게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국악계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네. 2024년 7월 네. 국악진흥법이 시행이 되면서 국립국악원의 역할이 더욱더 또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실까요?
1: 예, 국악 진흥법이라는 것은 2023년에 이제 저희가 제정되고 네. 2024년부터 이제 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뭐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핵심적으로 딱 말씀드리자면 국가가 이제 국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겠다라는 것을 표명했다라는 거에 큰 의의를 두고 네. 또 국립국악원 역시 그 이제 진흥을 위해서 한 단계 도약해야 된다는 그런 뭐 시대적 책임을 가졌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네. 비전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 국악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너무 명확합니다. 역대 원장님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인데 항상 국악원은 우리 전공자만의 그런 국악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 네. 국민 모두의 이제 국악원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커다란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정말 또 세계 속에서 또 요즘 국악이나 이런 관심도 높아지고 우리 전통 예술에 대한 관심도 뭐 사랑도 많아졌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그야말로 하실 일이 맞습니다. 앞으로 첩첩산중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립국악원의 사업들 가운데에서 좀 소개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네. 부탁드릴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그 예술가, 국악 전공한 국악인들만의 국악원이 아니라 그래도 많은 시민들 그리고 정말 우리 국악에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공연들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국립국악원하고 맨 처음 떠올리자면 이제 공연 기간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공연 이외에 여러 가지 뭐 교육도 있고 또 뭐 사회 공헌 사업도 있고 네. 또 뭐라 그래야 될까 학술 뭐 연구 아카이브 그다음에 맞아요. 뭐 사전 편찬 뭐 등등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네. 거의 한번 이번에 와서 쭉 한번 사업을 살펴봤더니 네. 한 100여 개 정도의 콘텐츠가 있다라고
0: 그렇게 많아요.
1: 예, 100여 개.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51년 이후에 75년 정도 축적된 그런 콘텐츠가 이제 그만큼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아까 뭐 대표적으로 좀 꼽을 수 있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연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한 30년 정도 동안 연년 동안 일반 국민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은 토요 명품 공연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다음에 11시에 차와 함께 인문학자들과 대담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다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까지 또 뭐 90% 이상의 그런 예매율을 지키고 있고 네. 또 다른 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그 국악 배달통이라든지 네. 아시나요?
0: 저희가 소개도 했었어요.
1: 그러신가요? 네네. 예, 예. 국악 배달통이라고 이제 초등학교 현장에 교실 안에 들어가서 네. 국립국악원 연주자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직접 뭐 가르치고 연주하고 체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각 학급에서 이제 그 사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한 가지를 또 얘기하자면 국악 동행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모아서 이제 국악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예약당 그 국악원의 예약당 네. 무대에서 직접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또 펼치는 그런 무대까지 네. 연결돼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어떻게 사회에 이제 공헌하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가, 국민과 함께 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좀 고민한 사업이고 성공한 사례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국악 연구실 쪽에서는 이제 정말 국악원만이 할 수밖에 없는 국악 사전 한 지금 5~6년째 계속 지금 이어서 가고 있는데요. 네. 각각의 이제 표제어들을 갖다가 모든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좀 정리해가는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국악원에서 조금 제가 이 정도는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좀 가치 있고 또 우리밖에 할 수 없는 보물들입니다 하고 이제 내놓을 수 있는 일들이죠.
0: 네, 네 정말 그냥 들어도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악 배달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VCR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국악기를 체험하면서 즐거

0: 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국립국악원이 51년에 개원을 해서 올해로 벌써 75주년을 맞았습니다.
1: 맞습니다.
0: 와, 정말 100년을
1: 그렇죠.
0: 바라보고 있을 텐데요. 국립국악원이 이제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원에도 있고 진도, 부산에도 소속 국악원이
1: 맞습니다.
0: 있죠.
1: 네네. 예, 그렇게 지금 지방원도

0: 춤이라든지
1: 네.
0: 그 연희 같은 게좀 특화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1: 네.
0: 또 진도에 있는 남도공학원 같은 경우는 연수 체계가 참잘 잡혀 있고, 그러니까 연수가 좀 필요하니까요.
1: 네.
0: 해외에서도 오고 국내에 연수하는 프로그램이 좀잘 잡혀 있고, 또그굿 음악이 좀 특화되었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그 남원에 있는 민속국악원의 경우는 창극이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이제 계속 지방 이제 분원이 생길 텐데,
1: 네.
0: 분원 뭐 단지 그냥 극장 하나가 세워진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 네.
0: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또 우리 국악원 전체의 정체성을 함께 그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고민이 되고,
1: 네.
0: 또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과 협의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1: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강원권과
0: 네.
1: 중부권의 2030년을
0: 네,
1: 목표로
0: 목표로.
1: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정말 주요 각지에서
0: 맞습니다.
1: 국악원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0: 네.
1: 자, 이렇게 국악원에서는 많은 분들께 우리 국악은 어렵지 않다, 지루하지 않다 하면서 정말 명품 공연들을 선보여 주고 계신데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거리를 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누구나 모두의 국악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국악을 더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요. 아,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0: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 그럴까, 모든 역대 원장님들도 항상 국민들을, 모두를 위한 그 국악원을 꿈꾸셨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노력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계속 이제 부족해 부분, 조금 부족하다라는 표현은 좀 모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국악원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은 계속 짊어지고 있는데, 저도 고민을 했어요. 자, 왜 그럴까?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저희가 51년에 부산에서 이제 개원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부산 그 피난 시절에 어떤 그 기록을 보면은 정말 시체를 넘고 넘어서 그 천막 안에서 교육을 했고, 또그 안에서 공연을 펼치고 그랬던 선조들의 뭐라 그래야 될까?
1: 노고라고 해야
0: 노고?
1: 되나?
0: 뭐라고 해야 될까?
1: 예.
0: 그 노고라는 표현,
1: 열정이라고 해야
0: 뭐라고
1: 될까?
0: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그분들이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빼앗겨 봤었다는 거. 예, 그 빼앗겨 봤기 때문에 그 보전 전승이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깊이 박혀 있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보존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강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교육 과정 같은 데서도 저희가 이제 보전과 전승에 조금 많이 집중이 돼 있고, 저희 국악원 역시 첫 번째 제일 목적이 이제 보전 전승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굳건히 지금까지 이어온 그런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일인 건 확실하고요.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
1: 그렇죠.
0: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 시대 안에 우리가 그 속도를 좀못 따라가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더 가깝게 갈수 있을까 이제 노력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네. 근데 커다랗게 저는 두 가지를 조금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과 좀 가깝게 가기 위해서는 그첫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 네. 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국립국악원의 대표 공연장인 그 예악당의 경우 30년이 되다 보니까 예, 약간
1: 노후화가 좀.
0: 노후화 그리고 또뭐 안정성의 문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겹쳐서 요즘 그 수요층이라 그래야 되나? 문화 수요층의 눈높이에는 일단 하드웨어 자체가 너무나 조금 낙후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그럴
0: 그
1: 수 있을 것
0: 부분이
1: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요즘 공간의 힘이라는 건 굉장한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 눈높이에 맞춰갈 수 있도록 정말 조금 더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또 와서 직접 보니까 리모델링 하는 그런 상황들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더라고요.
1: 예산도 많이 들 거고요.
0: 예산도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차차 어떻게 해서든지 좀 풀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그래도 좀, 적어도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도.

0: 정도의 환경 개선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좀그 부분을 좀 조금 지금 이제 뭐라 그러나 개보수를 하려고 할 예정이고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신작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작품을 조금 더 고도화하고 또 정비해서 정말 대표 콘텐츠를 낼수 있는 방법, 그걸 소프트웨어에서는 또더 보충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 한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1: 중요하죠.
0: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인구 뭐라 그래야 되나 학력 인구가 줄고 있고 국악 인구는 그 학력 인구에 주는 것보다 더 빠르게 줄고
1: 많이, 네,
0: 있어요.
1: 맞아요.
0: 그거 너무 현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공자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더 어려서 유아들한테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첫 번째 경험은 정말 좀 재밌고 쉽고 즐거워야 이 친구들이 전공도 하고
1: 그렇죠.
0: 또 아닌 친구들은 애호가,
1: 즐기기라도.
0: 그럼요. 아주 애호가 같은 부분에 그런, 그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 뭐 청소년, 유아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많이 이제 개편하고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아, 사실 이렇게 그 앞을 지나다 보면 예술의 전당부터 우면산자락, 그다음에
0: 맞습니다.
1: 한국예술종합학교 얼마나 지금 훌륭한 학교 이렇게 해서 국악원까지 그야말로 서초구를 가면 예술의 도시인가? 라는
0: 맞습니다.
1: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악원이 약간 좀 침침하고 그런 느낌이 꼭 들어요. 왠지 요즘
0: 맞습니다.
1: 젊은 세대들은 가서 사진이라도 좀 예쁘게
0: 그렇죠,
1: 나오고 이런 게
0: 그렇죠. 너무
1: 필요한데
0: 필요하죠.
1: 저도 예술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0: 그렇죠.
1: 국악원에 참 많이 드나들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 와닿습니다.
0: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외부인도 아닌 내부인도 아닌 바깥의 안팎을 다 이제 경험했던 바로서는 정말 공간의 힘이라는 건 요즘 시대에 너무 중요하다라고
1: 맞아요.
0: 확실히 느낍니다. 뭐 국중박이라든지 현대미술관 같은
1: 그럼요.
0: 경우도 공간의 개혁 이후에 일단 거기에 가고 나니까 그
1: 그렇죠.
0: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콘텐츠도 자연스럽게 이게
1: 맞아요.
0: 스며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악원도 저는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신감은 충분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1: 네네.
0: 자부심은 확실한데 그거를 제대로 정말 한 번이라도 오고 또 오게 하려면
1: 그렇죠.
0: 요즘은 정말 공간이
1: 맞아요.
0: 그런 뭐 우리 요즘의 그 트렌드에는 좀 맞게 가야 된다라는 거는 아주 뭐 크게 공감하고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주차장도
0: 주차장.
1: 그쵸. 주차장 맨날 주차할 데가
0: 아니, 많이
1: 없어가지고.
0: 힘듭니다.
1: 그리고 또 이제 국악뿐만 아니라 우리 K컬처 전반에 걸쳐서 또 외국인들의 관심이 너무너무 높아졌잖아요.
0: 맞습니다.
1: 야, 정말 주요 명소만 가도 여기가 한국인가 싶을
0: 그러니까요.
1: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도 많은데, 그래서 토요 명품 공연에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0: 맞습니다.
1: 관람객이 많아졌다면서요?
0: 맞습니다. 아까 토요 명품은 제가 아까도 소개도 잠깐 드렸지만 거의 토요 명품 공연의 한뭐 37%? 거의 한40% 정도 육박하는 분들이 거의 외국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전면적으로 외국어 서비스도 좀 보강을 하고 또 이제 브로셔 같은 경우도 뭐 영어, 일어, 중국어 정도는 또 비치를 해놓고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은 이제 사뭇 점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또 부산 국악원만 하더라도 굉장히 외국인 그 관광객 비율이 많아져서
1: 맞아요.
0: 그거에 해당되는 그런 맞춤형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계속 좀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이제 또 그거에 따라가야 되는 필요는 있습니다.
1: 오히려 정말 우리 국민들이 국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만큼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악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국립국악원이 해외에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하러 가는 경우들도 꽤 있죠.
0: 많습니다.
1: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국립국악원 공연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0: 얼마 전이라고 하기 또 까마득해 보여요, 벌써.
1: 아, 그래요?
0: 7월에 이제 아르헨티나를 다녀왔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 BA 오케스트라랑 우리 창작악단이랑 같이 협업을 했어요. 뭐, 간 이유는 이제,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20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때 마침 또, 뭐, 케이팝에 대한 전시도 함께 했었었고, 그거랑 맞물려서 이제 기념 연주회를 했는데, 제목 자체가, 아리랑과 탱고의 만남이에요.
1: 아, 멋지네요.
0: 아니, 너무 직관적이긴 하죠.
1: 네.
0: 근데, 아, 이게 과연 어떤 접점이 있을까라고
1: 그러니까요.
0: 생각은 하지만, 아리랑도 그렇고, 탱고도 그렇고, 각 나라의 그, 뭐라 그럴까, 오랜 세월 쌓아왔던 희노애락을 다 담긴 그런 전통 예술이라는 면에서
1: 네.
0: 굉장히 접점이 맞았던 것 같아요.
1: 오.
0: 그래서 그때 이제 공연을 하고 나서 같이 뭐 협업을 한 단원들은 물론이거니와 네. 관객들도 일제 일어나서 이제 기립박수도
1: 와.
0: 쳐주고
1: 네.
0: 아 그래서 그때 정말 더 이제 아 이게 문화라는 것이 그냥 그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1: 와.
0: 예술기관이 정말 나가서는 문화 외교관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정말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1: 네.
0: 그런 또 자부심도 얻고 왔습니다.
1: 네.
0: 네.
1: 야, 정말 오늘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국립국악원장의 임기가 시작된 만큼 임기 내에 꼭 하고 싶으신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걸까요?
0: 저는 이제 국악을 전공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1: 네.
0: 국악을 전공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도 이제 국악원이 정말 쉽고 그냥 좀 편하게 들릴 수 있는
1: 네.
0: 그런 쉼터이기를 정말 바라고요. 국중박이 그야말로 지금 그 유형 문화의 보물이라면
1: 네.
0: 우리 국립국악원은 무형 문화의 바로 보물 창고다라고 전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0: 이 두 축이 과연 잘 맞았을 때 정말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그 이상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부가 가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정말 이제는 국악의 이런 뭐 K라는 바람들이 많이 타고 있잖아요.
1: 네.
0: K 한보, K 이제 뭐 K 등등등등
1: 푸드, 뭐, 컬처,
0: 헤리티지
1: 다,
0: 예, 다 하는데 그 흐름을 반드시 우리도 좀 타야 된다라는 그런 좀 바람을 갖고 있고요.
1: 네.
0: 또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내가 국립국악원의 단원이고 또 직원이고 이랬다는 게 정말 뭐랄까 자부심을
1: 네.
0: 가지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아 정말 하실 일이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 전통 공연 예술의 아름다움과 깊은 울림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발견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주시고요.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이 소통하는 국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국악방송도 국립국악원에도 도와서 국악과 전통 예술 발전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오늘 지금까지 국립국악원 서승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정동극장 정호의 한마당입니다. 가을이 머무는 도심 속 야외마당에서 남사당 줄타기와 택견 등 전통 민속 예능과 무예를 선보입니다. 서암문화재단 제4회 서암음악회 풍류 바람의 기록입니다. 전통음악의 호흡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해 바람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무대로 전통음악과 춤, 판소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상선 약수입니다. 태평무, 승무, 한량무 등 서로 다른 전통춤의 움직임과 미학을 동시대의 감각과 군무의 언어로 펼쳐낸 작품입니다. 제57회 영동난개 국악축제입니다. 전통 국악공연부터 퓨전 무대, 그리고 국악기 제작 등 체험 프로그램까지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는 15일부터 나흘간 펼쳐집니다. 대전시립 연정국악단 어린이 음악극 둥딩동 가야금 소리나라 졸장 말록입니다. 조선 후기 가야금 악보 졸장 말록 속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 떠나는 모험기를 음악과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남산골 한옥마을 한옥콘서트 시공 이음이 10월 23일까지 관훈동 민시가옥에서 열립니다. 시공 이음은 시간과 공간 속 즐거운 소리를 잇는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국악의 확장, 한옥의 확장이란 주제로 한옥마을에서 음악과 이야기, 관객의 경험을 하나로 엮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지난 10월 2일 국가무용유산 판소리 이수자인 지기학 연출가의 북콘서트 꾸민 듯 취한 듯을 시작으로 10월 15일과 16일엔 판소리 아지트 노래박스의 전통 판소리 시리즈 2 귀한 소리가 이어지는데요. 이혜원, 황지영, 이예린, 박인혜가 적벽가와 심청가, 춘향가의 서로 다른 바탕과 유파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10월 22일에는 국악 크로스오버 밴드 시오트가 민시가옥 마당에서 국악과 재즈를 넘나드는 어쿠스틱 콘서트 현 볼륨 2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시공 이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10월 23일 공연에서는 한중일 청년 전통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교류의 무대 네오 트레디션의 네오 트레디션 시간 경계 없는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관객이 민시가옥의 마당과 안채, 사랑채 등을 직접 이동하면서 각 공간에서 펼쳐지는 전통음악과 현대 창작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남산골 한옥마을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눈부시도록 푸르른 산과 하늘 사이로 자태도 당당하게 붉은빛 휘감은 꽃나무 가득한 이곳은 담양의 명옥헌 원림입니다. 조선 중기 문신인 오희도가 자연을 벗삼아 살던 이곳에 그의 아들 오희정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명옥헌을 지었는데요. 명옥헌 주위의 숲을 잃은 배롱나무는 한여름 태양에 흠뻑 취해 붉은 꽃을 가지마다 드리웁니다.

명옥헌에는 밤장이 없습니다. 숲을 그대로 두고 주변의 정자를 적절하게 배치해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 고유의 정원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물 앞뒤로 네모난 연못을 파고 주위에는 배롱나무를 심어 한여름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명옥헌에는 두 개의 연못이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물자리인 듯 자리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연못이 서로를 보완하듯 물줄기가 한 곳에 다다라 차면 넘치는 물이 남은 연못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연못에서 연못으로 흘러가는 물소리가 마치 맑은 옷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와 같다고 해서 명옥헌이라 지었다고 합니다.

0: 오희도는 밝고 온화한 성품에 부모를 극진히 모셨던 효자이자 선비였습니다. 학문에 매진하며 후진양성을 통해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누려 했던 참 스승이기도 했다는데요. 당시 광해군의 폭정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능양군이 은행나무에 말을 걸어놓고 오희도를 찾아옵니다. 늙은 어머니를 봉양해야 했던 오희도는 차마 집을 나설 수 없었지만 결국 능양군을 도와 인조반정은 성공하게 되는데요. 말을 걸어놓은 은행나무와 명옥헌 정자의 삼고라는 현판이 그 증표로 남아있습니다.
1: 정성을

한여름 강렬하게 꽃을 피우는 벼록나무처럼 강렬한 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판소리는 전통적인 민속악의 한 방식인데요. 한 사람의 창자가 긴 서사적인 이야기를 고수의 북단장에 맞추어 노래와 말로 엮고 몸짓을 곁들여 부릅니다. 판소리는 조선 숙정 말년에서 영조 초기에 걸쳐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발달되었고요. 판소리 12마당이 전해 내려왔으나 조선 후기에 하나씩 사라져 조선 말기에 활동하던 명창을 마지막으로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다섯 마당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전승이 끊어졌습니다. 전라도 동북 지역의 소리제를 동편제, 전라도 서남 지역의 소리제를 서편제, 경기도 충청도의 소리제를 중고제라 하고요. 19세기 후반에는 궁궐 잔치에서도 소리꾼을 불러 흥을 돋우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배롱나무 꽃은 보통 한 가지에서 피고지기를 세 번 거듭합니다. 7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해 8월 초하순께 절정을 이룬 뒤 9월 초중순께 마지막 정열을 불태우듯 붉은 꽃을 피워 올리는 배롱나무. 선비들은 100일 동안 매일 번갈아가며 돋아나는 붉은 꽃에서 용맹정진을 배우고 껍질을 벗은 줄기에서 무욕의 청빈한 삶을 보았다고 합니다.

세상사 온갖 이야기를 비롯해 희로애락 감정까지 담아낸 우리의 국악. 수백 년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국악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 명맥을 이어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정동극장 정호의 한마당입니다. 가을이 머무는 도심 속 야외마당에서 남사당 줄타기와 택견 등 전통 민속 예능과 무예를 선보입니다. 서암문화재단 제4회 서암음악회 풍류 바람의 기록입니다. 전통음악의 호흡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해 바람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무대로 전통음악과 춤, 판소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상선 약수입니다. 태평무, 승무, 한량무 등 서로 다른 전통춤의 움직임과 미학을 동시대의 감각과 군무의 언어로 펼쳐낸 작품입니다. 제57회 영동난개 국악축제입니다. 전통 국악공연부터 퓨전무대, 그리고 국악기 제작 등 체험 프로그램까지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는 15일부터 나흘간 펼쳐집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어린이음악극 둥딩동 가야금 소리나라 졸장말록입니다. 조선 후기 가야금 악보 졸장말록 속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 떠나는 모험기를 음악과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상징이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학생 진짜 괜찮은 애다.
1: 저요?
2: 뭐야?
0: 너 좀 멋지다.
2: 갑자기?
3: 돈 3배? 됐어. 나 그런 거 안 해.
2: 대화방 나갔어? 또 초대하자.
0: 이게 재밌어?

0: 빨리 밖으로 대피하자. 빨리 대피해요.
1: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세요.
0: 연기감지기 덕분에 살았구나.
2: 우리 집도 얼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해야겠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서 온 난시라고 합니다. 국악을 좋아해서 경기 민요를 공부하러 왔습니다.
1: 사정을 내어서 무엇 하나.
0: 한국 민요에는 이상한 매력이 있어요. 언어는 다르지만 감정을 똑같이 전달하거든요. 그 민요의 매력이 저를 한국으로 불렀습니다. 소리를 하고 나서 행복하다는 게 뭔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0: 없는데? 난 실 똑똑하니까. 연습 많이 했어요.
1: 하고 있는데 아직 너무 헷갈리고.
0: 네. 그러면은 제일 안 되는 거 우리 해볼까 봐요. 아.

2010년에 슈퍼주니어를 통해서 한국을 알게 되었는데 그 후에는 한국에 관심이 생겼고 그때 아리랑을 통해서 민요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리랑 들었을 때 그때 한국어 공부한 지 얼마나 안 됐으니까 무슨 말이었는지 저도 제대로 이해 못했는데 그래도 감동받았으니까 국어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었어요.

0: 저도 노래를 하면서 아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이거 할 때만 너무 행복하는데 내가 변호사로 일하면 이 정도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은데 노래할 때만 행복하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1: 그냥 눈 이렇게 그냥 가세요.
0: 눈
1: 아 이상해요 선생님.
2: 아니 살짝만 다듬어 살짝 자연스럽게
1: 시작.
2: 천천히니까 네. 난 씨가 박자를 잘 이제 하는데
1: 누
3: 12잡과 같은 경우에는 꼭 선생님께 스승님께 배워야 하는 전문가적인 소리이고요. 일단 저희 전공자들도 발표회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꽤 좀 오래 준비하고 정말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난 씨가 일단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지만 무모하기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작가할 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가사부터 어렵고, 그래도 이춘희 선생님하고 그 최소한 선생님께서 항상 너무 천천히 디테일하게 착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도 뭐 해보는 거예요.

0: Hola, ¿cómo están? El día de hoy vine a un parque al cual nunca había venido antes.
1: ¿Crónica de Imsi Chombu?
2: ¿Qué?
0: 평소에는 친구들하고 서울 곳곳을 많이 놀러 다녀요.
3: japonés, porque ustedes recuerden que en Corea todavía hay muchos barrios y lugares muy tradicionales.
0: 한국을 좋아하고 구석구석에 아직도 내가 몰랐던 곳이 많다고 생각해요. 몰랐던 곳을 발견할 때마다 놀랍고 또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요. 네, 친구들도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서 떡볶이를 라면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이런 걸 먹고 싶을 것 같아요.

0: 어떤 공연이에요?
1: 아, 저는 경기 육잡가 독창회 할 겁니다. 너무 떨리고 긴장 너무 많고 그래도 열심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1: 네, 마음에 듭니다. 다행이다.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샤워할 때도 계속 들어야 돼요. 왜냐면 저는 원래 외우는 거 잘 못해요. 지금 이충희 선생님께서 불러주신 서춘향가 듣고 있습니다. 2부 때 할게요. 서춘향가 제일 어렵게 외웠던 곡이에요.

0: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제 한복을 자주 입으니까 배우게 됐어요. 이춘희 선생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저한테.
1: 아니, 축하한다.
0: 아니, 감사합니다.
1: 오랜만에 했다, 오랜만에 했어.

0: 조마조마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근데 자꾸 틀리네요. 이따가 이제 이따 정식으로 할 때는 좀 낫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이렇게 그 애 같아요. 너무 정말 안 됐고, 네, 대견하고.
1: 일단 선생님께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너무 떨려요. 선생님 계셔도 안 계셔도 저는 떨립니다, 사실은.

0: she will sing in Korean, traditional Korean music. So my expectation is high and I'm excited to see a Latin girl.
1: 오늘 난시가 부르는 작가는 바로 여기 서울과 경기도권에서 불리던 경기 작가입니다.
2: 오늘 또 공연을 선보일 난시 카스트로는 외국인 최초로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전수자이시기도 한데요. 그러면 난시 카스트로가 들려주는 세 곡을 먼저 만나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과 평양과 선우가 듣고 오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갑처럼 비슷한 움막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다양하고 재밌다고 많이 했어요. 멋있어서 많은 사람들도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 아, little hard to sing it, and more is for foreigner. So I think Nancy is very amazing person because she like to try.
2: 어떻게 보면 이제 미니어를 많이 모르시는 우리나라 분들께서 좀 난시를 보고 배우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이 어려운 미니어를 계속 끝까지 이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3: 짜증을 내어서 무엇 하나 성화는 바지
0: 일단 어떤 소리끈 내고 싶기보다는 노래할 때 행복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 부를 수 있다는 소리꾼이 되고 싶어요. 물론 갈 길이 너무 멀지만 일단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안에서는 화산에서 나온 용암이 바닷물에 깎이면서 만들어진 독특한 풍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백록담에서 발원해 한라산 남사면을 흐르는 효동천. 마치 용암이 흐르는 것 같은 독특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곳을 따라가다 보면 담수와 해수가 만나면서 만들어진 깊은 웅덩이가 나오는데요. 이름도 독특한 쇠속각입니다. 쇠속각의 쇠는 소, 소는 연못, 각은 끝을 의미합니다. 마치 육지에서 만난 잔잔한 호수 같죠? 여기가 제주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서귀포의 숨은 비경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이곳은 투명한 물과 울창한 소나무 숲,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상징이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코딩을 몰라도 국민이 일상 속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모두의 AI 대웅터에서 배우고 실험실에서 개발하고 라운지에서 현장 실증하고 아이디어만 있다면 AI 대응부터 개발, 창업까지 한 번에 모두의 AI 성장 사다리 프로젝트.

세상은 색깔이 들어가 있는 상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재료가 대나무예요. 그 딱딱한 대나무를 실처럼 대실을 만들어요. 대오리. 대실을 만들어서 염색이 들어가고 염색한 대나무를 가지고 세상에 중요한 포인트가 컬러가 있는 거, 그다음에 그 패턴이 있는 거거든요.

정말 많이 올라왔네 올해. 근데 이게 마디가 짧아가지고. 일곱 번 남갔어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걸려요. 천연염색 중에서 제일 깊이 있는 색깔.

이게 지금 방울 문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사각형의 가운데 점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쌓아놓으면 방울방울방울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 둘 셋서 숫자를 세서 하는데 저는 몇 개 집으면 세 개가 저절로 딱 집어져요. 손 끝에 감각으로 해요. 1979년도 11월 달이에요. 그 햇살이 좋은 날 햇말에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 짜는 거를 내 눈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때. 그래서 아버지 모습을 보는데 너무 쓸쓸하게 보인 거예요. 아, 내가 집에 있을 동안만이라도 저 한 부분을 맡아서 좀 아버지를 도와줄까라는 그런 마음이 그때 확 생겼어요.

환경을 쓰는 걸 했다고 봐야 될까요? 뭘 찾아 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아우 우리 처갓집에서 이걸 하고 있네. 내가 아, 이거 적성 맞네. 그래서 아 이거 나 해야겠네. 마음을 먹고 주말마다 아버님한테 전승을 받아서 전수교육 조교까지 올라왔습니다.

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셨으니까 그냥 커가면서 봤거든요, 이걸. 맨날 집에서 이제 엮으시고 짜시는 걸 보고 이제 외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이제 맨날 대뜨시고 매일. 그래서 그냥 이제 자연스러웠어요.

대나무 그 짜놓은 그 바탕을 온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온단을 가지고 정말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얼마만큼 창작력이 뛰어나냐에 따라서 많은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아버지는 사람 손 한번 가면 물건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성을 들여라는 거죠. 한 번 간 거하고 두 번 간 거하고 세 번 간 거 정말 틀려요. 그러니까 좀 귀찮고 저기 하더라도 계속 보고 만지고 또 이렇게 뭐 시정하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세상에 그 아름다움과 이쁨과 그 장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좀 어떻게라도 쓸 수 있게 그럼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애증의 관계라고 할까요? 굉장히 사랑하기도 하고 뭐 초창기에 힘들었기도 했고 근데 요즘은 부채라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친구, 연인과.

아버지 전때 쓰셨던 도구예요. 그러니까 바꾸지 못할 작업들. 그런 작업들은 가장 손에 익은 도구를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이쁜

당기는 힘하고 그 방목에 미는 힘이 맞물려야 되니까 발하고 손이 동시에 힘을 써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많이 할 때는 많이 힘들죠.

하나 특성 같은 경우는 종이에 칠도 안 돼 있고 그냥 전형적인 한지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펴볼게요. 이 정도 소리가 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칠을 올린 합축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묵직하게 소리가. 지금도 그냥 꾸준히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주변에 항상 그 아버지가 쓰셨던 뭐 연장들, 아버지가 소장하셨던 것들, 뭐 그다음에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옆에 있으니까 어떨 때는 나가면서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그러고 이렇게 나갈 때도 있고 그래요.

0: 할아버님께서는 옛날 거를 이제 복원하는 거에 좀 신경을 쓰시고 하셨다면은 아버지는 이제 거기 더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까지 이렇게 진짜 작품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뭐 미술 작가, 뭐 화가들이 작품에 이제 자기 생각이나 그런 걸 넣는 것처럼
1: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뭐 무엇인가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살지 않으면 그건 뭐 죽은 것이나 같다. 그 말씀은 이제 제 가슴에 박혀 있죠.

춘추관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정동극장 정호의 한마당입니다. 가을이 머무는 도심 속 야외마당에서 남사당 줄타기와 택견 등 전통 민속 예능과 무예를 선보입니다. 서암문화재단 제4회 서암음악회 풍류 바람의 기록입니다. 전통음악의 호흡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해 바람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무대로 전통음악과 춤, 판소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상선 약수입니다. 태평무, 승무, 한량무 등 서로 다른 전통춤의 움직임과 미학을 동시대의 감각과 군무의 언어로 펼쳐낸 작품입니다. 제57회 영동난개 국악축제입니다. 전통 국악공연부터 퓨전무대, 그리고 국악기 제작 등 체험 프로그램까지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는 15일부터 나흘간 펼쳐집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어린이음악극 동딩동 가야금 소리나라 졸장말록입니다. 조선 후기 가야금 악보 졸장말록 속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 떠나는 모험기를 음악과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상징이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 장애인 시설 급식소에 전문 영양사가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방문하여 영양위생을 관리해드리고 식생활 교육과 영양관리 카드 작성을 통해 노인 장애인들의 건강까지 지원해드립니다. 모두의 안심 밥상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0: 너, 내 인생의 애군이다.
1: 이분은 또 무슨 사연이 있길래 헐레벅이 그대로 수위가 됐을까? 그림, 제가 어떻게든 살려볼게요.

0: 거기?
1: 네?
0: 뭐하는 인간이지?
1: 구조... 응급구조하는 인간이...

0: 여이야, 이젠 그림 필요 없느니라.
1: 산신령님, 천지를 굽어 살피시는 지리산 산신령님. 나도 좀 살펴주라. 젤로 바쁜 점심 장사에 땡땡이 치니까 이런 사고가 나지.
0: 곧 실사로 만나게 될 거야, 진우도령.
1: 어인 덕담이시람. 알바비 올려달라.

0: 라고?
1: 많이?
2: 격 떨어지게 머니 얘기는 닥쳐줄래? 내가 너를 새끼 여우 때부터 쭉
0: 그 정성 갸륵도 하십니다. 풀어. 어디 갔었어 아까?
2: 정화수 한 잔 꺾었지. 워라노인이랑?
0: 워라노인? 천상계 중매쟁이? 그 깍쟁이 신이 뭐? 아, 뭔데?

0: 지리산 여희이념 명구야.
1: 1987년 6월 20일 오후 2시 출생 김윤호?
2: 여희 너랑 맺어진댄다.
1: 진우 도련님은?
2: 환생했어. 김윤호가 진우 도령 현생이야.
3: 드디어 진우 도련님이

0: 귀인이 납시겠구나. 김윤호, 아니 아니, 진우 도령과 사랑을 엮어줄 귀인.
1: 산신령님 말고 귀인이 또 어딨다고.
0: 내 귀인은 인간이야. 인연 명부에 의하면 만물의 생사를 묵묵히 지켜보는 인간.
1: 인간?
2: 얘 벌써 몇 번째냐?
3: 보고자네.
2: 보는 중이래. 애 아파.

0: 엄마가 딸내미 살리겠다고 별짓을 다 하는 것 같더라.
1: 괜찮을 거야.
2: 하나, 둘, 셋.

0: 봐.
1: 어?
2: 승환 씨. 승환 씨랑 먹는 컵라면은 언제나 오라. 꼭 와.
1: 내가 뭐하러?
2: 너 결혼식이니까. 이 결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부모님이 작정하고 밀어붙여서. 알지? 나한테 사랑은 승환 씨뿐이야.
1: 사랑?
2: 이뤄지면 그게 사랑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사랑은 승환 씨랑 원 없이 했어. 결혼이야 뭐.
1: 넌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 나눠지니?
2: 나 갖춰진 거 좋아하잖아. 완벽하게. 안 그럼 불안해서. 사진 되게 별로지? 내 옆에 있는 사람 승환 씨 아니라서.
1: 이제 너랑 안 보고 싶다.

0: 야, 네가 웃었냐고! 추억을
1: 핑계로 괜찮아요?
2: 괜찮아요?
1: 네, 괜찮아요.

0: 청첩장부터 쏘겠습니다.
1: 오, 박선영.
2: 톡으로 다 보내놓군.
0: 한정판 유튜버가 대세니까.
2: 이 집 분위기도

0: 뉴트로네.
1: 진정 어렵게 찾아냈지.
0: 인정. 이런 스타일로 인테리어 된 고깃집은 처음이다.
1: 여기 고깃집 아닌데?
0: 어? 뭐?

0: 나
1: 여기 베지테리언 카페.
2: 베지테리언.
1: 왜?
0: 박선영 너의 식성 난 하체.

0: 우리 그이가 채식주의자.
1: 채식주의자 성격 이상하다던데?
2: 무슨? 나 닮았고 까칠하고 까다롭고 한마디로 비인간적. 어쩔저쩔 진상손님 어쩔거나 어쩔저쩔 이 결혼을 어쩔거나.
0: 주문부터 하시죠.
3: 됐어. 그냥 비싼 거 시켜.
0: 그럼 여기서부터 끝까지 주문하시면 어때요?
4: 오, 꽂히는데? 나도.
1: 주세요.
4: 여기서부터 끝까지.
0: 얘들아,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 물에 다 떨어지기 전에 음식 세팅 시작해드리죠.
4: 진짜?
1: 진짜?
4: 그게 가능해요?
0: 아니면요? Free of charge? 공짜로 드시겠다?

0: 너무 맛있겠다.
1: 우리 윤호 씨 왔다.

0: 차 많이 막혔어요?
1: 어 조금.
2: 아, 우리 애기
3: 맞겠습니다.
2: 신랑.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신랑 신부 케미가 좋다. 축하드려요.
2: 고마워.

0: 요리까지 하는 CEO?
1: 유나 씨 요리 잘한다.
0: 박선영 진짜 봐봐. 야, 이거도
2: 먹어.
0: 아, 그럴까? 춥네.
3: 밀렸어.
1: 이거 진짜 눈에 괜찮다.
4: 나랑 맺어질 운명이라면서 윤호 씨한테 벌써 신부가 있는 이유가 뭔데? 아, 왜 하필 딱 한 달 후에 나 말고 그 여자랑 맺어지는 건데?
5: 조유리 씨, 홍동백서 빠진 것이 많더다. 사랑의 운명을 거스르고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쫓는 모양이다.
4: 사랑 참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꾸준히 재수 없어.
5: 인연명부를 고쳐야겠다. 너하고 김윤호가 맺어질 택일 날짜를 확 앞당겨 놓아. 내가 우월한 노인한테 직접 간청할 것이야.
4: 역시 실력님. 내가 그 철거된 지리산 산신가 재건축할 때 팍팍 보태드릴게.
5: 감동받기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김윤호 그놈을 확.
4: 레시피 있으면 좋겠다. 사랑 레시피.
5: 너 천년 동안 사귄 놈들 많잖아. 그놈들 싹 차버리고 진우도령한테만 애태우는 곡절 실토하렸다. 그것이 바로 사랑 레시피 핵심 아니겠냔 말입지.
4: 진심, 인간의 진심. 천년 전 진우도령한텐 있었거든.
5: 들어가.

0: 지난번처럼 괜히 그런 무덤 있던 데 가서 청승 떨지 말고.
1: 거기 음식 훌륭하더라.
2: 우리가 갔던 채식 카페 중에서는 맛이 제일 단짠단짠했어.
1: 미슐랭 별세 레스토랑보다 낫던데. 선영 씨 덕분에 우리 닥터스푸드랑 대학병원이랑 협업 성사됐잖아. 사랑해.
2: 안 믿는다며. 사랑 포기했다며.
1: 뭐 임상시험 중.
2: 나도 사랑해. 난 진심. 자기 만난 후로 완전체가 된 느낌이랄까?
1: 선영 씨 처음부터 완벽하고 계획적이고 오차 없었지. 미슐랭 별세 신부가.
2: 윤호 씨도 미슐랭 별세 신랑감. 근데 우리 내일 웨딩드레스 피팅.
3: 선영 씨.
1: 나 이번 바이오 산업 투자권 꼭 따내고 싶어. 신메뉴 개발이 좀 급해서.
2: 나도 바빠서.
0: 갈게.

0: 잠깐만요. 이거 이름이
1: 사과 테린이요.
2: 테린
0: 프랑스 고기 요리.
1: 네. 테린의 채식 메뉴로 바꾸고 장수사과로 상큼하게 완성했어요.
0: 아, 저기 연락 주실 거죠? 아, 제가 특별한 메뉴를 개발 중인데 그 조언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0: 저기요. 예. 네. 저 일단 그 내려와요. 그 위험하니까요. 저 어?
1: 어?
0: 저 기억 안 나요? 그 구미호 레시피에서. 예. 네. 기억나죠?
1: 누구였지?
0: 아, 아니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 제가 가면 되니까요. 그
2: 움직이지 않으셔도
1: 아니 오지.
2: 아, 그래도 이쯤 되면은 저 기억하실 텐데.

0: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1: 구조 하는데요. 응급 구조.
2: 여우 구슬 내놔!

0: 잡서.
1: 구미호.
0: 인간들 반응 꾸준히 식상해. 천년째 변하질 않니. 국수 싹 비우면 나와의 일은 있게 될 거야.
1: 국수보다 일단 여기가 어디예요?
0: 나 아니었음. 지금쯤 저승사자 보트 타고 황천강 건넜을걸? 응급처치해 준 보답. 저번에 내 그림 살려줬었잖아.
1: 보답 이거 먹으라고요? 근데 어떡하죠? 제가 원래 국수는 못 먹거든요. 그 제가 이 면 종류만 먹었다 하면은 막 그 속이 뒤틀리고 그 어 막 식은땀 나고 그 호흡곤란 그리고 기침이 들고 냄새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면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0: 메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소울푸드는 뭔데?
1: 저 컵라면 좋아.
0: 어쩌나? 내 국수 안 먹으면 여기서 못 나가는데?
1: 정말 죄송한데 다음에 먹겠습니다. 그냥 제가 다 잊을게요. 그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그냥 절대 비밀. 제가 절대 잊을게요.
0: 도대체 뭐가 문제니? 국수 한 그릇 마시면 깔끔한데.
1: 간.
0: 간?
1: 사람 간 넣었죠, 국수에. 그쪽 소울푸드잖아요.
0: 어째서 인간들은 지들 자체가 스릴러의 공포물인 걸 모를까? 간염, 간경화, 간암. 간? 호러블은 식재료거든?
1: 나 신고할 거예요, 신고. 에?
0: 누가 믿어주실까나?
1: 예, 그 한옥마을 지구대죠. 저 구급대원 정승환.
0: 박선영? 이 여자가 왜?
1: 돌려줘요, 내 핸드폰.
0: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닌데?
1: 뭘 이렇게 남의 핸드폰을 막 보고 그러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0: 신고 안 됐지? 해봐. 그럼 이 여자의 운명이 아주 스펙타클 해질 테니까.

0: 박선영 씨랑 뭔 관계?
1: 그건 남의 핸드폰 함부로 뒤지는 거 아닙니다. 그게 요즘 인간 세상 매너예요.
0: 그 여자 진짜 불려시던데.
1: 자기 진짜 구미호면서.
2: 내가 보기에 그렇다면 진짜 영혼 거지.
0: 둘이 얼마나 사귀었대?
1: 아무 사이 아니라고요.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3: 내 귀인은 인간이야. 너의 동물적 기운을 지그시 눌러주는 인간. 놓치지 마라. 내 귀인 푸른 살기를 지녔어.
0: 그래. 그림만 보고도 진우 도령 사연을 알아챘어. 예사 인간은 아니라는 거지.
1: 왜 그래요? 무섭게.

선영아.

0: 선영아 가지 마.
1: 너 나의 귀.
2: 사귈 수 있어, 박선영 씨랑.

0: 내 옆에 있어 달라고. 윤우 씨 만날 때 다시 태어나더라도 어떤 세상에 머물더라도 사랑은 한 번뿐이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
1: 이거 선영이가 쓴 거예요. 믿게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사랑 있다는 거. 할게요, 귀인.
2: 내 이름은 여희, 백여희.
1: 잘 부탁해. 나는 정승환.
2: 헐? 겁도 없이 말을 놔?

0: 내가 적어도 너보다는 900살 이상은 연장자인데다가
1: 구미호 귀인으로 버티려면 이 정도 깡은 있어야지.
2: 인우 씨, 인우 씨다.

0: 긴. 내 곁에 있을 거지? 내일 윤호 씨 만날 때.
1: 내일? 나 내일 종일 근무인데.
2: 인생에서 뭘 포기해본 적이 없는데 이 환자들 대상으로 메디컬 푸드 만들고 나서부터 이 맛은 완전 포기했어요. 이 사과트린을 만나기 전까지.
0: 이걸 직접 만들었어요?
2: 여의시죠? 김윤호입니다.
0: 오랜만이에요.
2: 오랜만 아닌데? 그 며칠 전 구미호 레시피에서
0: 처음 만났죠.
2: 그날 처음 여의씨 만났고 사과트린 처음 만났고 이 맛있는 건 언제나 해롭단 편견 버렸습니다. 그 같이 오신 분은
0: 요리 보조요?

0: 맛은 포기하셨나 봐요. 그럴 듯해 보였는데.
1: 급하게 뵙자고 한 이유 아시겠죠? 중요한 투자권이 있습니다. 완벽한 맛과 의학적 효능을 갖춘 신메뉴 개발 프로젝트요. 이 사과트레인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싶어요.
0: 네. 사과 산지가 어디실까나. 야채들은 질식사하신 분위기고. 스팀 온도는? 예열은 했었나? 소스에 들어가는 올리브오일 혹시 유통기한 지난 거?
1: 정확한 레시피 부탁드리겠습니다.
0: 레시피만으론 맛있게 못 만들어요.
1: 뭐 다양한 솔루션 언제든 환영이죠.
0: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하거든요. 음식이라는 게.
1: 정확한 효능이 있어야겠죠? 음식이라는 게.
0: 레슨 받으세요.
1: 레시피부터 넘겨주시죠.
0: 신메뉴로 사과테린을 채택하는 건 허락해 드리죠. 조건은?
1: 뭐 수익분배?
0: 레슨. 제가 직접 김윤호 씨한테만 레슨을 할 겁니다. 투자 성사된데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죠? 이 마술은 어림도 없을 텐데. 제 견적으로는 2박 3일 레슨이 솔루션이에요. 레시피를 대신 만들어줄 순 없잖아요. 김윤호 씨 레시피는 김윤호 씨가 직접 만드셔야죠.
1: 스케줄이

0: 소울푸드는 뭐예요?
1: 그럼 여의씨 뭔데요? 소울푸드?
0: 셋 하면 동시에 고백할까요?
1: 골.
0: 셋,
1: 하나,
0: 둘,
1: 둘,
0: 하나!
1: 셋! 야채
0: 야채꼬치
1: 꼬치구이!
0: 구이!

0: 이 순간을 기억해. 이 맛도.
1: 소금 두꺼집, 산초 기름, 매실초 정향.
0: 오, 절대미가.
1: 진심이 담긴 맛이야.
0: 어느 세상에 머물더라도, 다시 태어나더라도, 돌아서 사랑해.

0: 아니 아니 긴급상황 긴급 뭐? 빨리 야, 어? 빨리 나와야 돼.
1: 여희 씨.
2: 윤우 씨,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오늘 드레스 피팅 있잖아.
1: 어, 미안. 거래처 미팅이 길어졌어.
2: 거래처? 누구?
3: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줬어야지.
4: 아니, 하필이면 거기서 선영이랑 내가
3: 너! 내 귀인이잖아!
4: 애군인가 보지. 나 그만둘래.
3: 그래, 관둬. 귀인? 그딴 거 필요 없어. 안부 인사하고 싶었어, 천년 만에. 우리 둘 소울푸드로.

0: 미안.
1: 인간의 말 자꾸 바뀌어.
0: 아깐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1: 인간의 약속 허망해. 인간의 사랑 믿을 수가 없어.
0: 그래 맞아. 근데 인간들은 겁도 많아. 선영이 때문에 다시 설렌다는 거 겁나고 아프고 무섭거든.
1: 진심이었다면 용기를 냈겠지?
0: 좀 기다려줄 수도 있잖아. 난
1: 왜 그래? 푸른 살기, 이 상처들이 내뿜는 거였어?
0: 난 너처럼 사랑 때문에 천년 동안 버틸 능력 같은 거 없어. 그저 평범한 인간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0: 이렇게 통증 쉽게 없애준 거 여희 씨가 첫사랑.
1: 내가 사람으로 보여?
0: 아닌 줄 알았는데 맞구나요.
1: 오늘은 사람 할래. 첫사람.
0: 나의 첫사람.
2: 고백할 게 있어.
1: 귀인 관두겠다고? 그 고백은 환불.
2: 나의 첫사람 사실 나의

0: 사실 아직도 겁나고 아프고 무섭지만 선영이에 대한 내 진심 들이대보려고 마지막으로. 아프지만 이런 타이밍에 역시나 김윤호인데?
1: 어? 요리 레슨 받겠다고. 어?
0: 아이고, 아유, 이래서 내가 귀 못 그만둔다니까.

0: 기대해도 될까?
1: 운명으로 엮인 사랑이라며.
2: 화이팅!
3: 나도 같이 지금.
0: 윤호 씨 많이 바빴어?
4: 여우 구슬 내놔!

소만은 모르게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상징이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1: 이 정도면 충분하지.
2: 다 했다.
3: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0: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Yeah.

0: 네, 이문과 오방신과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이문 씨 자리해 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와, 무대 진짜 오늘 진짜 또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무대였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의상이 아 진짜로 또 아지트에 처음 오신다고 오늘 이렇게 장미 의상을
1: 맞아요,
0: 오셨어요.
1: 새로 맞췄어요.
0: 저에게 주시려고 이 장미 한 소 백송이죠 지금 백송이.
1: 축하해요.
0: 아까 무대도 보니까 약간 레트로의 감성의 음악에.
1: 예,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도화타령이라는 곡을 네. 약간 어머니들 이제 관광버스 가시면 막 이렇게 춤추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더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보면서 네. 뭔가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레트로 감성이면서 뭔가 이렇게 다들 어울려서 막 이렇게 춤출 수 있는 그런 노래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죠.
0: 아, 아까 무대에서 보는데 저도 같이 들어가서 춤추고 싶더라고요.
1: 오시지.
0: 그게 이게 다 뭔가 이문만의 진짜로 항상 그 무대를 보면서 관객들도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흥을 가지고 있어요. 참 그게 이문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자 강점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의 국악에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원동력과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1: 너무 가천이시네요.
0: 그래서 그런 컨셉과 그런 음악들이 어떻게 보면 국악계 수식어가 있잖아요. 국악계 이단아, 뭐 조선의 아이돌, 뭐 B급 소리꾼, 한국의 레이디 가가, 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식어가 진짜 많은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0: 되게 의외네요. B급 소리꾼 왜요?
1: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이 전통 음악이 언젠가부터 뭔가 되게 이렇게 좀 어렵 느껴지고 다하기 좀 이렇게 막 어려운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뭔가 제가 음악을 조금 이렇게 좀 쉽고

0: 저 같은 사람도 할수 있을 만큼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오게끔 하는 어떤 좀 B급으로 내렸다. A급인데 원래. 그런 의미에서 그 B급 소리꾼을 저한테 누가 붙여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기분 나빴거든요.
1: 네.
0: 내가 왜 B급이야? 그랬는데 이런 의미로 바라볼 때는 조금 편하게 좀더 다가갈 수 있게끔 했다라는 의미에서 B급 소리꾼이 좋더라고요.
1: 아, 아닌데. 저는 생각했을 때 AAA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0: 아니, 그러니까 제가 B급 소리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1: 급이네. 네.
0: 계시니까 너무 좋죠.
1: 어찌 보면은 전통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국악계 전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또 이런 시선이라고 해야 할까?
0: 네.
1: 이런 것들을 사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댓글들에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0: 근데 저는 그 아무래도 미디어보다는 그 공연장에서 관객분들을 직접 만나는 게더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1: 네.
0: 한두 해 해온 게 아니라 오래됐잖아요. 좀. 그럼
1: 네.
0: 계속 꾸준히 이렇게 밀고 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관객분들이 여성분들이 거의 주였거든요.
1: 네.
0: 근데 요즘에는 남자 중년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 저게 뭐가 이유가 있겠지. 그냥 이유 없이 제가 저런 미쳐서 저런 건 아닐 거야.
1: 네.
0: 이렇게
1: 미쳤어.
0: 지금 이렇게 궁금해 하셔가지고 와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아, 이거 역시 오래 해야 되는구나.
1: 네.
0: 뭔가를 할때
1: 버틴다.
0: 1년은 해가지고 될게 아니라 이걸 꾸준히 뭔가를 설득시키는 데는 시간이 오래
1: 네.
0: 걸린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죠.
1: 사실 이제까지는 정말 수많은 많은 무대에서 다양한 컨셉트로 섰는데 그 다양한 어떤 기발한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감, 그런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0: 원천이라는 거는 사실 뭐 특별히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그좀 전에 뒤늦게 시작했잖아요.
1: 네.
0: 전통 음악을 경기미연을 뒤늦게 시작하면서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힘든 일들이 있죠.
1: 네.
0: 아무래도 이게 경기미녀는 더더군다나 이제 여성 위주의 장르다 였기 때문에
1: 네.
0: 제가 시작했을 때는.
1: 네.
0: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원인을 찾고 그런 것들이 뭔가 공연 소재가 다 되고,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뭐 멀리서 뭐 어디 뭐 소설 책에서 뭐막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제 주변에 제 이야기들 가지고 다 뭔가 공연으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연극을 하시는 분이나 막
1: 네.
0: 이렇게 준수 씨 같이 이렇게 막 그런 소설이나 막 이런 작품 속에 어떤 캐릭터를
1: 네.
0: 맡는 그 역할을 하는
1: 네.
0: 배우님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 얘기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남 얘기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이
1: 네.
0: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1: 네.
0: 제 자신은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1: 네.
0: 제가 또제 마음대로 막 해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 그럴 거야?
1: 가장
0: 내가 이렇다는데.
1: 나답게
0: 그러니까
1: 나다운
0: 그래서 제 얘기가 그냥 다 소재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1: 또 어찌 보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보인다는 게
0: 네,
1: 사실 또
0: 맞아요.
1: 쉽진 않아요.
0: 그죠, 용기가 필요하죠.
1: 그죠, 용기가 진짜 필요하죠. 근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관객들에게 더 진정성과 그 진심이 닿는 것 같기도 해요.
0: 그러니까 그게 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뭐 이렇게 저 자신을 막 포장한다고 해서
1: 네.
0: 뭐 그렇게 대단히 포장이 잘 되는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솔직함이 저에게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1: 네.
0: 그게 가장 뭔가 준수 씨 말처럼 이게 잘 다가가는 것 같아요. 제일 와닿는 것
1: 저도 제 얘기를 막 꺼내보고 싶다. 그리고 제 어떤
0: 같아요.
1: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사실 속에서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무대를 한번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막 샘솟는 것 같기도 해요.
0: 근데 맞아요. 그거는 옆에서 누가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할수 있어요. 옆에서 자꾸 말리거든. 그러면 안 돼. 뭐
1: 이게 또
0: 망가질까 봐.
1: 또 이제 어떤 컨셉과 어떤 그런 생각들로 이 무대에 서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만 가장 희문, 이문다운 무대들을 항상 무대를 만드시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도 항상 존경스럽고

0: 그리고 앞으로의 또 이문의 무대가 더더욱 기대가 되고 사실 그렇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또 가장 옆에서 지켜보셨던 어머니 고두랑새님께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 엄청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싫어했죠. 예,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한복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저의 끼를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해줬던 분이 이제 안은미 선생님이었고 네. 또 누구보다 또 지지를 해줬었던 게 또 이주인 선생님이셨어요.
0: 네.
1: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돈으로 응원을 해주셨고
0: 혹시 돈 많이 가져다 쓰셨나요?
1: 많이 가져다 썼죠. 기둥뿌리 뽑았죠.
0: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고주랑 선생님께서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의 모습이 맞아. 진짜 염려도 많으시고 누구보다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너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사실 응원해 주신 분이시죠?
1: 그러면 지금은 뭐 제 앞에서는 막 뭐 아 좋다 좋다 뭐 이런 얘기 잘 무뚝뚝한 분이라 경상도 분이라 얘기를 안 하시지만 네. 이제 건너 얘기를 이제 듣죠. 뭐 학생들이나 막 이렇게 아 맨날 선생님 자랑하신다고 힘이 네. 잘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0: 네. 그러니까
1: 제 앞에서는 안 해도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시더라고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굽힐 생각은 없으신 거죠?
1: 제가?
0: 네.
1: 뭐 이제 굽힐 게 뭐가 있어. 다 했는데 뭘 더 굽혀야 될 게 뭐가 있어.
0: 어쨌든 이문의 음악의 뿌리는 사실 경기민요잖아요.
1: 네.
0: 경기민요다 보니까 저도 사실 남도 소리 그리고 우리의 판소리를 하고 있지만 경기민요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무대에서 경기민요를 부를 일은 없겠지만서도
1: 왜 없어 부르면 되지?
0: 한번 해볼까요?
1: 해봐.
0: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1: 잘한다.
0: 이렇게 약간 뭔가 이 소리의 방향과 길이 조금 달라도
1: 맞아.
0: 그래도 같은 국악이라는
1: 맞아.
0: 장르 안에서
1: 맞아.
0: 그런 것들을 구분 없이 또 무대 위에서 한번 우리 경기민요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언제 한번 저랑 같이 함께 과감하게 한번 좋아요. 어떨까요?
1: 하고 같이 했었잖아.
0: 아니 근데 그거는 그때는 약간 전통의
1: 맞아.
0: 복색과 전통의 무대였잖아요. 사실 또 욕심 나는데요. 오늘 이 보니까 이 꽃이랑 너무 잘 어울려. 누가 꽃이야?
1: 질세라.
0: 지지 않을세라.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전통 소리, 그러니까 전통의 우리 경기민요의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죠. 오늘 사실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밴드와 함께하는 공연,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남창전집이라는 또 네. 공연을 통해서 얼마 전에 관객을 만나셨잖아요. 그 무대도 좀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그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그 공연은 이제 경기민요의 대표적인 민요 중에 이제 노래가락 창부타령이라는 곡이 있어요.
0: 네.
1: 근데 이 노래가락 창부타령은 이제 무가의 선율에 무가와 선율의 가락에 예전에 평시조나 장영시조들을 이렇게 얹어서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들이 굉장히 소울이 짙은 곡이란 말이죠.
0: 네.
1: 그러니까 하는 사람의 역량도 필요하고
0: 네.
1: 그래서 이제 남창전집이라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민요하시는 여자 선생님들이 남겨놓은 음원인들이나 이런 건 많지만 남자 선생님들이 한 음원들은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0: 네.
1: 그래서 남자들끼리만 노래가락 창부타령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 네.
1: 그래서 이제 이채연이라는 친구랑 정준필이라는 친구 지금 이제 20대 너무 소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공연을 했죠. 같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 저 친구들과 내가 다른 점이 뭘까? 노래가락 창부타령을 했을 때
0: 네.
1: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저도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0: 네.
1: 뭔가 생기 발랄하고 뭔가 막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또 그런 것과 이제 저는 이제 한풀 꺾였잖아요.
0: 아,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거 아니야? 많은 후배, 그러니까 지금 또 경기민요를 배우고 있는 네. 아주 밑에 후배들과 같이 함께 만드는 무대이기도 하잖아요. 야, 내가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 보여줄게. 약간 네. 이런 느낌 아니에요?
1: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보다
0: 네.
1: 저는 이제 그 노래의 가사들이
0: 네.
1: 그래도 뭔가 삶의 경험을 좀
0: 네.
1: 해보고
0: 맞아요.
1: 사랑도 많이 해보고 이별도 많이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치들이 있어야 그 가사를 읊조릴 때
0: 네.
1: 그 힘이
0: 맞아요.
1: 생긴다라는 거를 조금 그 차이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0: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1: 그게 정말 중요해요.
0: 익어가는 과정. 네.
1: 왜냐하면 그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0: 네.
1: 제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저희 선생님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다 다른 거예요.
0: 네.
1: 같은 가사라도
0: 네.
1: 다 이거를 다른 감정과 다른 그 자기만의 경험치로 부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0: 정말 엄청난 일을 국악계에서 저한테도 큰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1: 저한테도 되게 그런 뭔가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가 나를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이 친구들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다른 지점일까? 이런 저도 무섭잖아요. 사실 못 보여주면 어떡해.
0: 이것 또한 자신을 위해서네요. 그러면
1: 그치.
0: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 근데 사실 이제 또 그 무대가 진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 무대를 이제 오늘 여기 무대에서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와 빨리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창전집에서 부르셨던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긴긴 밤만지새 노라 얼씨구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0: 과고 통마 담았습니다.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지우마자 좋아 아니나 놀지는 못할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지우마자가 좋네.
1: 여러분들

0: 네, 경기 민요 창부타령 함께 하셨는데요. 트로트면 트로트, 또 민요면 민요, 못하는 게 없는 가수이자 경기 소리꾼 신승태 씨를 모셔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님.
1: 안녕하세요.
0: 왔구나.
1: 잘한다.
0: 드디어 오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디를 갔다 불러줘서, 오셨습니까?
1: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요? 네. 샵을 갔다 왔습니다. 꽃단장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0: 제 아지트에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1: 그러니까요.
0: 아, 이게 이제 놀러 와주셨습니다.
1: 런칭한다고 얘기를 네. 듣고 네. 이 아지트가
0: 김씨 조금 무진감이 없잖아 있지만
1: 아니 근데 처음부터 요때를 지금 나한테 날짜를 줘가지고 온 거잖아요.
0: 아, 또 근데 또 실제로 사실 지금 너무 전국을 돌아다니시느라 바쁘기도 하시잖아요.
1: 네, 좀 덜 바빠졌어요 이제 조금.
0: 그래서 여유가 생기실 때 지금 나오신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아, 여유가 없어도 우리 김준수 씨가 부르는데 어디든 나가야죠.
0: 저렇게. 또. 그래서 아, 근데 또 오늘 이렇게 멋지게 창부타령으로 또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1: 지금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오늘 네. 소리꾼으로 이 자리에 와봤습니다.
0: 근데 또 오랜만에 또 형님의 신승태 씨의 창부타령이 너무나 귀해졌어요.
1: 아니 근데 진짜 오랜만에 불렀어요. 사실은 창부타령 많이 부르는데 행사에서도 근데 약간 편곡된 걸로 부르고 하다가
0: 또 이렇게
1: 이렇게 전통 한복
0: 한복도 갖추고
1: 우리 또 피리 가야금 장구 이렇게
0: 전통 연주와 함께 예, 예. 이렇게 무대를 본 지가 언제 봤었지?
1: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0: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낯설다 그러니까. 어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1: 그러니까
0: 것 같아요.
1: 지금도 그냥 트로트 가수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는 거 보고 국악을 할 줄 알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원래 그러니까. 전통 타악으로 시작해서
1: 맞아요.
0: 또 경기 민요를 또 섭렵하시고
1: 섭렵까지 또
0: 그리고 또 이제는 트로트 가수로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데 근데 어쨌든 오늘의 이 모습이 저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라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1: 저도 사실 하면서 좋았어요.
0: 아, 이런 무대도 같이 함께 맨날 좀 자주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1: 어디 안 시켜줘서 못하는 거예요? 시켜주면 제가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김준수 씨가 자꾸 불러주세요.
0: 아니, 아지트... 직접 또 만드셔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아지트는 한 번밖에 못 나와요?
0: 아니요. 원하신다면 좀... 나오실 수 있는데
1: 그럼 다음 주에 또 와볼까요? 다음 주에
0: 그래서 항상 또 연락하면 아, 나 바빠서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항상 그러시지 않으세요?
1: 그러니까요 시간 되는 한 나와보겠습니다.
0: 또 오늘 이렇게 경기민요 창부타령을 들려주셨는데 네. 사실 경기민요로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네. 또 이문샘을 빼놓을 수 없을
1: 그럼요.
0: 것 같아요.
1: 제가 원래 이제 그 지방에서 학교 다녔어요. 네. 시골이지 사실은 배 타고 이렇게 다니는
0: 속초에
1: 아바이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다니다가 근데 거기는 뭔가 노래도 하고 싶고 나는 춤도 추고 싶고 뭐 다 하고 싶은데 네.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됐어요. 어릴 때 그래서 그냥 이 사물놀이반에 들어가서 타악을 시작하게 된 건데 네. 거기에 뭔가 이 소리꾼도 계시고 했었으면 어릴 때 네.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사물놀이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있다가 대학에 왔는데 타악으로 진학을 했죠. 왔는데 네. 막 소리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김미림이라고 앵비에 네. 있어요. 우리 동생, 우리 학교 이제 후배 하나 후배인데 네. 공연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보러 갔죠.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희문이 형이 이문 씨가 공연을 그 이문 씨 공연이었는데 네. 같이 출연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보고 남자가 그렇게 경기 소리를 하고 막 하는 거를 그때 뭔가 딱 실제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네. 아 너무 부럽다. 나도 네.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끼가 대단하시잖아요.
0: 그렇죠.
1: 아, 나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몰랐어요. 모르는 사이인데 디프리를 따라간 거예요. 그날. 그래서
0: 또 넉살하면 또 신승태
1: 그때는 더 했죠.
0: 아닙니까?
1: 지금은 조금 나이가 먹어서 조금 내가 조금 얌전해졌는데
0: 그래요?
1: 그때는 에너지가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막
0: 지금보다 또 훨씬
1: 그때는 막 내가 주체 나조차 주체가 안 되는 어떤 에너지 막 그래서 막 갔어요. 그때 근데 희문이 형도 대단해요. 나 노래 좀 배워보고 싶다. 네. 나도 민요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처음 보는 애가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노래방에서 내가 약간 쇼를 해줬거든요. 문 열고 막 밖에 나갔다 막 들어오면서 막 쇼를 막 해주니까 그래 너가 한번 해보자.
0: 그려진다 해보자. 그려져.
1: 그래서 그때 성남아트센터 같아요. 성남아트센터에 공연이 있으니까 대기실에 놀러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서 처음 만나서 희문이 형이 처음 알려준 노래가 노들강변이에요.

0: 되게 정적인 노래 아닌가? 정적인 소리?
1: 아니죠. 그러니까 노들강변 봄버들 이걸 처음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아 나 너무 좋다, 나 이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근데 희문이 형 그때 너무 바쁘니까 희문이 형네 집에 놀러를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저희 선생님 고주랑 선생님 만난 거죠. 아, 희문이 형 어머니.
0: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경기민요를 놀이처럼 접하면서 재미를 붙였고, 또 그걸 통해서 사실 이문 선생님과 같이 함께 싱싱 밴드를 또 결성해서 같이 함께 또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 그러면서 해외도 다니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당면으로 이제 정말로 경기 소리꾼으로서 뭔가 활동들을 또 활발하게 이어갔잖아요. 네. 또 그 이후에는 트로트와 또 인연이 돼가지고
1: 맞아요.
0: 또 트로트 가수로서 또 이렇게 뭔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1: 아니 근데 좋아했어요. 워낙에 어릴 때부터 트로트들 좋아했고 원래 노래하는 거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노래 뭐 트로트도 좋아했고 뭐 왜냐면 이제 할머니랑 살았어가지고, 근데 우리 집이 약간 할머니들이 놀이터예요. 네. 우리 집이 다 모이세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다 우리 집 오시는. 그리고 이제 이 실향민 마을이다 보니까 혼자 이제 피난 내려와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 혼자 계시니까 뭐예요? 밥 먹고 아침 밥 먹고 할머니 심심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다 모여.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제 화투 치시는 거예요. 네. 뭐 비가 온다 그러면 뭐 전도 해서 드시고 고구마도 쪄서 드시고 하시면서 앉아서 놀면서 노래도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노래를 자꾸 듣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돈돌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0: 어떻게 불러요?
1: 돈돌날이 니 날날이라 돈돌날이요. 니나니나니 돈돌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들으면서 컸어요 어릴 때부터.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민요와 어떤 이 트로트와 옛날 트로트들이 귀에 익어가지고 노래를 어릴 때부터 부르는 것도 자꾸 그런 노래만 불렀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 합창대회 나갔는데 네. 이 학교 대표로 나간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등대지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얼어붙은 달 그림자 이건데 나도 모르게 얼어붙은 달 그림자 5학년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럴 정도로
0: 아니, 약간 5학년 때 어떻게 그런 감성의 노래
1: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얼어붙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렀어.
0: 그래서 어릴 지금 때 노래 스타일처럼 했네.
1: 응, 그랬어.
0: 끝이 끝이 없어.
1: 맨날 놀리잖아요 저를. 김준수 씨가 맨날 저를 놀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소리도 안 내고 돈 번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불러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2: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0: 아니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잖아요.
1: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런 감정으로 불렀어요. 그러다가 트로트를 원래 좋아했고 네. 그러다가 그 가이드라는 걸 하게 됐어요. 트로트 가이드 어떻게 우연히 누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와 가이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트로트는 나는 그냥 우리 민요도 했고 목이 되니까 뭔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와 이거 진짜 아니구나 완전 다른 장르구나 싶은 거예요.
0: 그럼 여기서 그 이제 트로트를 접하시고 또 경기민요를 그 전에 했었지만 그 경기민요와 트로트의 어떤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소리로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
1: 뭐 얼씨구 절씨구 잦은 방아로 돌려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근데 사실 트로트를 이렇게 부른다면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나의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씨구 절씨구 잦은 방아로 돌 이런 뭐 이런 거
0: 약간 뭔가 밀당, 밀당
1: 그렇지 밀당 있어요. 얼씨구 절씨구 잦은
0: 잠깐만, 나 웃음소리가 너무 경박스러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1: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0: 아, 너무 재밌어.
1: 아, 어쨌든 이런 느낌이다. 네. 크게 보면은 네.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그 가이드라는 것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여기 작곡가가 어떤 지정해준 어떤 목을 써야 되는데 자꾸 그때 신유 형님의 노래를 가이드했어요. 처음 한 게 네. 오르락 내리락 있는 노래인데. 네.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나는 자꾸 네. 목이 돌아가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는 거. 오르락 내 지금 잘 안 되는데 미녀 목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4시간을 하고 다시는 난 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또 이렇게 그 트로트를 이제 잊어버리고 살다가 송가인 씨가 나와서 네. 또 확 대 히트를 했잖아요. 네네. 히트 다 히트.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우리 그날 같이 만났을 걸 가인이를 만나는 날에 그래서 가인 송가인 씨가 너 해봐라 왜 안 하냐
0: 해봐라
1: 너 왜 안 하냐 너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하게 된 게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신승태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짧게 훑어봐도 국악타악으로 시작을 해서 경기민요를 접하고 또 경기민요에서 트로트의 장르까지 넓혀갔어요. 정말로 그 길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고 본인의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지금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럼...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어느 한 장르에서 갖춰두기에는 신승태라는 사람이
1: 아니 근데
0: 주체가 안 된다.
1: 그렇다기보다 네. 제가 약간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해봐야 되는 스타일. 근데 또 해봤다가 아니면 금방금방
0: 더 빨리 갈아치우고
1: 때려치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그래. 근데 내가 아 요거 되겠다 싶은 거는 이제 일단 무는 스타일이죠.
0: 아 근데 진짜 저도 무대에서 신승태 씨의 무대를 보고 있었을 때는 그 눈에서 그 빨려 들어가는 어떤 묘한 매력과 힘이 있어요.
1: 그러니까 제가
0: 그러니까 그런 눈빛으로 거예요. 그런 키와 제스처로 네. 많은 좌중들을 정말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세요.
0: 저도 뭐
1: 김준수 씨도
0: 그렇지만 그래서 신승태 씨의 별명이 붙은 게 어떤 무대 장인이라는 별명도 붙는 것 같은데 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신승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또 오늘 이 저희 아지트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오늘 정말 정말 특별해요. 왜냐면은 아 저희 이제 밴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트로트 가수로 저기 데뷔하기 전에 이제 만들었어요 그때 딱 만들어져서 한 번 공연을 하고 트로트를
0: 해체했어 이제 해체하고
1: 해체라기보다 그냥 빠이빠이하고
0: 해산.
1: 이제 갔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지트에 이제 섭외가 돼서 아 우리 그때 우리 그 밴드를 한번 다시 소환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5년 만에 재결합.
0: 우리 아지트에서를 위해서 그 5년 만에 다시 재결합을 한 거예요?
1: 네.
0: 와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1: 그러니까 너무 다들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제 까데오의 또 이 기타 우리 이태윤 씨 오셨고 우리 후맵네의 밴드의 베이스 우리 드럼 이유준 강상훈 이렇게 하셨고 우리 그 이카손 스튜디오 왔다 갔잖아요.
0: 네네네.
1: 거기 대표 고수 이양아 씨.
0: 참 욕심도 많으세요. 근데 또 그렇게 밴드를 결합해도 또 바쁘신 분들을 고르고 골라서.
1: 아, 저 또 굵직굵직 안 하면 또 같이 안 하죠.
0: 아,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무대가 5년 만에 여러분들 진짜 다시 함께 뭔가 이들이 만나서 꾸미는 무대잖아요.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한 곡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몇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1: 두 곡 해야죠 그럼. 아쉽다는데.
0: 역시 안다.
1: 알죠.
0: 그러면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건가요?
1: 오늘 느리게라는 노래와 도세라는 노래 두 개인데요. 이제 느리게는 느리게 타령을 가지고 저희가 좀 생각을 그러니까 이 민요의 가사와 어떤 이 상황들을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제 느리게라는 느리게 타령의 이 느리게라는 이 단어가 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은 비슷하지만 저희가 이제 가사를 좀 바꿔봤어요.
0: 노래도 약간 그러니까 느리게 느리게 하나요?
1: 아니요 아니요 원래 느리게 타령도 느리지 않아가지고 아 조금 이제 리듬은 다르긴 한데
0: 또 이제 뭐 가진 것이 없어요처럼 하는 거 아니죠?
1: 그런 거 좀 비슷하게 하는데
0: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1: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0: 공력을 다해서
1: 공력을 다해서
0: 배심으로
1: 배심으로 하겠습니다.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도세라는 곡 두 번째 곡은요 탑돌입니다.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인데 이 노래를 보고 아 도세 도세가 약간 조금 우리가 살짝 돌면 어떨까 이 세상을 사는데 약간 나사를 하나 빼고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이게 이 세상이 정말 각박하지만은 않지 않을까 너무 힘들고 우리가 이런 순간에 살짝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도세라는 곡 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느리게 도세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느리게 도세 너무나 궁금한데요. 밴드 이름이 마이바이라고 지었나 봐요.
1: 맞습니다.
0: 이건 마이바이. 또 밴드에 대한 어떤 이름 그 지은 그 이유가 있을까요?
1: 근데 뭔가 다들 이제 아저씨 아줌마가 만났어요. 아저씨 아줌마인데 이게 저희 이제 그 제가 시장민 마을에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0: 네네네.
1: 거기서 이제 아바이 아마이 하시거든요. 이 함경도 이 이북말이에요.
0: 네네.
1: 아저씨한테 아바이 아바이 하고 아줌마한테 아마이 아마이 하는데
0: 아 그래서 마이바이구나.
1: 네, 마이 아마이 아바이가 모였다 마이바이 그런 내용.
0: 약간 뭔가 근데 나는 사실 그 생각을 못했는데 뭔가 되게 이름이
1: 괜찮죠?
0: 괜찮았어요.
1: 약간 영어 같잖아요.
0: 그 약간
1: My Bye. 그리고 약간 비싼 차도 생각나고 My Bye.
0: 약간. 어.
1: 근데 그게 아니고 아마이 아바이.
0: 되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되게 정겹다.
1: 정겹죠. 정겨운 밴드입니다 저희.
0: 그러면은 신승태와 밴드 My Bye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도세 108번을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박수 하!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0: 안녕하십니까. 멋진 무대를 열어주신 서울 소리 보존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진흥원에서 마련한 예인열전 김옥신 무대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김옥심 소리의 매료가 돼서 레코드 음반에서 CD로 넘어가면서 제가 좋아하는 김옥심 소리가 CD에는 단 한 장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제가 CD를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하늘이 내린 소리 김옥심 경기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 네.
0: 예, 그 음반을 만든 인연으로 오늘 여기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라면 정말 까마득하지요. 1925년 을축년은 우리 역사에서 꽤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바로 두 달 동안에 큰 홍수가 네 번을 났던 정말 국운이 흔들흔들할 정도로 서울의 지형이 바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925년 김애희라는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김애희는 바로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경기민요의 명창 김옥심입니다. 저 같은 고음반 수집가들에게는 김옥심이라는 이름은 너무도 설레는 세 글자입니다. 그만큼 김옥심 명창의 소리와 음반이 우리 소리 역사에 빠질 수 없는 존재감을 가진다는 것이겠죠. 특히 오늘 공연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김옥심 명창의 영상과 최초로 공개되는 음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오늘 함께 김옥심 명창을 소개해 주실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보내주십시오. 인사동 집회를 드나드시면서 남해숙 선생님이나 유명선 선생님 또
2: 김영석
0: 선생님 같이 이제 드나들었지 않습니까? 네.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기억에 남는 얘기 한 말씀을 주세요. 이번에는 최영숙 선생님 먼저 하실까요?
2: 네. 선생님께서는 수업 끝나고 나면 아끼는 제자들은 꼭 집에 가서 수업을 또 가르쳐 주시곤 해요.
0: 네.
2: 예, 그래서 거기서 많은 공부를 많이 했죠. 예. 예.
3: 학원에서는 이제 미녀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만 해주시고 꼭 잡가 같은 거 이런 거는 또 꼭 집에 가서 가르쳐 주신다고. 왜냐면 누가 딴 사람이 들을까봐 아주 저기하고 우리만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어요. 꼭 집에 가서 잡가 가르쳐 주고 미녀는 학원에서 가르쳐 주고 집에 매일같이 집에 가서 그러니까는 우리 아저씨도 참 좋아하셨고 우리를 조카님들 그리고 그러니까 좋아하셨죠.
0: 그 여럿이 배울 때는 그 중요한 걸 안 가르쳐 주시고
3: 예.
0: 집에 데려오면서
3: 예. 감춰서
0: 이래서 개인 레슨이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3: 집에 와서 가르쳐 주세요.
0: 생전에 김옥심 명창은 이은주 선생님과 음반을 자주 취입하고 활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3: 그렇죠. 이은주 선생님하고 음반 내신 게 제일 많고
0: 예.
3: 제일 친했었죠.
0: 두 분이 1957년에 부른 태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그렇죠.

0: 저런 거 어디서 이렇게 구하셨는지. 새록새록 하네, 감옥이. 네.
1: 예, 이은주 명찰님.
2: 이은주 선생님.
1: 옆에 있는 분들이 장소팔 고춘자,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3: 언젠만에 옥구슬 굴러가는 목소리네요.
1: 이렇게 제자들 외에 또 왕래하셨던 분들이 이창배 선생님 말고 또 있습니까?
4: 제가 너무 어릴 적이라, 초등학교 다닐 적이라 그 기억이 많이 이렇게 새록새록은 나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1: 예,
4: 초인종이, 대문의 초인종이 하여튼 뭐 끝일 날이 없었어요.
1: 이은주, 묵개월, 네. 안비치 이 선생님들도 수시로 왕래를 하셨다지요?
4: 근데 제가 저는 잘 모르고요. 여기 선생님들이 아마
1: 네. 네.
4: 많이 보셨어요.
0: 제일 친하셨죠. 뭐 소리가 같이도 이렇게 많이들 만나서들 하시고 그러니까 친하고 묵개월 선생님도 오시고
2: 이은주 선생님. 네.
1: 이은주 선생님도 오시고 예. 안비치 선생님도 오시고
0: 그러니까 예, 모여서들 그렇게 많이 노시고
1: 그랬죠. 75년에 이제 그렇게 문화재 네. 보유자에서
0: 참 문화재에서 진짜 보유자에서 떨어져가지고
1: 네.
3: 안비치 선생님께서는 김옥중 선생님 댁을 왜 방문하셨냐면 문화재 같이 하자고 예. 근데 네. 김옥중 선생님께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거절했대요.
1: 아 그래요?
3: 네, 그 안비치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섭섭했다고
0: 그러니까
3: 안 한다고 나고 바쁘시니까
0: 안비치 씨가 예.
3: 그때만 해도 문화재가 그렇게 중요함을 몰랐거든요.
1: 제가 또 들은 네. 얘기로는
3: 안 하셨대.
1: 예,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3: 네.
1: 문화재 당시에 지정을 받으면 공연 무대 중에는
3: 그렇죠.
1: 좀 다른 무대도 있지 되니까. 않습니까? 예, 말하자면 예. 뭐 회각장이라든가
3: 관계가 예, 있지.
1: 좀 수입이 짭짤한
3: 예, 예.
1: 그런 것을 못하게 막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예. 달에 나오는 돈이 얼마인데
3: 그렇죠.
1: 그거 가지고는 내가 생활이 안 되는데 차라리 그렇죠. 안 받는 게 낫지 그렇죠. 않습니까? 하고는 또 했다는 얘기도 예. 있는데 오늘
0: 그 당시에 선생님이 진짜 돈벌이도 잘하시고 지금
1: 예.
0: 최고였었죠. 뭐.
1: 그러셨군요.
0: 선생님 쫓아갈 사람들이 없었지.
5: 선생님 뭐 저기 소리 들려면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된대요.
0: 그 학원에 나와서 가르치신 것도 그 이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1: 네.
0: 계셨다가 이제 활동을 좀 그때 좀 뜸하셨어요. 그래서 학원에 나와서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
1: 유명순 선생님이 그 김옥심 선생과의 만난 인연 궁금합니다.
5: 똑같아요. 저는 학원 이창배 선생님한테 대구 있을 적에 그때 이제 네. 김옥심 선생님이 나와서 이제 가르쳐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창배 선생님.
1: 네. 오전반이었었어요?
5: 네. 예전에는 오전, 오후.
0: 저 왜
5: 리본.
0: 여성극단, 극단에 그런 데 다니고.
1: 아, 그렇게 하셨구만요. 네.
5: 그건 옛날이고.
1: 집안에서 반대를 하셔가지고는
5: 네 그거는 여성 국단에 있을 적에
1: 예. 최용숙 선생님은 어떻게
3: 공연을 구경 갔어요. 제가
0: 그때 아니죠 우리 동두천
3: 네 공연 해신곡을 부르는데 해신곡도 편영아 선생님도 계셨고 세 분이 그러고 너무너무 해신곡 좋은 거였는데

0: 소개를 해달라고 가는데 청공원에 김홍신 선생님 계신 거예요. 근데 계신데 국립장에서 마침 공연을 하셨는데 이별가를 부르시는데 아주 너무 홀딱 파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그 소리 길을 아니 내 길은 이 길이다 하고 이제 가게 된 거죠.
1: 아 그래서 청공학원을 네. 등록을 했구만요.
0: 네.
1: 네.
2: 아 얘기 오라 그랬더니 얘기했더니 그 이튿날 바로 왔더라고요.
0: 선생님이 유독 이뻐하셨어요.
1: 예, 배우마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0: 근데 제가 좀 불제자입니다. 불제자. 왜냐하면 문화재 선생님께서 이렇게 호출을 했어요. 어느 날 네. 옛날 요즘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찾아가지만 네.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발굴을 해요. 학생들을 네. 이제 장학생, 그러니까 문화재 전수 장학생을 옛날에 두 명밖에 안 하는데 네. 전수 장학생을 발굴을 하는데 네. 제가 거기에 안비치 선생님 눈에 띈 거예요. 열심히 노래를 하고 목소리가 네. 이쁘다고. 근데 김옥순 선생님한테 열심히 노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이니까 오라고 하니까 갔어요 집에. 근데 너 내 제자가 되라. 거절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기라성 같은 선생님이 제자가 되라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고 와갖고는 그 길로 안비스스만 김옥신 선생님을 버리고 제가 가버렸어요.
1: 아주 발길을 끊은 거군요.
0: 네. 그래갖고 제가 너무 지금까지도
2: 다 갔어요.
0: 저기 뭐야 선생님한테 죄를 많이 졌습니다.
1: 아니 그 앞에서는 제자가 된다고 하고는 밤이라든가 좀 다른 시간에 몰래 네. 이렇게 다니지는 않으셨고요.
0: 몰래 가진 않았을 거라고요?
1: 몰래 김옥심 선생님한테 가서
2: 그러니까 그래서.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0: 아니 근데 워낙 무서우니까 다 양쪽 다 무서우니까 네. 여기도 얘기 못하고 저기는 그냥 간 거예요. 네. 여기는 얘기를 못한 거예요. 네. 나중에는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는 아프셔가지고 이제 뭐 만나지 못할 상황이고 그래갖고 제가 지금까지도 가슴에 죄인으로 남고 있습니다.
1: 네.
0: 소리만 남아있습니다. 그 대신에 선생님
1: 그래도 그 김옥심 네. 선생님이 최영숙 선생을 굉장히 이뻐했다면서요?
0: 네. 특히 안비 선생님께서는 김옥순 선생님한테 배우다가 온 걸 알기 때문에 정선아리랑만큼은 옥심이한테 잘 배웠구나. 너는 그걸 그대로 해라. 내가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한다고 맨날 정선아리랑만 시켰어요. 저를 어디 데리고 다니면서 옥심이처럼 잘한다고. 네.
1: 예, 최 선생님. 그 김옥신 선생님의 메나리조 소리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 김옥신 선생님께서 그 메나리는 내가 알기로는 네. 선생님께서 좀 어렸을 때 못 살으셨대요. 못 살아가지고 식모사리를 가는데 함경도로 식모사리를 가는데 마친 거예요. 권본이라나? 예. 간 곳이 거기래요. 거기서 일을 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게 메나리래요. 그래서 메나리를 그렇게 어려서부터 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2: 그 아궁이 불 때면서 불지깽이 갖고 이렇게 또 치면서 장단 치면서 노래해라고 그러셨다.
0: 그러네.
1: 정선아리랑 예. 거기에 매료가 됐구만요.
0: 예.
1: 예. 그러면 여기에서 그 김옥신 명창의 정선아리랑을 한번 들어보시죠.

0: 정말 정선호랑은 언제 들어도 그냥 가슴이 벌름벌름합니다. 저는
1: 시원하죠.
0: 예, 김옥심 선생 하면은 정선호랑 한우백년 금강산 타령,
1: 네,
0: 그리고 창부 타령도 또 있어요.
1: 예, 그렇죠.
0: 정말 선생님의 그 노래의 표현은 말로 다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번에는 그 선생님의 성음과 기교에 대한 것 배우면서 느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예, 먼저 최영숙 선생님.
1: 선생님께서는 독특하셔요. 목소리가. 네. 뭐가 독특하냐면은 맑고 청아한 목인데 그거를 조금 더 끌어올려요. 이 덜미로 끌어올려요. 저기 목덜미로 끌어올려갖고는 그걸 픽업을 또 빠르게 해요. 그다음 방울. 그걸 방울목이라 그러죠. 네. 그게 남보다 요만큼 더 올라가요. 조금 더 위로 치면서 돌리니까 소리가 탁 꽂히는 거죠.
0: 한번 이 자리에서 네? 지금 보여줬어요.
1: 근데요 제가 네. 아, 제가 이 나이 되다 보니까요 20대 30대 40대까지는 그 목이 나왔는데요. 흉내를 잘 냈어요. 선생님 목소리를
2: 한번 해봐. 네.
1: 근데 지금은 가라앉아가지고 아니 깔아앉아갖고 그 목이 안 나와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주로 특정이면 같은 아리랑을 해도 나를 끌어 잡아가지고 이거를 나 잡았어요. 나 끌어 들어와요. 그럼 여기를 올려요. 나 여기서 흔들어요. 한번 나를 버리 또 손목을 덜미로 쳐요. 손목을 버리고 가시는 님 그런 목이라든가 일만이 천 이렇게 불러가요. 천 목소리가 안 올라가면 몸이라도 올려야 돼요. 그렇게 위로 치면서 돌리는 그 목이 아 남보다 요만큼 더 이렇게 올라가니까 탁 치죠.
2: 항상 특이하니까 뭐 덜미청, 방울청, 속청 이런 거 다 들어가고 그리고 저기 뭐야 애원성을 불러도 우리 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에헤 이렇게 부르는데 네. 우리 선생님은 응에 이런 정도로 부르고
1: 그렇죠.
2: 좀 특이지. 다 특이해요.
0: 네. 유영준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3: 똑같이 뵀어요.
0: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연세가 우리 유명선 선생님이 올해 86.
2: 오.
0: 남해숙 선생님이 84.
2: 왜 한 살씩 더 올려요? 왜? 먹는 것도 그런데.
0: 83이요. 네. 최영숙 선생님.
1: 아, 저는
2: 얘도
1: 그만 70입니다.
2: 그래도 한참이지 뭐.
3: 70이 됐지 얘도. 네.
2: 한참이야 얘도.
0: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요.
1: 근데 네, 노래를 하는데요. 하기 전에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그 맑고 청아하고 방울목 같은 그런 게 안 올라가요. 그래서 몸도 떨어지고 그래서 가지 다 치고 그냥 뿌리 깊은 소리로 나만 하고 하겠습니다. 노래.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정동극장 정호의 한마당입니다. 가을이 머무는 도심 속 야외마당에서 남사당 줄타기와 택견 등 전통 민속 예능과 무예를 선보입니다. 서암문화재단 제4회 서암음악회 풍류 바람의 기록입니다. 전통음악의 호흡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해 바람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무대로 전통음악과 춤, 판소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상선 약수입니다. 태평무, 승무, 한량무 등 서로 다른 전통춤의 움직임과 미학을 동시대의 감각과 군무의 언어로 펼쳐낸 작품입니다. 제57회 영동난개 국악축제입니다. 전통 국악공연부터 퓨전 무대, 그리고 국악기 제작 등 체험 프로그램까지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는 15일부터 나흘간 펼쳐집니다. 대전시립 연정국악단 어린이 음악극 동딩동 가야금 소리나라 졸장 말록입니다. 조선 후기 가야금 악보 졸장 말록 속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 떠나는 모험기를 음악과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상징이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허벅지를 낀 상태에서
1: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2: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3: 이 정도면 충분하지.
4: 다 했다.
5: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2: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0: 신의 퍼포먼스와 노래, 그리고 소리맥시의 강렬한 음악까지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퀸입니다. 반갑습니다.

0: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합주가 같이 들어가는 게
1: 하나 둘 깽깽깽깽
2: 4번 4번 둘 둘 같이 4번 끝
3: 뭔가 주고받는 것처럼
4: 와 들어갈까요?
5: 아 해보겠어
6: 그냥 어쩔 수 없어 저희 가정이니까
0: 그 여기
7: 음이 다 달라져요.
0: 파악으로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캐지나 칭칭을 하는
3: 일단 뭐가 느낌이
0: 딸머리로 가는 건데.

0: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요.
1: 그때야 소리 메시아 표정 무가 퀸이 이곳에서 신명나게 돌아보냈니? 어이씨.

0: 자, 지금 여러분들은 쉐이킷 코리아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가을님, 소울님, 우리 합동 공연 어떠셨나요?
1: 여러분이 또 너무 퀴즈나 칭칭나네를 잘 따라해 주셔서 관객분들과 저희가 또 한 팀이 된 느낌. 네.
2: 진짜로 약간 쉐이킷.
0: 아, 저 잠시만요. 네. 그거 두 분만 하실 거예요?
1: 아시죠?
0: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쉐이킷.
0: 아, 저 죄송해요. 저는 여기가 벌어져서 죄송해요. 저 쉐이킷. 네. 이렇게 연습하면서도 되게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팀원들의 소감을 좀 듣고 싶어서.
2: 가을금 연주자 우리 안도경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3: 두 팀의 색깔이 너무 달라서 연습하는 과정도 의견이 정말 많았는데, 사실 이 의견이 정말 많아야 잘 들려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저희한테도 정말 큰 영광이고 뜻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연습을 했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어떠셨나요? 우리 일렉기타의 박진주님.
2: 네, 진주.
0: 네, 진주입니다. 재밌게 하셔야 됩니다.
4: 아, 꼭 재밌어야 되나요? 정말 꼭. 아, 저희 팀은 보시다시피 남자 넷에 이제 여자 한 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갑자기 이제 미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연습할 때 긴장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살짝 그 안면 근육도 좀 마비도 오고, 네, 제가 합주 때 무표정을 했던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1: 아우, 감사합니다.
4: 그래서 네, 되게 되게 새로웠고요.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5: 그런 재밌는 답변이 아니었어요. 네, 저만 이제 뭔가 상처만 남는 건데. 다음에
1: 네.
0: 연습할 때 긴장하게끔 안면 마비가 되게끔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 소리맨 시킨 야호.
3: 다음 들려드릴 곡은 도망사 가방이라는 곡입니다.
2: 이 곡은요, 저의 또 싱글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가사를 잘 들으시면요, 낮인지 밤인지 또 모르게 작은 방 안에서 갇힌 것 같은 이 답답한 그런 마음을 느낄 때 커다란 가방을 챙겨서

그 집을 나오곤 했어요. 그래서 밝은 달빛 아래로 도망치고 싶은 이 마음을 솔직하게 담아낸 곡입니다. 이 시대를 또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무대를 준비했고요. 도망자가방 그럼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드릴 곡은요 바로 뉴 금강산 타령입니다. 남도민요의 금강산 타령을 재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건데요 함께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쉬고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어리둥절 하시는 거 정말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 귀에 익숙해지셔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입에서 맴돌면서 나오실 거라 저는 믿고 있고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쉬고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한 번 더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쉬고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웬일로 소리 맵치가 이렇게 느린 곡을 준비했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닙니다. 저희가 아주 느리게 한 거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뉴 금강산 타령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아! 봉우리마다 비단이요 골짜기마다 구슬이니 무릉도원이 여기 일세. 에이! 봉우리마다

0: 감사합니다. 저희 퀸이 다시 왔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 텐데요. 1967년에 프랭키 벨리가 부른 명곡 Can't Take My Eyes Off You라는 곡입니다. 오랜 시간 아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아온 곡인데요. 여기에 저희 퀸만의 또 국악적 감성을 더해서 새롭게 재해석했습니다.
1: 혹시 이 노래 안다 하시는 분?
0: 자신 있게 먼저 드셨습니다.
1: 그래요?
0: 무대로 한번 모셔봐도 될까요?
1: 한번
0: 우리 아이랑 같이 나와주실 수 있나요?
2: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0: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3: 아, 네. 저는 그냥 오늘 육아 전담하고 있는 네 아빠입니다. 임재한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버님 어디서 오셨나요?
3: 경기도 부천에서 왔습니다.
0: 부천에서. 네네.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노래 아신다고 하셨죠?
3: 아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영어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1: 아 괜찮아요. 가을 씨가 한번 선창으로 해주시면 이어서 하는 걸로.
0: I love you.
3: I love you, baby. 나나나나.
0: 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아, 네 감사합니다.
1: 저희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게 네. 대부분 I love you 이 다음에는
0: 가사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1: 아이도 이 노래

0: 선생님 이 노래 알아요?
1: I love you
0: 알아요?
2: I love
0: 어?
3: 어머 어머 어머
0: 어 고마워요 우리 선물
4: 감사합니다
0: 아이와 또 아버님께서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1: 고마워요.
0: 감사합니다 자.
4: 감사합니다
1: 고마워요
0: 감사합니다 네, 아, I love you 이거 뒤에 모르는 거는 국룰이에요
5: 맞아요
0: 네 그래도 I love you는 따라 부르실 수 있으시죠 네 노래 자주자주 나오니까요 I love you 제가 마이크 넘겨드리면 바로바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an't take my eyes off you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여러분 다 같이 함성 소리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저를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죠?

5시예요. 평일에 5시만 되면은 이 서울에는 교통이 다 막히지 않나요? 다 막히죠. 저희가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러시아워라고 합니다. 너무 길이 콱콱콱 막히는 거예요. 빨리빨리 가고 싶은데. 다음 곡은요, 크러쉬의 러시아워를 들려드릴 건데요. 힙합 곡에다가 저희가 약간의 조금 국악을 가미를 좀 집어 넣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저와 함께 한 분의 또 보컬 분을 모셔서 함께 노래를 부를 건데 여러분들께서 무대에서 함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하면은 좋다 취임새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0: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목소리 크게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어이씨 하면 어이씨고 따라 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어이씨고!
1: 함께! 좋다!
0: 다시 한 번! 어이씨고!
1: 좋다!
0: 가자! 어이씨고!
1: 좋다!
0: 어이씨구나 저이씨구나 어저이씨구나 저이씨구 어저이 어저이 어저이씨구나 저저이씨구나 어저이씨구 어저이 어저이 어저이

0: 이번 시간에는요 또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아, 좋습니다.
0: 저희가 전통 악기를 또 쳐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0: 특별하게 오늘 여기 있는 그 모둠복을 한번 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북 이동할까요?
1: 네, 북 이동하고.
0: 저희 퀸의 맛 언니입니다. 조그만한 체구에서 아주 강한 에너지가 나오고. 이제 따라 쳐볼 건데요. 아버님, 저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대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리 아버님, 제가 가도 될까요? 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2: 아빠 나가도
0: 돼요. 자, 렛츠고.

0: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버님 어디서 오셨고 성함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2: 네, 안양에서 온 신영식입니다.
0: 휘모리 장단을 아버님 칠 건데 여러분들도 아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한 번씩 다 배워봤을 거예요. 음악 교과서에서 덩덩 쿵따쿵 이 장단을 칠 건데요. 여기 휘모리 장단이거든요. 요거를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제 아버님께서

0: 오. 자, 박수. 이거는 박수를 달라고 하는. 어? 갑자기 난이도를 직접 올리셨네요. 대결을
1: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서.
2: 혹시 쳐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북 아니라도 혹시 다른 악기라도 혹시.
3: 저 쇠하고 장구를 칩니다.
2: 지금도 치고 계신가요 혹시?
3: 임실 필봉 사무를 하고 있어요.
2: 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유명한 필봉 농악이라고, 네, 굉장히 타악 쪽에서 그 지역별로 이렇게 농악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3: 우리 유네스코에도 네. 등록이 돼 있고요.
2: 네. 네. 일단 네, 잘못 모신 것 같아요.
1: 저희가 그러면 음악에 한번 맞춰서 가볼 수 있나요, 바로? 코르티스의 레드레드에 맞춰서 이 장단 한번 얹어볼까요?
4: 누가 더 잘 치나?
1: 누가 더 잘 치나?
0: 네. 아니, 이거는 진짜로 유튜브 각 아닌가요?
2: 맞아요.
0: 쇼츠 각 아닌가요?
4: 너무 기대돼요.
0: 네, 쇼츠 각입니다.
1: 자, 음악 주세요.

0: 감사합니다.
1: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우님께서 이 노래가 너무 너무 느려요. 그쵸? 빨리 하고 싶은데 몸으로 막 따라가는데 음악이 더 느려가지고
2: 너무 잘하셔서. 근데 저희 퀸 멤버를 영입하기에는 저희 남자는 안 되거든요.
1: 근데 저희는 남자가 있거든요. 드러머? 드러머 준비 대신 긴장해야 되나?
3: 나왔으니까 쇠하고 장구 해보기도 한번 치고 싶은데.
2: 아, 오늘 또 이렇게 용기 내서 앞으로 나와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쇠로 한번. 여기서 무대를 만듭니다. 와우.

0: 감사합니다.
1: 저는 갑자기 이게 공연을 일이야? 다니면서 거기서 합주를 맞춰보신 분은 진짜 처음 뵀습니다.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본 분 중에 진짜 탑 중에 한 분이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저희에게도 추억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이 열정 저희도 그거를 담아서 더욱더 국악을 알리는 선두주자로 아티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숨어 톡톡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 하나 가득 쌀도 도로 하나 가득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이 도로 갔다 그저 꿀야 나나라 여러분 손발이로 박수 좋아라고 흠뽕아 좋아라고 개들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숨어 툭툭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 하나 가득 살도 도로 하나 가득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이 돌아 간다 아이고 좋아 죽게 돈 팔아 돈 팔아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여보시오 여러분들

살도도로 하나가든 살도도로 하나가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우리 퀸 팀이 준비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멋진 음악으로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로리앙을 또 이렇게 편곡하셨다니 아, 너무나도 색다르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네, 저 아쉽지만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는데요. 안 와주세요?
1: 너무 아쉬워요.
0: 자, 다시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습니다.
2: 저희는 이렇게 아쉽지만 또 우리 멤버들도 오늘 이 공연에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저희 팀원들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안 내줘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소감을 한번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3: 해보고 싶은 무대가 있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콘서트를 꼭 라이브 밴드와 해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항상 있었고 그게 되게 바람이었는데 조금이나마 오늘 그 바람을 좀 이룰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소리맵시 팀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뜻깊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저도 소리맵시라는 팀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또 같이 해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0: 감사합니다. 아니, 되게 미인이신 분들이 멋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멋있는 소리맵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 저희가 이제 표정 국악팀이지만 국악계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할 때마다 약간 그 국악의 부족함이 가끔씩 있는데 오늘 이렇게 좀 퀸이라는 팀이랑 같이 했을 때 채워진 것 같아서 참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 전통악기랑 이제 전통적인 선율과 가락을 이렇게 저희 음악과 같이 함께 하면서 국악의 그 뽕이 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0: 네, 쉽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2: 국뽕이라고 하죠?
6: 저는 드럼이지만 또 이렇게 장구랑 꽹가리랑 또 같이 이렇게 합을 맞춰서 한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2: 네,
1: 저희 사학 이수 씨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지금 말을 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해 드릴게요. 하고 싶은 말 몸으로 하세요. 자, 할게요.
7: 시작.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0: 치킨 야호.
1: 자,
2: 혹시 감기 걸리셨나요? 제가 뒤에서 해드릴까요?
3: 전 아직 괜찮습니다.
2: 괜찮습니다.
3: 제 어릴 때부터 소원이 걸밴드에 들어가 보는 거였는데 오늘 퀸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소감을 듣자니 저희 팀에서는 진짜로 걸이 필요했던 거군요. 제가 다음부터 제가 걸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머리 길었으면 걸인 줄 알았더만.
0: 공연을 다니면서 제가 뿌듯할 때가 있는데 이제 처음에 관객분들을 만날 때는 조금 어색하면서 그런 좀 이렇게 서먹서먹한데 공연을 하면 할수록 좀 친해지는 느낌이 들 때 저는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4: 오늘의 주인공은 또 저희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였고요. 오늘 또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1: 오늘 이런 소감을 들었으니 제가 다음에도 정말 멋있는 퀸을 또 모셔서 콘서트나 뭐 이런 곳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0: 너무 좋아요. 같이 한번
1: 그러면 여러분 또 오실 거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진짜 정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 두 팀이 준비한 곡은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0: 유서 깊은 선비의 고장. 이곳에 안동김 씨 묵계 종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 정기 청백리였던 김계행이 살던 곳인데요. 마을 옆 골깊은 묵계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소박한 만유정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만유정은 김계행이 70살에 고향으로 돌아와 독서와 휴식을 하면서 말년을 보내기 위해 지은 정원입니다. 늦게 얻은 휴식이라는 이름처럼 한 폭의 동양화가 펼쳐집니다.
1: 내 집에는 보물이 없지만 보물이라면 오직 맑고 깨끗함이 있을 뿐이다.
0: 타인에게 너그럽게,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라. 이렇게 청빈한 삶을 강조한 김계행은 이곳에서 안빈낙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묵계리에 있는 여러 갈래의 계곡물이 만유정 앞을 지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는 사시사철 깨끗한 물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평생 청렴한 삶을 실천했던 선비의 마음을 닮아서일까요?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가 더 청아하게 들립니다.

0: 법계서원입니다. 김계행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후학들이 세운 곳이죠. 서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중 계곡에 김계행의 별서 정원인 만유정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폭포를 비롯한 주변 경관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서 정자 건축 중 으뜸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정자 앞에 있는 작은 통나무 다리, 어디선가 본 듯하죠? 맞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진초이와 예신아 씨가 아슬아슬 위태로운 사랑을 약속하던 바로 그곳인데요. 그림처럼 펼쳐진 장면을 보고 있으면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결연한 선비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만유정의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이곳을 찾는 선비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조선 후기 유학자 서고 권병섭은 만유정 유람기에서 원님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 정자는 화학산 북쪽 자락에 폭포 위에 있었다. 산 아래에서부터 모든 돌들이 시냇물 바닥에 깔려 있었다. 모두 희고 매끄러운 돌이었고 끊어진 곳에는 하얀 모래가 펼쳐져 있었다. 정자 아래 물이 이른 뒤에 양쪽 기슭이 우뚝 솟아있고 그 가운데가 비어있어 문을 이루었다. 물이 바위 위로 흘러내리다가 이곳에 이르러 문과 다투다가 급히 떨어져 성내고 노한 기세로 눈처럼 흰 폭포를 이루었다. 그 아래에는 커다란 손모양처럼 생긴 웅덩이가 검푸르면서도 깨끗했다.
0: 91살까지 공부하며 여생을 보낸 보백당 김계행. 그는 어지러운 속세의 생각을 씻어내는데 검은 고가 시와 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만유정은 그에게 사색과 학문에 힘쓰며 쉬어가는 공간이었는데요. 김계행의 삶은 선비들이 지향한 청빈 그 자체였습니다.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상징이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찾아낸 정보에
2: 이 정도면 충분하지.
1: 받아든 조언에
3: 에이 그래 보내지 말자.
1: 완성된 결과에
4: 다 했다.
1: 돌아온 설명에
5: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런데 그 마침표가 내 생각에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4: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6: 네가 먼저 봐.
1: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7: AI에 물어봤거든. 괜찮다고 그랬어. 이게 가정력.
1: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2: 시체랑 전체적인 배치가 되게 마음에 들어.
1: 네.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음악은 제가 장애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음악은 할 수 있는 거고 그 음악 안에서 저는 그 누구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래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해금을 연주하고 있는 양하은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중에서 해금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저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기보다는 그냥 한 명의 연주자로서 시청자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0: 해금은 많이들 아쟁이라고 헷갈려 하시는데, 아쟁이랑 전혀 다른 악기고요. 해금은 이제, 줄과 줄 사이에 활이 끼워져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지판이 없고, 그리고, 두 줄로 되어 있어요. 두 줄로 되어 있어서, 손의 위치에 따라서 음역대가 국악기 중에서는 제일 넓고, 이조나 전조가 되게 자유로워서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하기도 저는 되게 좋은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해금 소리에.

0: 매력 연주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해금은 흔히들 되게 슬픈 악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희로애락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 또 귀여운 소리를 낼땐 되게 귀여울 수 있고, 슬플 땐 굉장히 슬플 수 있고, 익살스러울 때는 굉장히 익살스러울 수 있는 악기가 해금인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가장 음역대가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정악이나 산조 같은 전통음악 같은 경우는 저는 귀로 듣는 게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은 듣고 외우는 게더좀 빠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고, 근데 이제 창작곡 같은 경우는 점자 악보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면 듣고 이제 외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곡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연주자가 녹음해 주는 걸 듣기 때문에 그 연주자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음표나 시가 같은 경우를 제 스스로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악보가 되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0: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저는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감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쥐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한 대략 이쯤 찾아서 지금은 크게 했지만 연주 중에는 뭐 공연장에선 이렇게 크게 못하고 그냥 이제 뭐 대충 이 정도? 로 해서 아 이게 A 플랫이구나 하고 이제 연주를 해요.
1: 감을 익힌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0: 쉽지 않지만 되게 해야죠. 네.

일단 농현이랑 꺾는 음 내는 게 아직도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 좀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자꾸 손에 힘이 들어가서 힘을 좀 빼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힘 빼는 연습?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요즘은 소리를, 톤을 좀 예쁜 음색을 만들고 찾을 것인가? 약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연습을 어떤 곡을 했고 그 곡을 연습했을 때 그런 본인의 뭐 평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써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동료들과 연주를 할 때는 서로가 서로의 음악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서로의 악보가 되어줄 수 있어서 또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연주가 관객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고 좀 어떤 관객들에게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되게 보람차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연주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실 연주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떨리죠. 이제 이런 큰 공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냥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좀 화답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연주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환호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좀 끝나고 이제 같이 사진 찍고 기쁘게 인사하고 하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힐링도 되고 막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뻐요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내가 뭔가 되게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엄마가 시험관하기를 이제 저를 임신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네 명이 착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을 유산을 하게 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궁을 이제 건드려서 자궁이 일찍 열려서 제가 일찍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신경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네, 저는 시각장애가 네, 선천적으로 네,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말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기 교육을 다 받기 시작해서 피아노도 배우고 뭐 정말 여기저기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그 사극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해금이 나오는 거예요. 해금을 연주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해금으로 된 OST도 나오고 그 OST에서 들리는 해금 소리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 이거 그냥 취미로 할래. 나 공부하고 그냥 이거 취미로 해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취미로 연주를 했었다가 제가 미국으로 어학연수 목적으로 잠깐 공부를 하러 가게 됐었고 그때 이제 해금을 가져갔어요. 왜냐면 배운 거 그냥 안 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교회나 이런 데서 연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연주를 했었던 한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백혈병 투병 중이셨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본인은 힘들 때 병원에서 컨디션이 돌아올 때에는 기타를 많이 연주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병실에 활기가 돌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곳에서 연주를 하는 거는 너무 기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고, 그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큰 울림과 메시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거를 좀 제대로 배워서 사람들한테 해금이라는 악기에 대한 그런 희소성을 좀 많이 알려야겠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통을 이렇게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공을 시작하게 됐어요.

0: 해서 그 부분이 제일 좀 쉽지가 않았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들과 함께 다녀야 하다 보니 지위를 보고 또 연주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 되게 어려웠고, 또 해금하는 연주자들끼리 활 같은 것도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게 어려워서 그런 관현악 합주 같은 경우를 정기 연주회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일을 좀 겪었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1: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0: 글쎄요. 장애를 이겨내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장애를 극복하려면 제가 눈을 떠야 되는데, 제가 눈을 뜨지는 못하니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글쎄요. 어떤 표현이 좀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 몸처럼 장애와 더불어 산다? 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 악기 연주를 도움받아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도 할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0: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또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를 하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서양 음악의 그런 평준화가 되어 있는 그런 음률과 전통 음악의 그 사이 어디쯤 되는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저를 포함한 모든 음악가들의 숙제일 것 같아요.
1: 어떤 음악들을 좀더 해보고 싶으세요, 앞으로?
0: 저는 이제 창작 민요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재즈 스타일에 맞게 좀 편곡을 해본다던가, 뭐, 저희는 시나위라는 음악이 또 연주가 되고 있잖아요. 그 시나위와 재즈를 좀 합쳐본다던가, 혹은 그런 재즈 곡들 가운데에 이제 국악 선율을 조금 넣어본다던가, 그런 여러 시도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0: 템포가 어느 정도다를 어떻게 알아?
1: 이거거든? 이거면 한100템포 될 거야.
0: 그거를 어떻게 알아?
1: 그거를 이제 많이 해보면 감이 오는데, 모르겠으면은 메트로놈을 켜가지고 재생을 하면서 템포를 바꿔보면 되거든? 그래서 거기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재생되는데, 너무 빠르잖아? 그러니까 저 아까 120 거기서, 이것도 빠르구나. 한80 해보면 되겠다.
0: 제가 작년에 쓴 곡이 하나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어떤 걸까라는 노래 가사를 받고 아 이거다 하고 되게 마음속에 와닿아서 쓰게 된 곡인데 그 곡을 이제 좀 컴퓨터 음악으로 좀 이렇게 옮겨보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2: 이디도 이렇게 직접 배우시는 이유가 있나요?
0: 일단 이제 연주자는 연주도 잘해야 하지만 사실 요즘은 좀 창작에 대한 영역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디를 배워서 이렇게 건반을 찍고 또 나중에는 이제 제 악기를 이 오디오로 녹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음을 받아서 좀 가이드 녹음까지 좀 해보는 거 그게 지금 일단 저의 목표고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녹음부터
1: 응, 녹음을 아니면 연습 한번 해도 되고.

0: 안드로이드 좀 하면 되지 않을까?
1: 근데 조금 빠른 거 같지 않아?
0: 느린 거 같은데?
1: 그래? 괜찮아?
0: 욕심을 부리지 말까? 내가 써놓고 내가 틀려.
1: 하고 싶은 거 많고 호기심 많은 친구고 계속 도전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인데 지칠 법도 한데 그걸 지치지 않고 항상 밝게 잘 이겨내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0: 왼발 올리실 때 하나, 둘, 오케이. 근데 딴, 딴, 딴 이런 리듬으로. 네. 하나,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하나. 맞아, 맞아.
1: 아, 이거구나.
0: 네, 네, 그거예요. 네, 맞아요.
1: 아, 난 또. 네, 네. 아, 이거구나. 아. 저는 새로운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내년에는 마라톤 대회 나가보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 위시리스트입니다.
0: 하늘을 바라봤을 때, 제가 네. 이제 동쪽으로 네. 뛰는 거였죠?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리듬 좋고.

0: 일단 자연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에서 얻어지는 또 굉장히 황홀함? 어떤 아름다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충전해서 가니까 확실히 힐링도 되고, 나도 이 힐링된 에너지를 다른 관객에게 줘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오, 시원하다. 와, 너무 시원하다.
1: 약간 울퉁불퉁 그렇지? 약간 내리막 살짝 오케이.
0: 힘들긴 하지만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바람을 맞으면서 뛰는 게 기분 전환이 되니까, 그래서 좀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함께 뛴다는 그 어떤 함께 발맞추어 뛴다는 그 느낌? 호흡을 맞추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연주로서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드러낸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연주를 하고 선율로 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의 한계는 사실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세상이 정말 요즘에 좀 많이 삭막해지고 좀 무서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되게 힘드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고 하지만 세상에 언젠가 평화는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는 어쩌면 이미 존재한다라는 것을 앞으로도 알릴 수 있는 연주자.

受け取ったならば、その銃は天皇陛下から賜った大事なものだ。傷つけたり、なくしたりしたら、お前たちは死刑だ。

0: 고향 조선 충청도 회덕군 산내면 만나.
1: 만나 빠가이라!
2: 도리미.
1: 뭐?
2: 조선 충청도 대덕군 정생면 도리미. 듬직한 산세에 둘러싸여 봄이면 꽃잎이 흩날리고 가을이면 낙엽이 나리는 도리미.
1: 끌고 가!

0: 이제 이 집안의 장서를 모두 읽었으니 전 그만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 뭐라고? 벌써 다?
0: 예.
1: 그럼 여기 이 내용은?
0: 무당무편하면 왕도 탕탕이요, 무편무당하면 왕도 평평이라.
2: 그럼 그 뜻은?
0: 편과 당을 짓지 않고 치우침이 없으니 나라가 고르고 평안하단 뜻입니다.
2: 자네 서울에 가서 공부해보지 않겠나?
0: 예?
2: 서울 성균관에서 자네가 원한다면 내 추천해 줌세.

0: 내가 아닌 다른 일을 위해 쓰는 것.
1: 야, 채우야!
2: 어, 야, 웬일이야?
1: 역시 뭐 하고 있어?
2: 야, 야, 왜?
1: 야, 그 소식 못 들었어.
2: 뭐?
1: 아, 그 있잖아, 그. 아, 뭐지?
3: 만민공동회.
1: 그래, 만민공동회.
2: 아, 맞아, 만민공동회가 있었지. 야, 야, 걔네, 가자. 야, 빨리 와.
3: 같이 가.
4: 바가야로, 어리석은 조선의 백성들이 저렇게 목소리를 높여 불법 집회를 연들 무슨 소용인가? 이제 조선엔 희망 따위 전혀 없어. 하늘 아래 이제 조선은 없다. 조선의 임금이 백성을 버렸으니 이제 우리 위대하신 천황폐하께 충성하라. 반항하면 죽음뿐이다.
5: 대일보제국 만세!
6: 만세!
5: 천황폐하 만세!
6: 만세!
7: 임금이 도망쳤다! 임금이 우리

0: 고향에서부터 민중 계몽 운동을
1: 모든 사람의 환자에도 순환대 교육을 주장하더니 효과가 대단하지 않소.
2: 아, 내가 뭘.
3: 역시 이 사람 한 번 먹은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마치 정몽주처럼.
0: 어?
1: 단제. 단제 신체 어떤가?
3: 단제, 단제, 단제, 단제, 단제,
0: 아, 이거
3: 단제.
0: 좀 제발 그만들 좀 해. 아니 내가 존경하는 분으로 이런 식으로 날 놀리냐?
3: 단제, 단제, 단제, 단제,
0: 그만 좀 하라고.
3: 단제,
0: 들어봐.
3: 단제,
0: 그만 좀 하라니까.

0: 텅 빈 곡간 맨주먹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겁니까? 조선은 이제 우리의 보호를 받아들여야지요. 아무런 사심 없이 이 무지한 조선을 위해 기꺼이 도움을 제공하는 나라가 우리 대일본 제국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대일본 제국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조선의 백성들도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0: 우리의 앞선 기술과 새로운 문명을 통해 조선은 발전하게 되니 여자든 남자든 몸바쳐 충성함을 영광으로 알아야지요. 자, 대일본 제국을 위하여 간파이!
2: 간파이!
0: 그래, 야마사키. 헤이! 자네 조선에서 고향이 어디라고 했지?
1: 제 고향은 이제 조선에 없습니다. 제 고향은 이제 대일본 제국입니다. 테노이카 반자이!
0: 요시 요시
1: 테노이카 반자이!

0: 장지현 선생님.
1: 네, 자네가 성균관에서 쓴 항일 성토문을 읽었네. 우리 함께 신문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0: 하지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을지.
1: 우리 함께 독립협회 일을 하면서 보지 않았나? 독립신문의 위력을. 이 시대에는 자네 같은 사람의 글이 꼭 필요하다네.

2천만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나라가 이것만 주권이 없고 국민이 이것만 자유가 없네. 대체 이 땅이 누구의 것이란 말이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서고

0: 바가야로! 바가야로! 야마사키.
1: 네.
0: 내가 대한민국의 신부를 예의주시하라고 했나 안 했나?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 신채호 이놈이 대한민국의 신부를 통해 조선진들을 선동하고 있다. 들풀처럼 번지는 조선진들의 이 행동을 끊어놔야겠어. 어떻게? 대한민국의 신부가

0: 모금된 그 돈을 횡령했다 소문을 내? 이 일본의 망언을 보시오!
1: 대한매일신보가 국채보상 모금액을 횡령했다!
0: 왜곡된 진실! 터무니없는 거짓말!
1: 대한매일신보 영국이사장 배달은 추방하고 공동사장 양기탁은 재판에 넘겨라!
0: 무서운 흉계! 치밀하게 조작된 억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빛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 광활한 대륙을 누비던 역사,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했던 역사, 우리에게도

0: 큰일입니다. 시시각각 위기가 닥쳐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아이,
1: 그 우리처럼 붓으로 글이나 쓰는 사람들이 어디 총칼 들고 의병투신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2: 그러니까 우린 우리만의 방법을 모색해야죠.
3: 자, 다들 진정하시고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어차피 나라를 되찾는 것은 하루 이틀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해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는 것이지요.
0: 해외에?
3: 그렇습니다.
0: 만주 어떻습니까?
2: 만주.
4: 그럼 그곳에 독립군을 양성하는 무관학기도 세웁시다.
2: 좋은 생각.
5: 갑시다.
0: 당장 출발합시다.
5: 그래요, 갑시다.

0: 단지 우리의 정당함과 억울함을 글로 써주시오.
1: 그래요, 우리에겐 지금 그런 글이 필요합니다.
2: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글을
3: 부탁하오, 단지.

저게 처음이다! 좋아!

이런 이런 이 추운 형무소에 손 빠지 않아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 하긴 네 처자식도 너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어. 자, 여기 지장만 찍으면 이 추운 곳을 벗어나 가족에게 돌아.

0: 막을 수 있다.
1: 응? 지워라!
2: 어디서 감히... 찍어! 진짜 찍어! 찍어 박아라!
1: 내 손가락이 다 잘려나갔다. 절대 지장을 찍을 수 없다.
2: 뭐?
3: 그만!

있다.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상징이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현장에서 갓과 두루마기로 의관을 갖춘 선비들의 우렁찬 환호성이 회의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소수 서원을 비롯한 조선시대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순간이었죠. 그동안 여러 문화재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지만 한국의 서원이 갖는 의미는 각별했습니다. 성리학을 기반으로 학문을 가르치던 조선시대 서원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데요. 존경받는 학자들의 사상을 하나의 공간으로 집약한 서원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훌륭한 건축물인 동시에 선조들의 학문과 정신을 배우고 성찰하는 집단지성의 요람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 철학과 사회적 관습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문화적 전통과 정신적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한국인의 정서, 정신적 바탕이 된 서원은 언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첫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 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 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훈기 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소년 1호 항란성 일촌 광음 불가경 유생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소수란 말은 이어서 수양한다는 뜻인데요. 무너진 교약을 바로잡고 배움을 이어가라는 시대적 사명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양에는 성균관이 있고 지방 곳곳에도 향교가 있었는데 서원이 왜 필요했을까요? 바로 임금이 지어준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곳인 성균관이나 지방의 향교가 출세지향적인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하자 그 대안으로 새로운 참교육이 필요했던 겁니다. 관직이 목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대안학교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간절한 시대적 소명의식 덕분일까요? 1542년 문을 연 소수서원은 1888년까지 350여 년간 무려 4,200명의 유생들이 수학할 만큼 명문 사립 교육기관으로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임금이 이름을 지어내린 사핵서원이자 사학기관입니다. 이렇게 소수서원이 개원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자 전국적으로 하나, 둘 서원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말하자면 소수서원이 나라에서 공인한 사립학교의 롤모델이 된 겁니다. 소수서원을 비롯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의 서원은 모두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뜻이죠. 9개의 서원 모두 그 지역 성각자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전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추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룬 소박한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경상도의 서원이 대부분 산자락에 기대 있다면 전라도나 충청도의 서원은 산자락이 끝나는 곳, 들판이 시작되는 길목에 주로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안동에는 9곳의 서원 중에 2곳이 터를 잡고 있는데요. 안동을 선비의 고장, 양반의 고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예의염치, 효제충신, 유교의 기본 덕목을 갖춰야 한다는 전통 때문일까요? 안동하면

간결하고 검소한 선비의 모습을 닮은 도산서원입니다. 조선 성리학의 큰 학맥을 이룬 태계 이황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서 1574년 후학들이 세운 서원인데요. 이듬해 선조 임금에게 편액을 하사받으면서 공식적인 사액 서원이 됐습니다. 도산서원이라는 편액은 명필 한석봉이 선조 임금 앞에서 쓴 글인데요. 퇴계 선생을 모시는 서원의 현판이라는 걸 알면 떨릴까 싶어서 임금이 일부러 뒤에서부터 글자를 불러줬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도산서원의 건물은 크게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으로 구분되는데요. 1561년 지어진 도산서당은 태계 이황이 말년에 10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이곳은 퇴계 선생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은 기숙사 농운정사입니다. 공부한다는 뜻의 공부공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쉬지 않고 공부에 열중하라는 의미겠죠. 서원은 퇴계 선생 사후인 1574년 후학들이 세운 공간입니다. 이후 임금에게 도산서원이라는 이름을 받아 영남 지역 유생들의 큰 배움터가 됐습니다.

도산서원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또 하나의 서원이 있습니다. 바로 병산서원인데요. 서해 유성룡의 위패를 모시고 그 업적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운영되어온 풍산유씨의 초등교육기관 풍악서당이 그 시작인데요. 1572년 유성룡이 지금의 자리를 옮겨왔고 1863년 철종 인근에게 병산서원으로 사액을 받습니다. 병산서원은 다른 서원과 구별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병산서원은 후손들이 병산교육재단을 세워서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비정신을 계승한 현대판 서원, 그 대단한 뚝심과 철학이 놀랍기만 합니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요. 수백 년 전통을 이어받아 서원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병산서원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해합니다. 병산서원을 옮겨 세운 서해 유성룡은 퇴계 이황의 제자로도 잘 알려져 있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의 역사는 대부분 퇴계 선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세 지향이 아니라 전인 교육을 강조한 서원 정신을 널리 전파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던 퇴계 선생 덕분에 서원이 새로운 사립교육기관으로 번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서원 역시 퇴계 선생과 긴밀하게 교류했던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경상북도 경주로 함께 가보시죠.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마음을 씻는다는 뜻의 세신마을입니다. 마을 어귀 자옥산 계곡에는 조선시대 대학자 회재 이연적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회재 이연적은 퇴계 이왕이 선생으로 칭했던 성리학의 대가였습니다. 회재 이연적이 세상을 떠나자 20년 뒤인 1572년 지역 유생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회재 선생이 응거하던 곳에 서원을 세웠는데요. 바로 옥산 서원입니다. 1574년 선조 임금이 직접 편액을 내린 서원에는 한석봉과 김정희, 이왕이 쓴 현판이 곳곳에 남아 대학자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옥산 서원은 전면에 강학초를 두고 후면에 사당을 배치한 전형적인 건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당을 중심으로 미음자 모양으로 건물들이 모여 있는데요. 질서 정연하게 배치된 소박하면서도 간결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서양의 정문을 들어서면 온돌이 설치된 누각, 우변루가 나옵니다. 누마루를 서원 건축에 도입한 최초 사례이기도 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강학 공간인 구인당이 있고 그 뒤로 회재 이연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제양 공간 최이묘가 자리에 있습니다.

옥산 서원은 속세를 벗어나 자연의 품 안에서 학문을 닦았던 회재 이연적과 후학들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400년 된 은행나무가 세월을 말해주는 곳, 도동서원입니다. 1607년 공자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고 해서 도동서원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도동서원의 누각 수월루는 물에 비친 달빛으로 글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중정당은 행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강당 건물인데요. 기둥에 두른 흰색 한지는 한원당 김균필을 모시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조선 초기 성리학의 계보를 잇는 대학자였던 김굉필은 평소 도학의 심취에 소학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도덕적인 윤리관을 실천하면서도 중용의 도를 지키려 했던 선비 한훈당 김굉필의 높은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지방교육이 산실이었던 향교와 서원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강학과 재앙의 기능을 가진 점에서는 같지만 향교는 공자와 맹자 같은 중국의 성현을 모시고 그들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데에 비해 서원은 중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선현들을 배양하고 그 덕행과 학문을 따르고 공부하는 주체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그늘에 벗어나 정신적으로 독립한 새로운 교육 현장이 바로 서원이었던 거죠. 1543년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이 문을 열면서 전국적으로 서원 건립에 새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 아니었을까요?

넓은 들판과 강을 끼고 있는 이곳은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남계서원입니다. 1552년 높은 학문과 지조가 남달랐던 학자 정여창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군자의 상징인 연꽃을 좋아했던 정여창을 기리는 의미에서 서원 안에 연당이라는 연못을 만들었는데요. 진흙탕 속에서도 고고하게 피어나는 연꽃이 정여창의 고결한 정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무 껍질 없이 매끈한 모양이 청렴결백한 선비를 상징하는 나무. 굵은 배록나무가 앞마당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서원 가득 선비 정신도 피어나는 듯합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의 서원은 인재양성과 선연배양, 유교적 향촌질서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우후죽순으로 서원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사액서원이 되면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 서적을 받았고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면서도 세금을 면제해줬습니다. 또 유생들은 군대 면제라는 엄청난 특혜를 누렸는데요. 그렇다 보니 서원에 줄을 서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폐단이 사회 문제가 되자 1871년 흥선대원군은 서원 철폐령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는데요. 원래 취지에 맞게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47개의 서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서원은 모두 문을 닫게 됐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9곳의 서원은 이런 위기 속에도 꿋꿋하게 명맥을 이어온 47개 서원에 이름을 올린 곳입니다. 올곧게 서원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한국의 서원 두 곳을 더 만나봅니다.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인 도남서원입니다. 평지에 자리를 잡아선지 단아하고 나직한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조선 중기 유학자 김장생을 추모하기 위해 1634년 그 후학들이 세웠고 1660년 현종에게 사액을 받았습니다.

사계 김장생은 율곡 이의 사상과 학문을 이은 예학의 대가인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사회질서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파생된 학문이 바로 예학입니다. 온화한 기운이 감도는 서원의 건축물 사이로 예를 강조한 선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입니다. 신라 후기 학자였던 최치원과 조선 중종 때 관리였던 신잠을 기리는 서원이죠. 서원을 지켜온 인물들과 역대 현감들의 공적을 기리는 15개의 비석, 정문 역할을 하는 누각이 눈에 띄는데요. 현가루는 역경 속에도 학문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유생들의 기숙사인 강수재인데요. 강압과 재앙의 공간, 담장 밖에 배치된 구조가 독특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명륜당은 전면부와 후면부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교화한 선비 문화의 중심이었는데요. 산자락에 있는 다른 서원과 달리 마을 안에 있어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 공론의 장이 됐습니다.

상식과 회연한 문장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심취했던 성리학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도리를 밝히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의연하게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서원은 우리 민족혼의 뿌리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빛나는 거울이 아닐까요?

아이고, 곱다. 이거 무궁화 꽃으로 염색을 했지. 제가 30년 넘게 공부하면서 그 한지의 우수한 한지는 소리가 아주 찰랑찰랑하니 아주 아주 투명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찢으면 섬유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한 300번 넘게 했을걸요. 이렇게 하다가 빠개져요. 이런 작업을 해서 1800겹을 붙여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국세의 받침 석, 요석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제가 제작을 했거든요. 한 8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색지 공예는 다른 기법 공예에 비해서 색으로만 내 작품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만족하게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색 선택하는 것이 30년을 했어도 아직도 저는 미숙하고 부족하고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작품인데 이 글씨는 우리 전라북도 유명한 서예가 황욱 선생님의 글을 제가 한지 다섯 겹에 금분과 동분을 검정 색지에 자세히 보시면 검정색이 많이 나와요. 제가 염색을 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작품은 소중하고 외국에 전시할 때마다 한 번도 안 빼먹고 가지고 갔고요. 이 끝자락은 지금 한지 꼬은 거 두 개를 겹심으로 꼬아서 거기하고 이 손잡이는 지금 지승으로 했고요. 한국의 최초의 후라시 이렇게 하면 외국 사람들이 기절하려고 그래. 외국에 갈 때 이런 거 갖고 가면 너무 재밌어라 해.

0: 여기 지금 뼈가 톡 나와 있죠? 이렇게 단단해요, 뼈가. 공이도 베기고 조각도 갖고 맨날 이렇게 문양을 파니까 이렇게 너무 미워가지고 제 손은 정말로 굽고 미운 손 대에 나가면 이리 갈 거예요. 작업하면 가끔 다쳐요. 근데 많이 이제 가라앉았는데 아직도 피가 나오네요.
1: 그걸 보여줘, 이렇게. 어디지? 그거 색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전시장을 서양화가 됐든 수채화가 됐든 전시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세계에 대한 감각은 교육을 안 돼. 본인이 느껴야 하니까. 이런 데가 이렇게 다 껍질이 걸려 있잖아. 네, 그래서 네. 우리 요즘에 민화 그리는 분들이 이런 종이에 염색을 해가지고 아플 때 하나하나 남은 시간이 얼마 될지는 몰라도 한지로만 만든 작품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작품을 그대로 한지로 재현해놓고 가는 게 제 남은 목표고 제 희망입니다.

이 옥에는 하늘과 사람과 땅에 이어주는 그 천지에 이어 정을 갖고 있는 보석이다. 그 옥이라는 그 분야에서 최고가는 장인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옥장으로 간결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정신을 그 예술에 담았으면 좋겠다. 고전이나 전통을 습득을 해서 거기에 가미해서 그런다면 훨씬 더 좋죠.

문석이 주어지지 않으면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원석이 나한테 주어지면요, 아주 정신 집중이 돼요. 애착이 가니까.

어떤 자긍심이나 자존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먼 훗날 내가 이것을 후배들이 이렇게 훌륭해서 했다. 그것이 바로 교육적인 자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해 나왔던 것들이 우리 후손들이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작업을 깊이 들어가면 하루에 한 끼를 줄여요. 왜냐면은 삼시세끼를 다 먹으면 잠이 자주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끼만 먹고 추우나 더우나 그런 관계 없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보통 작업 들어가면요, 30분, 1시간씩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작업 들어가시면은 사회생활 아예 이제 생각도 못 하고, 뭐 숙식도 뭐 다 갖다 드려, 공부하고 갖다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 올인해버리면요, 하여튼 그 작품 끝나기 전에는 거의 한두 시간 하루에 중심 있게 하네요.

오케이. 네. 이거하고 이거하고 훨씬 배가 힘이 들지. 그럼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작품이 지금 현재 제가 제작 중에 있는 작품하고 완료된 작품 중에서 두 번째로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원석을 입수해서 완성될 때까지는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좀 애착이 가죠.

전통의 선조들이 참 제작했던 전통이나 고전을 모티브로 해서 하는 것은 그 한국의 얼굴이니까. 간혹 어떨 때는 음악 생각이 나면 음악도 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러나 제가 이것을 했다는 것을 후회는 안 해요. 나는 희열을 느껴요, 내 혼자는. 왜? 이 깊이를 아니까 물론 그러겠죠.

해마다 10월이면 진주 남강이 붉게 물듭니다. 임진왜란 당시 민, 관, 군이 혼연일체가 됐습니다.

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진주대첩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축제가 바로 이곳에서 열리는데요. 진주 남강벼랑 위에 높이 솟은 촉성루가 화려한 축제의 장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전란시 진주성을 지키는 지휘본부가 바로 영남 제일의 아름다운 누각 촉성루였는데요. 평상시에는 지역의 향시 치르는 고사장 역할도 했습니다. 촉성루는 고려 고종 때인 1241년 진주 목사 김지대가 창건했는데요. 무려 800년의 전통을 지닌 유서 깊은 곳입니다. 다른 지역의 누각과 정자가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라면 촉성루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심을 결집했던 충절과 호국의 상징이었으며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또 진주 지방에서 전승된 진주 건무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는데요. 임진왜란 때 왜군의 적장을 껴안고 남강으로 뛰어든 의기농계의 넋을 애도하는 뜻에서 진주 기생들이 칼춤을 춘 것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0: 1780년 진주를 유람하다가 촉성로를 찾은 19살의 젊은 선비 정약용은 촉성로 마루 위에서 펼쳐지던 무희들의 건물을 보고 한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1: 금북 울고 젖대와 거문고 소리 사방으로 트인 연석은 광활한 가을물 같아라. 진주성 여인은 꽃 같은 얼굴에 옷차림은 군복이라 영락없는 남자 자색깊 쾌자의 푸른 전립 좌중향에 절한 뒤 발꿈치 들고 사뿐사뿐 종종걸음 느린 박자 맞추며 갈 때는 서글픈 듯 올 때는 기쁜 듯 선녀가 나는 듯 훌쩍 내려왔는데 발밑에선 출현 같은 검광이 번쩍번쩍 몸 기울여 거꾸로 꽂아두고 한참을 덩실덩실 열 손가락 번득이니 뜬구름 뒤집는 듯

받으시고

현자 시와 연풍 돌아들고 이씨 한양 등극시 삼각산 기봉하고 봉황이 주춤 생겼구나 봉황 눌러대고 얼지 고대고

우세 외로운 꽃춘향이가 남원 독주

신고 어디 가야 여기 있다. 아니 요새 또 산문간 일이 없이냐. 예?

헐시고 나 철시고 헐시고 철시고 치와자 좋네 헐시고 나 철시고 담원 부중 여러분들 나의 한 말을 들어보소 내딸아린 춘향기가 옥중에 굳이 갇혀 병제의 경각이 되었더니 통원은 범비

쉬고 부중 생담 중 생전날로 추고 이름 이루구나 얼씨구나 처씨고 남한 부중 여러분들 나의 발표할 말 있소 아들 낳기 힘을 쓰지 말고 춘향 같은 딸을 낳아서 서울 사람 미운 것들랑 묻도 말고 다 사위 삼소 얼씨구나 천씨고 택도를 꼴라 성령 아이고 여보 사위 양반 어쨌든 여구셨을지 사헌주는 나라 쓴다 전기는 살대까 허여 내가 침짓 알고도 그려였지 노연바오 노연바오 아무리 그리 헌들 자기 장모를 너희 거리

나 얼씨구 나 철씨구 이 공동이를 두었다가 넌 날 살거나 밭을 살거나 흔들대로 흔들어 보세 얼씨구 나 철씨구 얼씨구 나

가져가세요.

0: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1: 이 정도면 충분하지.
2: 다 했다.
3: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0: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아름다운 가락이 울려 퍼지면 그리움이 따라와 가슴을 울립니다. 정선 아리랑의 가락과 그 안에 담긴 삶의 이야기, 그 아름다움을 신명나게 담아낸 창작 뮤지컬 아리 아라리. 그 이야기로 세계를 매료시키는 순간, 그 순간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0: 정겨운 대학로입니다. 20년째 5월이면 찾아오는 연극 짬뽕의 연습이 한창이네요. 연극 배우로 활동한 지 19년차 배우 김화영. 바로 접니다.
1: 아리아라리에서 수다쟁이 아줌마 뭉치모 역을 맡고 있습니다. 네, 연극만 계속하다가 그래서 처음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죠. 연극만 하다 보니까 춤도 안 되고 노래도 안 되고 해서 많이 혼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아리아라리는 가족의 사랑 얘기인데 그 안에 춤과 노래, 타악, 뭐 화려한 영상, 뭐 음향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아니야! 두 번만 더. 따라, 따, 따, 따라, 바란다, 뭐, 앤, 투. 이렇게 가는 거지.
0: 이제 제법 부채가 편해 보이죠? 아리아라리의 정선의 소리를 실어 이제 에딘버러로 떠납니다.

0: 창밖의 풍경이 눈길을 끄네요. 낯선 거리와 건물에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한 달 동안 머물 에딘버러 대학의 기숙사입니다.
1: 2층, 3층, 5층.
0: 한국에서 고이 쌓은 짐들을 풀어봅니다. 짐들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2: 저희 식량. 저희 식량들. 불닭 소스요.
0: 현명한 배우네요. 진짜 이름이 현명한이에요. 완벽한 계획형이죠.
2: 그 배드버그랑 찐득이 같은 거 퇴치하는 건데 제가 조금 피부가 예민해가지고

0: 되고.
1: 아, 여기가 주방이구나.
2: 이곳이 한 달 동안 가장 붐비겠죠? 다들 꼼꼼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3: 하나도 안 터졌는데?
4: 뭘 갖고 왔는데요?
5: 젓갈이랑 와이프가 고추질도 해주고.
1: 터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터졌네요. 이거는
6: 자취생때로 돌아간 거네요.
2: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하네요.
6: 근데 오면서 성 같은 거 보니까 좀 실감이 조금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포스터도 붙여져 있는 거 같거든요. 너무 기대되네요. 빨리 공연하고 싶어요.
2: 설렘을 안고 에딘버러 거리를 걸어봅니다.
3: 공연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만약에 어떤 리뷰어가 올해 새로운 리뷰를 남겼으면 저기는 작년에 남겨진 거예요. 별 다섯 개 이런 것들은.
2: 올해 3천여 개가 넘는 공연이 전 세계 배우들의 꿈의 공간, 에딘버러를 찾았습니다.
7: 아리 공연은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문화예술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의 한국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작품들을 선정하려고 노력합니다.
8: Ari was one of the shows that we went to, and we thought it would make a fantastic addition to the program. And I think the reason it is interesting to people is that it's very much out of Korean culture. I certainly get the sense that people in Edinburgh have fallen in love with it. They think it's really something special and something different.
2: 한 달 동안 이곳에서 수많은 공연이 펼쳐질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를 넘어 관객들을 매료시켜야 합니다. 우리 배우들이 아리아라리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다짐을 해봅니다.
9: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나.
2: 이곳에서 정선 아리랑으로 세계를 놀래켜 보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한국에서 준비해온 무대 장치와 악기들이 도착하는 날입니다. 하나둘씩 악기들이 들어옵니다. 스텝이 부족해 배우들이 직접 옮겨야 합니다. 조금 위험해 보이죠? 설상가상 공간이 좁아 무대에 올리지 못한 장치도 있죠.
0: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어디다?
2: 두 팀이 같이 사용하는 분장실. 공연 준비를 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0: 우리가 저희가 쓸 수 있는 방이 요 방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 때 무조건 이 방 안에다가 다 넣고.
2: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멋진 이곳은 의외를 개조한 공연장이에요. 오늘의 특명, 이곳을 공연장으로 만들어라. 조명, 영상, 음향까지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10: 연결이 아예 안 되고 있거든요.
2: 근데 사방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11: 그 소리가
12: 봄에 야 잠깐만
11: 바람 나오는데?
12: 야 이거 완전 뜯어진 건데 보기?
11: 네.
2: 악기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달을 배로 옮기다 보니 악기가 여기저기 상했죠.
13: 와 이거 좀 아닌데?
14: 네, 여기 있습니다.
15: 곰팡이 도구상.
14: 네, 여기 있습니다.
16: 저 4번부 지하실 냄새.
14: 4번부 맞아요. 지하
17: 옛날 오래된 연습실 냄새.
2: 한국에서 가져온 막을 걸어봅니다. 아, 이런 막의 길이가 짧습니다.
18: 70. 70이라고 해요.
19: 70.
18: 도면과 그림이 좀 달라서 준비한 천보다 짧아요.
2: 우리 갖고 온 막들이 다 짧아?
18: 네.
2: 전부?
4: 공연장, 뭐 그 공연장에서 저는 이미 공연을 10, 10,

0: 12년 전에 했었어요, 한번. 근데 12년 전이나, 제가 처음 갔던 25년 전이나, 똑같아요. 에딘버러 축제의 특성이 공연을 다 극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빈 공간이면 가 구조물을 세워서 극장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걸둘 공간도 없고 현장에서 여기서 연습 다 해서 갔는데도 현장에서 또 사용을 못하는 소품도 생기고.
1: 막막했죠. 사실 극장 컨디션이 그렇게 막 저희 이 정선 아리랑 센터만큼 그렇게 좋은 환경도 아니고, 또 저희 팀만 공연하는 게 아니라 저희 팀전 팀, 뭐 뒤에 팀도 있어가지고 세트랑 또 소품들도 다그 다른 팀들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가져왔던 세트도 사용하지도 못했고. 네.
2: 집에 가고 싶었어요. 외관하고 너무 다르게, 외관 되게 뭔가 멋있잖아요. 성 같고 막 이러니까. 오, 되게 멋있다. 그러고, 달라도 뭐가 다르겠지? 했는데. 봤는데, 극장 안 시설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만 안 흘렸지. 거의 계속 울고 싶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3: 첫 번째 봤던 게 천장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죽방울을 던졌을 때, 천장 높이가 나와야 이제 그런 장면을 실행을 할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막연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4: 무대 크기 때문에 걱정인 배우가 또 있지요.
5: 일단 지금 리허설을 해보면서 제가 어느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종이다 보니까 베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위험하네요.
4: 준비해온 퍼포먼스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하나하나 세심하게 점검합니다.
0: 요거 좀 빼주세요, 하이죠. 저. 아까보다는 훨씬 선명해졌는데, 요거, 조금 그 차이, 그 위에서 들려요?
6: 여기서는 그 선명함이 전혀 안 들려요.
0: 잘안 들려?
6: 예.
4: 좋은 공연은 좋은 무대가 있어야 합니다. 하루 8팀이 공연하는 무대. 리허설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사하게 펼쳐진 잔디 공원. 에딘버러 한가운데 햇살을 즐기는 사람들. 시선을 끄는 소리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들. 극장 대신 연습할 곳을 찾았습니다. 멋진 춤 사이로 우리를 반겨주네요. 낯선 가락과 놀이를 재밌어라 합니다. 배우들 중에는 재주꾼이 많습니다. 전주 대사슴 놀이장원 이세영 배우.
7: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리아라리 신입 뭉치 역을 맡고 있고, 타흑목수 역과 검은고도 하고, 소리도 하고 있는 이세영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연습 초반에 나는 소리꾼인가 아니면 뮤지컬 배우인가에 대한 경계선에서 좀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건 나온 결론은 저는 국악인으로서 할수 없는 경험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공연도 하면서 배우면서 공연을 할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올한 해가 정말 제 인생에 있어가지고 감사한 한 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저는 아리아라리에서 떼꾼 타흑목수 역할을 맡은 1년차 배우 서동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저 신명노름판 장면에서 12발 돌리고 있습니다.
4: 배우 인생 첫 해에 막중한 역할을 맡았지요.
8: 여운아. 던지는 게 중요하네요.
9: 그치. 아.
8: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돌리게 됐을 때는 그냥 뭐 부담 없이 내가 그냥 이거를 하다 보면은 늘겠지 해서 계속 돌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하기 어려운 건데 저는 좀 잘 되더라고요. 잘 됐고 그래서 마음 편히 돌렸는데 저 혼자 이 장면을 담당해야 되는 상황을 이게 직면하다 보니까 엄청 부담이 되더라고요.
4: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흥미로운 공연을 미리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축제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리아라리도 초대돼서 연습에 한창입니다. 소리 참 잘하죠? 우리의 소리에 관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10: So, are we all ready for the next act, ladies and gentlemen? I cannot wait to see you as well. All these acts are amazing. Please give it up for the spirit of Korea!
4: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이크가 말썽이네요.
11: 마이크 안 나와.
4: 평소에 안 하던 실수인데 수습하려고 하지만 힘겨워 보입니다. 노련한 배우들 덕에 공연을 마무리합니다. 벌써 에딘버러에서 둘째 날 밤이 깊어집니다. 오늘 밤은 쉽게 잠이 오지 않겠어요.

0: 공연 첫날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공연 준비가 한창입니다.
1: 그럼 뒤에 막으로 맞춰.
0: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영상 장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공연은 무대 배경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배우들에게는 다른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2: 아, 너무 많아요. 그 카페트 재질이어가지고 더 먼지가 많고, 그 다른 그냥 소품이 이제 있다 보니까 먼지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코가 계속 막혀요.
0: 사실 오늘의 가장 큰 걱정은 리허설을 제대로 못 해본 것입니다.
1: 누가 그만 받아줘.
3: 들어가지 마세요.
1: 아니, 너 지금 닫아줘. 얘
3: 나오게 하면 그냥 가슴
1: 나가요. 내가 알고 가요,
3: 지금.
4: 근데 이거예요. 그러면
5: 많이 런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돌고 해가지고 체인지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해보지 못해가지고 그게 좀 걱정되지만
0: 이때 저도 정말 불안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전날 갈라쇼 장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함께 배우들을 괴롭힌 건 시차였어요.
6: 안에 비타민, 알약 종류별로 4알 다 있어.
7: 아,
6: C, D, E 막 다 들어있어.
7: 뭐가 있다.
8: 아이디어만 드린 거고.
2: 시차 정보
8: 그 이유가 없었어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2: 그래도 먹는 거.
9: 채은이 거랑 같이.
10: 채은이랑 비오리가 들고 있어?
11: 저 공설.

0: 네, 어떠세요?
1: 알았어. 그럼 채영이 형한테 얘기를 해야지.
2: 너무 떨리네요. 어제 갈라쇼 들어가면서도 너무 떨려가지고. 근데 외국에서 받는 그 다른 느낌의 뭔가가 진짜 재밌네요.
3: 무대에 대한 기대와 시차 적응의 어려움에 다들 힘들어합니다.
4: 라지 써 있는 사람.
3: 하지만 오랜 기간 갈고 닦은 기량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좀 비장한가요?
5: 아리랑 메들리 MR 주세요. 아리랑 메들리 MR.
3: 마지막으로 마이크 테스트도 해봅니다. 좋은 공연을 위한 마음은 항상 있지만 오늘은 첫 공연답게 더 긴장한 모습이네요.
5: 자, 이제 시작이야. 안 되는 영어라도 그냥 즐기세요.
6: 아니야, 아니! 할 수 있겠니? 어?
3: 제가 제일 떨립니다. 기대하는 관객들의 눈빛을 보며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꽤 능숙해 보이죠? 준비해온 영어로 시작합니다.
7: 공연이라 좀 사고가 날 거라는 예상은 했는데 기분 좋게 첫 공을 했으면은 피곤함도 잊었을 텐데 뭔가
8: 울고 싶었습니다. 진짜 험난한 여정을 했습니다.
3: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시나요?
7: 음악이 아예 안 나왔을 때가 저는 진짜 너무 충격이었었거든요. 진짜 다 멈췄어요. 같이 달고 있다가 다들 멈춰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랬는데 사건이 났구나. 뭔가 사건이 났구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재빠르게 현우 오빠랑 슬아 언니가 이제 대처를 잘 해줘서
3: 북소리 들리세요? 음악을 대신해 무대 뒤에 배우들이 북을 치고 무대 위에 배우들은 더 힘을 냅니다.
7: 배우들이 소리로 그걸 다 메꾸더라고요, 에너지로. 저는 참 대단한 배우들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구나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3: 오랜 기간 연습으로 만들어진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0: 관객들에게 그 에너지가 잘 전달될 수 있길 바랍니다.
1: 좀 더 마음이 담긴 말들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진짜 고생했다고. 진짜 고생했다고.
2: 실수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었어. 관객들이 느끼기에 저희가 잘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래도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쉽습니다.
3: 미친나 이밤 중에 그거 어디라고?
4: 허수아니야!
3: 걱정 안 해도 돼!
0: 사실 저랑 슬아 배우가 퇴장 실수를 했지요.
5: 야, 그 마을 근데 그때부터 좀 내려놓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이 공연은 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즐겨보자 이랬던 것 같아요.
6: 그 와중에 이제 그 전까지 불안했던 마음들이 이제 같이 무대에서 합을 맞추면서 조금 서로 눈빛이 좀 더 편안해지고 예민한 게 조금씩 사라지고 그랬다고 저는 느껴요. 저는 내일 모레 공연을 이어가면은 반드시 안정감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

0: 하루하루가 쌓여 곧 준비한 무대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겠죠?
1: 길거리 홍보 시작하기로 해가지고 의상 이렇게 갈아입고 길거리 홍보하면서 출근하기 전에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0: 빡빡한 공연 일정이지만 관객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나 한국과 정선아리랑의 멋을 알리고 싶어 다들 홍보에 한창입니다. 한편 공연장 마당에서는 첫 공연의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 다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악기도 다시 점검해 봅니다. 동선에 대해 상의하고 음향도 꼼꼼히 체크합니다. 다들 한 마음입니다. 독특한 방식으로 서로 응원하는 3인방. 들리시죠? 음악 소리. 이렇게 멋진 장면입니다. 어제의 아쉬움을 박살내려는 듯 배우들이 온 힘을 다합니다. 드디어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2: 너무 감격. 배우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막 하는 게 너무 느껴져서 너무 감동과 마음이 편해가지고. 약간. 그래서 오늘은 처음보다 한주
3: 일하니까.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우리나라의 정서라든지 이런 게 외국인들한테 각인이 됐을 것 같아요.
4: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한국 음악도 듣고 댄스 이렇게 춤도 추는 거 보면서 원래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5: I like I was sometimes funny, sometimes kind of makes you feel sad and things. Make you think about life is really good.
6: The stick drumming, probably.
5: Yeah?
6: Yeah, that was great.
7: The energy and the dancing, it was just so happy.
0: Yeah. 우리 공연 기사가 크게 났네요. 한국 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언론들도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 정서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아리아라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좀 편히 잘 수 있겠습니다. 시간은 차곡차곡 쌓이고 공연을 사랑하는 관객들이 모여듭니다. 에딘버러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아리아라리도 관객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조스라 배우는 6살 난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고, 집에 있는 아이가 생각나나 봅니다.
8: 아이고야.
9: 부끄러워하다가 제가 팔 벌리니까 와락 안기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막 아기 냄새가 확 나면서 막 와락 안기는데 막 그 사랑이 뭔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0: 조스라 배우와 개현욱 배우네요.
10: 오늘 이런 그림이 또 어떤데요?
9: 사람들은 중국도 갔어.
0: 같은 일을 하는 부부가 이럴 때 좋아 보입니다.
10: 오, 그 한국 분인데 혼자 그 여자분인데 혼자 세 번을 보시고 이제 뭐 런던으로 다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혼자 세 번을 다 보신 관객이 지금 기회 나왔어요. 커튼콜에서 이제 나갔는데 어? 또 계시는 분. 자, 저 옷 갈아입겠습니다 이제.
0: 남자 배우들이 카메라를 들고 장을 보러 갑니다.
11: 영양소 배분 필요 없이 그냥 에너지 많은 걸로 고기 막 이런 거.
1: 한국인은 역시 밥심이죠.
11: 네, 밥이랑 고기랑 지방이 약간
1: 지방이 있는 게 맛있죠 돼지고기는. 아, 요것이 그 얼얼해지는 알갱이군요. 향신료라고 해야 되나요?
0: 오늘은 특별한 메뉴가 있나 보죠.
1: 예. 한식대.
0: 한식이군요. 역시 밥심이죠. 한식을 제대로 하네요.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12: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0: 표정을 보니 분명 맛있네요. 오늘은 관객이 좀 많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배우들이 장면 전환을 위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배우들의 숨소리가 유난히 거치네요. 무대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무대 영상과 자막이 문제네요. 하필이면 관객이 가장 많은 날. 자막 없이 관객들은 우리 공연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막이라는 장벽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관객들이 박수를 보내주네요.
13: 아리야, 아리야, 아리야.
14: 너무 재미있었어요.
15: 다들 잘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잘 해결해줘서 배우들도 다 에너지 만빵으로 가줘서 잘 넘어간 것 같아요.
16: 네, 좋은 거 알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관객들이 이거 어떻게 가지 했는데 너무나 쉽게 잘 가더라고요.
0: 에딘버러 페스티벌에서는 무엇보다 평론가들의 별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별점을 붙이며 홍보를 합니다. 아리아라리도 많은 별점을 받고 있습니다. 별점도 쌓이고 피로도 쌓입니다. 아, 곡소리가 새어나오네요. 하루도 쉬지 않고 공연을 하는 우리 배우들. 관객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 고단함을 이겨냅니다. 아리랑의 흥겨운 소리가 울려 퍼지면 거리에 관객들이 모여듭니다. 이제 정말 통하였나 봅니다.

0: 오늘따라 공연장에 아리랑의 흥이 가득합니다. 배우들도 관객들도 신나는 공연입니다. 고향 손님 덕분인가요? 관객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1: 저희들 아리랑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20년, 30년 전부터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쭉 노력해오신 결과가 이제 가시적으로 또 성과를 이루는 것 같아서 마음 뿌듯합니다. 전부 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 자신도 정선 본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0: 아직 밝지 않은 이른 아침 잘 정리된 방의 주인공은 현명한 배우입니다.
2: 저에게 아리아라리는 제가 가진 것을 다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일무이한 작품이지 않을까. 4살 때부터 꽹가리를 쳤고요. 그리고 28개월 때 이제 장구를 쳤고 어릴 때 잠깐 이제 가야금을 했었고 국악기와 늘 함께 있었던 것 같고요.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공중고개를 본업처럼 하고 있었고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배우들에게 준비하는 시간은 기도 같은 시간입니다.
3: 처음 볼 때 느낌이 차갑고 전염처럼 아프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0: 오늘도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 있길 바라봅니다.
3: 그저께 공연에 관객분들이 처음으로 2층까지 꽉 차고서 이제 끝나고 나서도 너무 좋아해 주셨는데 진짜 사실 너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객들한테 좋은 에너지 받아가지고 사실 싹 이제 피로가 풀려서 어제부터 또 화이팅하기 시작했습니다.
0: 분장을 하고 나니 날이 밝았네요. 야무진 손길로 하루를 단단하게 준비합니다. 아침은 든든히 챙겨 먹어야죠. 오늘은 어떤 관객을 만날까요? 한 달 체류 중에 28회 공연. 안 힘들 수는 없겠죠? 사람들의 반응에 힘들지 않은 척도 해봅니다. 하지만 몸이 여기저기서 삐그덕거립니다.
4: 이게 진짜 시원하네요.
5: 아르기닌, 비타민, 올 비타민.
0: 정말 영양제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럴 때 또 다른 영양제가 있죠?
6: 결혼선아 아빠 화이팅 해줘.
7: 알았어. 안녕.
6: 아, 끊긴다. 화이팅. 화이팅. 알았어, 여보. 공연 끝나고 전화할게. 이제 들어가요.
8: 네. 우선 분장실에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공연 들어가기 전에 전 무조건 전화 한번 하거든요. 전화하고 그리고 소대에서 기도를

0: 관객을 만나는 시간. 각자의 방법으로 준비를 합니다.
1: 아리아라리 할 수 있겠니?
2: 오, 그렇다면!
3: 따란. 따란. 따란. 따란. 나 좀 춤.

백스테이지는 공기가 없는 전쟁터? 다들 이제 무대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으로 안정적인 호흡을 컨트롤 하다가 백스테이지 와서는 이렇게 하면서 흡사 진짜 전쟁터 같은데 이제 공기가 없는 그런 호흡기 하나씩 찾아야 될것 같은.

0: 배우의 모든 시간은 관객을 위해 존재합니다. 수많은 공연들이 관객을 기다립니다. 아리아라리 공연에 유독 관객 별점이 많네요.
1: Singing was so beautiful and the performances were so beautiful and the timing and the drumming and the energy and I found it emotional and moving and I thought it was an absolutely beautiful piece of work.
0: 한 달 동안의 공연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아련한 감정에 목매인 날도 있었고 관객의 호응에 신났던 날도 있었습니다. 정선 아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계에 전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연이 끝났습니다.

0: 관객들과 더불어 그 시간을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1: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너무 잘한 투어.
2: 파이팅 하레라. 파이팅.
3: 파이팅.
0: 아름답고 신명나는 흥해 한판. 정선 사람들의 삶을 담아낸 정선 아리랑.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담긴 창작 뮤지컬 아리 아라리. 문화와 언어를 넘을 수 있을지 두근거렸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그리운 사랑에 세계가 뜨겁게 호응했습니다. 우리의 또 다른 시도는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0: 야, 뭐 하고 있어?
1: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0: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1: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0: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1: 흥,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 거야.
0: 어? 그렇게나 커지단 말이야?
1: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2: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3: 이놈들이 좋겠군.
1: 우리 어디 가는 걸까?
2: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1: 여긴 어디지?
4: 안심해.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1: 가야금이요? 우와, 저도 가야금이 될 수 있어요?
4: 물론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가야금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
0: 좋은 가야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4: 쇠약볕이 쬐는 여름,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그리고 큰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 돼. 그렇게 세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견디면 견고하고 울림이 좋은 나무가 된단다.
2: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0: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1: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2: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고 결이 고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장인은 해와 달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0: 그 다음 장인은 아교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위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1: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불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2: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1: 아, 뜨거워!
2: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로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1: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0: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줄을 거는 곳을 가리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1: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2: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선주를 연주하게 될 거야.
1: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2: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꼬리라는 뜻이지.
1: 봉황이요?
2: 이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0: 장인은 봉미를 오랫동안 정성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1: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2: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0: 장인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족을 올렸어요. 안족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2: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1: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3: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1: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0: 고동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1: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4: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1: 흥,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4: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1: 그걸 이제 알았어.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 정동극장 정호의 한마당입니다. 가을이 머무는 도심 속 야외마당에서 남사당 줄타기와 택견 등 전통 민속 예능과 무예를 선보입니다. 서암문화재단 제4회 서암음악회 풍류 바람의 기록입니다. 전통음악의 호흡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해 바람의 이미지

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무대로 전통음악과 춤, 판소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상선 약수입니다. 태평무, 승무, 한량무 등 서로 다른 전통춤의 움직임과 미학을 동시대의 감각과 군무의 언어로 펼쳐낸 작품입니다. 제57회 영동난개 국악축제입니다. 전통 국악공연부터 퓨전 무대, 그리고 국악기 제작 등 체험 프로그램까지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는 15일부터 나흘간 펼쳐집니다. 대전시립 연정국악단 어린이 음악극 둥딩동 가야금 소리나라 졸장 말록입니다. 조선 후기 가야금 악보 졸장 말록 속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 떠나는 모험기를 음악과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상징이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일필 휘지, 여기 그림은 덧칠을 하고 하는데 서예는 덧칠이 없거든요. 한번 획을 벗으면 걸로 끝이거든요. 스무크로키라는 게 이제 모델의 움직이다가 잠깐 정지한 모습을, 순간적으로 정지한 모습을 빠른 시간 내에 그리는 게 크로키거든요. 서예를 했으니까 일필로 한번 해보자. 자고 난 게 운명이라 그러면, 운명은 이제 피할 수도 있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건 숙명이다.
1: 손이죠, 그냥 손. 갈 수 있는 게 많은 손.

저는 수묵그렇기를 하고 있는 석창우라고 합니다. 초기에 이제 서예 작업을 하다가 누드그렇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양의 서예하고 그 서양의 그렇기를 접목한 그 수묵그렇기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서예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나오는 거 보면 막 썩썩썩 하면 다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예가 그림보다 훨씬 쉬운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해봤더니 서예가 그림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예는 획 하나만 잘못하게 돼도 그냥 다 저기 되거든요. 이제 덧칠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예는 진정한 예술입니다. 이거는 순간에 조금만 뭔가 비틀어져도 작품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서예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작업도 하고 그런 거지. 서예를 안 했으면 이런 작업을 못하거든요.

이제 당시에 이제 전기 점검을 하다가 보통 스위치가 그 한 스위치 하나를 끄게 되면 세 개가 동시에 끊어지는데 한 개가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졌다가 이제 감전이 된 거죠. 22,900볼트에. 그래서 만진 기억만 있고 그다음에 깨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양손이 있을 때 손으로 웬만한 거 다 하다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됐었는데 그게 가장 이제 힘들었죠. 안 불편한 걸 찾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숨 쉬는 거, 걸어 다닐 수 있는 건 할 수 있으니까 그 외에는 전부 불편했죠.

다쳤을 때 애들이 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다치기 한달반 전에 둘째가 태어나고 그 위에 이제 누나가 있었는데 이 애들이 커가면서 양팔이 없이 아무것도 안한 아빠보다도 내가 뭔가를 하는 아빠를 비치기 위해서 찾았었거든요. 뭘할 건가. 근데 마침 그 둘째 애가 5살쯤 됐을 땐가 그림을 그려달라면서 가져와가지고 그게 보니까 새 그림이 책을 가져왔더라고요. 그 그림이 그리기 전에는 뭔가를 하려고는 노력하는데 무엇을 할지를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양팔이 없다 보면 일반적인 건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런 게 진단이 나와 있을 때니까 그런데도 뭔가 찾다가 보니까 처음에 참새를 그렸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더잘 나오더라고. 잘 그려졌으니까 아, 할수 있는 게 있겠구나.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죠.

처음에는 이제 그 화실에 갔더니 양팔이 없으면 자기들이 가르친 사람이 없고 그리고 다양한 물감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다른 취미를 가져보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뼈아내하고 생각한 게

사군자는 먹하납니까?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인이 아는 이제 여태명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군자 좀 배우겠다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제가 포기할 때까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죠.

모든 게 다 힘들었어요. 붓 잡는 자체도 이 갈고리하고 붓하고 다 같이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잡게 되면 도망을 가더라고요. 자꾸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거기에 구멍도 뚫어서 하고, 그리고 또 작업대가 일반 사람들 작업대는 너무 높아가지고 안 되고 더 낮아야 되거든요. 더 낮은 데다 하니까 허리를 굽혀서 하니까 막 몸살 나고 막 코피까지 났었거든요. 맨 처음에 할 적에는 손 모양 같은 걸로 했는데 그걸로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별로. 근데 이제 이 갈고리는 훨씬 그보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이 갈고리로 바꿨죠.

처음이 힘들지, 그다음부터는 괜찮아. 몸이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웬만한 건 그냥 수영을 해버려도 몸이. 손이죠, 그냥 손. 할수 있는 게 많은 손. 그러니까 양팔이 없으면 할수 없는 게 많은데, 이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할수 있는 게 많이 생긴 거죠.

보통 이제 이게 그 일반적으로 사군자 붓을 썼거든요. 탄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자가 더 오래 걸리죠. 그림은 순식간에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글씨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획 하나도 틀리게 되면 이제 그 버리는 그런 작업이 되니까 서예가 훨씬 힘들죠.

처음에 이제 그 누드크로키를 접한 게그 현대미술관에서 1년 과정에 그 이론 공부를 하다가 그 수강생 중에 한 사람이 누드크로키 한다고 이제 해서 갔었는데, 그 누드크로키를 봤더니 누드 모델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막 산수도 보이고 막 다양한 모양이 보이더라고요. 포즈에 따라서. 아, 이걸 나는 서예를 했으니까 일필로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스무크로키라는 게 이제 이 모델의 움직이다가 잠깐 정지한 모습을, 순간적으로 정지한 모습을 빠른 시간 내에 그리는 게 크로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서예 기법으로 해가지고 모델이 움직이는 거를 눈으로 관찰해가지고 보이게 되면 그걸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었거든요. 누드 모델에서 스포츠로 돌아갈 계기가 일본에서 나가노 올림픽 때 미셸 커니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미국 선수였는데 그 사람 동작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즈를 그려봐야겠다 해가지고 한동안 그 사람을 그리다가 김연아가 나와서 2009년인가 그때 뭐 세계선수권 대회인가 우승하면서 절창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김연아를 그리기 시작했죠.

움직이는 거니까 멈춰져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영상을 보면서 중간에 캡처라든지 해가지고 뽑아내는 게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그 손 있는 사람 손을 하면 쉬운데

이제 마우스를 발로 하거든요. 그 발로 하다 보면 놓쳐가지고 순간 놓쳐가지고 그 넘어간 걸 캡처하게 되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포즈를 캡처하게 되면 덜 힘들게 했을 건데 그런 게 좀 힘들었습니다.

2011년도 평창올림픽 실사단이 왔을 때 김연아의 그 블루 증가곡을 그려가지고 실사단한테 보여줘가지고 실사단들이 상당히 감동한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복도에다가 펼쳐놓고 작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안 가고 한 시간이 넘게 거기 있더라고요. 휴식도 안 하고. 그렇고 나서 그냥 그 반응이 더 좋아져가지고 이제 됐다고 그 김진선 강원 도지사님이 나중에 책을 냈는데 그게 내가 엄청 역할을 했다고 써놨더라고요.

현대미술관에서 이론을 공부했을 때 김태정 교수님이 강의를 했었는데 가장 한국적인 작품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가장 한국의 전통 그 공연, 그다음에 한국 사람, 한글 이렇게 세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이제 작업했는데 그 과정에서 거기 정동극장에 마침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공연을 보면서 그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가지고 그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몸짓이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제가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스포츠 선수들 그다음에 이제 뭐 축구, 뭐 야구, 아이스 댄싱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 같은 것도 하고 또 춤 같은 것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극도 그리고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다 그리게 됐죠.

거기 광명 돔 경륜장에서 그러니까 월드컵 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제 작업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전시했었는데 거기 관장님이 여기 한번 경륜을 거려가지고 전시해볼 생각이 없냐 해가지고 거리게 됐었거든요. 근데 스피드가 끝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확 지나가는 스피드하고 사람하고 그 자전거하고 일체감이 딱 보이고 그래서 아 이걸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1년 넘게 계속 경륜장에 가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전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전거라는 게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인생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나아가지를 못하거든요. 가장 절실했던 게 뭐냐면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자식들한테 그 할 수 있다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내 일상이고 생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집중을 했었죠.

0: 보통 개인전을 하게 되면 그간 많은 작품을 한 작품들이 자꾸 세상을 나가려고 막 아우성을 치거든요. 오래간만에 이제 했는데 작품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작품들이 좋아하면 사람들도 좋아하더라고요.
1: 석청화백님은 국내에 의수화가 1호라는 타이틀이 있긴 한데요. 이러한 좀 신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화백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전시의 주안점은 정중동의 미학, 침묵, 그리고 하나의 절제된 조용한 깊이감을 보여줬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신체가 갖는 역동성, 생동감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자연이 지닌 본질의 침묵에 대한 깊이, 또 미학적 담론에 대한 해석, 이 부분을 새롭게 선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게 사람을 표현한 거거든요. 평소에는 이제 그 사지를 다 이제 표현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는 거기 사람의 머리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만 표현하더라도 사지가 있는 것처럼 느낌이 오더라고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스펠로라는 곳에서 꽃축제가 있었어요. 동네 입구에서부터 성당까지 거기 가는 길을 꽃잎을 따서 여러 가지 문양을 만들어서 이제 주교님이 그걸 밟고 성당까지 가는 그런 행사인데, 그 뒤를 따라가면서 봤더니 다양한 이제 색깔의 꽃잎으로 다양한 모양이 만드는 게 한번 색깔도 해보자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말축제가 있었는데 밑에서 본 게 아니고 베란다, 2층 베란다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축제를. 그래서 밑으로 내려다봤더니 거머리만 보이더라고요. 그 아우성도 있고 다양한 느낌이 막 전해져가지고, 아, 굳이 사지를 다 그릴 필요가 없지, 머리만 그리더라도 뭔가 전달이 되겠구나. 그걸 이제 그때 해서 작업을 해보겠다 해서 이제 와서 이제 작업한 게 지금 전시하는 작품입니다.

그때 이제 치유를 이제 생각하고 됐거든요. 그때는 뭐 치료제도 없고 그냥 암담한 상태였죠. 백신도 안 나오고 그런 상태인데 번지는 거 계속 번지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많이 있잖아요. 십자가가 십자가도 되고 병원도 되거든요. 같이 이제 신하고 인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제 그런 걸 만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작품을 한 것이죠.

0: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중에서 내가 이제 필사하면서 이제 그 괜찮은 단어를 따로 적어 놨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 작업에 적어 놓은 거거든요.
1: 지금 선생님 마음에 가장 와닿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0: 행함이라고, 행함. 뭐든지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시, 또 우리 인간은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제가 다쳤을 때 30살이어서 30년을, 그러니까 손 있는 30년, 손 없는 30년을 이제 보냈었는데, 60살이 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뒤를 봐봤으니까, 생각을 해봤으니까, 손 있을 때 30년하고, 손 없을 때 30년을 생각해 봤더니, 손 없을 때 30년이 더 행복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다쳤어,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사실이잖아요. 옛날 괜찮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내가 뭘 할 건가. 그러니까 현재의 걸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할 것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양팔이 없는 사람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보면 이제 저보다 이제 약하게 다친 사람도 있고 많이 다친 사람도 있지만 뭐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 아무 움직이도 못하는데도 그런 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제 수용을 하고 할걸 찾다 보면 즐거운 삶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지금의 삶을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현재의 삶.
1: 현재의 삶이 이제 그 양손이 없는 거는 상당히 단점이 되는데 그 양손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림을 그릴 때 보게 되면 온몸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온몸을 움직이러 나온 선하고 이제 팔이 있을 때 그 깔짝깔짝 하는 선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없는 거는 단점이지만 손이 없음으로 인해서 온몸을 움직이는 이제 장점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작업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 이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어떤 작가로 남고 싶은 것보다도는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작업을 하는 작가로 남고 싶어요. 저는 예술이 생활인 석창우 작가입니다.

우정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특별한 관계인데요.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전신 순환에 도움을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우정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도 나누며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소중한 사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일상에서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마음을 열어 친구와 함께한 소중한 순간을 회상하고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정은 늘 잘 정비된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라는 말처럼 우정은 언제나 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기르는 화초처럼 가꾸고 키워나가야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 훗날을 기약하며 친구와의 연락이나 만남을 미뤄왔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인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때로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서로에게 관심을 표현해야만 잘 정비된 상태의 우정을 쌓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호흡을 조절하여 가슴속의 편안함을 느껴보겠습니다. 에너지 통로를 정화하는 나디쇼다나 호흡법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은 상태에서 천천히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마십니다. 네 번째 손가락으로 왼쪽 콧구멍을 막고 오른쪽 콧구멍을 열어준 상태에서 숨을 내쉽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 콧구멍을 코로 들이마십니다. 오른쪽 콧구멍을 막아주고 네 번째 약지 손가락을 열어주면서 숨을 내쉽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앉은 자세에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을 진행한 후에 자세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전신 순환에 도움을 주는 파샤사나입니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럭이나 쿠션이 있으시다면 뒤꿈치에 블럭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면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에서 왼쪽 어깨는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마시고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에 손을 모은 상태를 유지하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을 밀어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비틀어 봅니다. 무릎은 모아주신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경직되지 않도록 천천히 낮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으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을 짚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팔꿈치를 비트는데요. 오른쪽 무릎을 감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무릎을 모아주시면서 왼쪽 어깨를 천천히 펴줄 때 견갑골 뒤쪽 응연근을 서로 모아보도록 노력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주면서 상체를 틀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팔 왼쪽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을 크게 회전하면서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양손을 잡았다면은 오른쪽 어깨를 낮춰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양 무릎을 모아보려고 노력할수록 좀 더 효과적입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바라보고 양손을 풀어줍니다. 이번에는 블럭을 사용하지 않고 동작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천천히 모은 상태인데 이때는 하체의 근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이 오른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아서 천천히 감아봅니다. 손을 모으고 가슴을 펴주고 하나, 둘, 셋. 반대편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을 짚고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은 팔을 등 뒤로 보낼 때 어깨의 구분 정도와 경직된 정도를 알 수 있어서 본인의 어깨 상태를 점검하는 데에도 좋은 동작인데요. 굳은 몸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부 내부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동작인 만큼 평소 소화불량으로 불편함을 겪은 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전신순환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록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간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에서 왼쪽 어깨는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세워주고요. 어깨를 천천히 열어서 가슴을 들고 천천히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은 코로 크게 마시고 코로 크게 내쉬면서 잠시 숨을 멈추도록 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은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끝 세워주고 등과 가슴을 밀어넣으면서 턱을 앞으로 펼쳐주고요.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팔과 가슴에 주먹 하나 들어간다라는 공간 정도 느끼시면서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내쉬는 호흡에 어깨를 쭉 스트레칭 하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고 엉덩이 들면서 오른발 하나, 왼발 하나, 발과 발 간격, 주먹 두 개 정도, 골반 넓이, 손과 손 간격, 주먹 세 개 정도, 어깨 넓이 정도 유지하면서 손목과 발끝이 한 1m 정도 간격을 두시고 턱을 당기시고 배꼽 바라보면서 어깨를 쭉 밀어 올립니다. 이때 다리 피는 게 불편하시면 무릎을 접고 어깨 위주로 스트레칭 하셔도 괜찮고요. 혹시 가능하다면은 내쉴 때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5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개 들고 한 발씩 걸어 들어오면서 손끝 발끝 맞춰주고 손끝 세워주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고 고개를 툭 앞으로 숙여주고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리면서 시선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골반 옆에 붙이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아시탄가 요가의 준비 단계로 몸과 마음을 집중시켜주고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은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도 뒤로 젖힙니다.

우리의 하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우카타사나와 비라바드라사나입니다. 의자의 앉는 자세와 비슷해서 의자 자세로도 불리는 우카타사나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에 좋은 동작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발 간격과 손의 위치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턱을 당기면서 호흡을 다 내쉬고 고개 들고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허벅지 안쪽이

많이 힘드신다든가 하박제에 힘이 좀 없으시다면은 무릎을 조금 더 많이 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해 주시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은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빼시면서 하체를 좀 더 낮춰주면 효과적입니다. 손은 귀 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을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자, 마시면서 손을 바닥을 짚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뒤로 몸을 낮추시면서 숨을 내쉬고 마시고 가슴 들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비라바드라사나를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 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왼쪽 서해부 앞쪽이 쭉 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요. 뒷발에 발축과 뒤꿈치를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가능하면은 무릎을 최대한 다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무릎도 많이 굽힐수록 효과적이지만 하체에 힘이 좀 부족하다든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펴도 괜찮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씩 내려가 보고 호흡을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대로 마시면서 무릎 펴고 정면 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을 틀어주면서 왼발 준비하고 내쉬면서 무릎을 접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무릎을 펴고 오른발을 그대로 따라오면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허벅지 근력을 키워 하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부족한 근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손은 귀 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을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 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골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와 바타코나사나입니다. 골반을 자극해 골반 안쪽까지 순환을 도와 소화불량과 변비에도 효과적인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왼발입니다. 왼발 천천히 끌어온 상태에서 균형을 잡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무릎을 15도만 접으면서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립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이번에는 균형을 조금 더 잡아보려고 노력할 건데요.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무릎 측면에 끌어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떨구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한 발을 접었을 때 넘어질 것 같으면 다리를 내려놓도록 해봅니다. 왼발 접어주고 바닥을 짚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시선은 뻗은 발을 향하게 유지하며 호흡을 이어가는 게 깊은 이완과 집중에 도움이 되니까요. 시선과 호흡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어서 골반을 열어서 허리와 골반의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는 바타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키고 이번에는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보면서 이마가 발가락에 닿을 정도로 복부를 수축하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주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줍니다. 오른발 당겨서 안쪽, 왼발 당겨서 뒤꿈치가 일직선하게 앉고 허리를 곧곧하게 세워봅니다. 이 동작은 골반과 복부 내부 조직을 활성화하여 신장, 전립선, 방광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비뇨기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상징이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1: 이 정도면 충분하지.
2: 다 했다.
3: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0: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상징이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2: 지진이야! 책상 밑으로!
1: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책상 밑으로,
3: 계단으로 가서,
1: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으로,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야외 넓은 곳으로,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도 대비하고 있었으니까.